0: 양측은 각 의제 간의 연관성이 있고 협의에 참여하는 실무 인력이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첫 회의에서는 핵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의 테러 목표물을 공습할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동시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작전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며 미국과 종전한 협의를 중단한다는 이란 매체 보도에 국제 유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98달러로 전거래일보다 4.2%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2.16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이란 협상 중단 우려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51,078.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6% 오른 7,599.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42% 오른 27,086.8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라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하는 가운데 남부 지역과 제주에 호우 경보와 풍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라남도 완도 여서도와 제주시 동부 등에 호우 경보를, 전라남도 여수와 장흥, 강진, 제주 서귀포시 남부 등에 호우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 경보를,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 등에 풍랑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6호 태풍 장미에서 유입된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원주가 32도까지 오르는 등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더위는 모레 내륙에 소나기가 지난 뒤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52%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0: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단 우려가 있었지만 인공지능 노트북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밤에만 6%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 엔비디아 우리 시장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방한해서 구광모 회장과 만난다는 소식에 LG그룹 계열사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공행진을 넘어서 연일 상한가 까지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시선, 또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너무 과도하게 치솟고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도체를 뺀 주가 지수는 4천선에 머물러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건데요. 왜 반도체를 빼고 계산해야 하느냐라는 강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LG 주식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소갈이를 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요즘 한박 웃음입니다. LG그룹의 계열사들 주식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엔비디아 호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 생생 스토리, 오늘은 LG그룹의 AI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괜찮은 거냐? 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대표님은 괜찮다. 저는 오버밸류다라는 네.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자, 예전에 사랑해요 LG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삼성에 많이 밀리기도 했고 네. 예전만 사세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 분위기 다르네요.
1: 최근 주가가 뭐 네. 이제 상한가까지 친 적이 있었죠. 29% LG전자가. 네. 사실 LG전자 주가는 그 20년간 10만 원대였습니다.
0: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LG는 10만 원 넣으면 사면 안 된다라는 네. 격언이 있죠.
1: 20년 가까이 10만 원대였기 예. 때문에.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AI의 이 흥행에 도외시된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읽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AI가 지금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지금 포스텝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원 스텝은 뭐냐 하면 학습하는 시대였죠. LLM, 그렇죠. LLM이었고 그리고 투 스텝은 우리가 에이전트 AI라는 시대가 사실 투 스텝이고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에이전틱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AI들끼리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하는 게 에이전틱 AI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3스텝까지 왔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민이 뭐냐 하면 AI 버블론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AI가 돈이 돼?
0: 그렇죠.
1: 네. 근데 인류 경제사를 보면 경제사의 하나의 일관적인 방향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류의 경제사는 항상 생산성의 향상으로 걸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0: 그렇죠.
1: 산업혁명. 예. 이제 AI가 과연 인류의 생산성의 확대에 도움이 되라는 질문을 이제 포스텝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LG그룹의 주가가 뜨는 건 바로 이 포스텝의 전조사항 때문에 뜨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좀 이해하시면 될까요?

0: 본인이 구사하고 있는 이 옴니버스라는 피지컬 AI 생태계에 이 LG전자를
1: 네.
0: 중요한 주춧돌로 지금 삼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번 회동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연결이 되어서 LG전자가 LG그룹 계열사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1: 네.
0: 지금까지 LG그룹의 역사는 또 새로 쓸수 있는 거죠.
1: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구강모 회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8년이 지났는데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우직함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어떤 그런 면들이 저는 이런 피지컬 AI 시대 때는 그런 LG그룹의 우직함들이 오히려 또 강점이 될수 있지 않느냐.
1: 네.
0: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민첩함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이것을 그 AI라는 새로운 하이테크와 만나는 게 사실 AI 피지컬 AI거든요.
1: 아,
0: 그런
1: 예.
0: 면에서는 뭐 우리 이것이 그 강점이 있을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어떻게 보면은 LG가 지금까지 약점을 보였던 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걸다 좋게만 볼 수가 없는 게 LG의 AI 전략 이런 것들은 삼성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직관적으로는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열화도 아직은 막 눈에 잡히는 건 없고요. 이게 정말 피지컬 AI 밸류 체인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시장의 설레발로 끝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냥 뭐 지나가는 유행으로 끝날까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 네.
0: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든 빅테크들이 한국의 이 제조 기술과 이 암묵지 데이터는 굉장히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1: 그거야 뭐 세계 최고.
0: 네,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은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LG 그룹 계열사가 지금 주가는 뜨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엔비디아 젠슨 황이 원하는 대로 이 옴니버스라는 생태계로 완전히 편입되어서 그쪽에 종속돼 버리면 초기에는 주가는 뜰수 있지만 멀리 보면 사실은 기술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1: 그냥
0: 그럴 수 있죠.
1: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브린 AI라든지 AI 혁신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그냥 우리가 편입해 버리면 편하긴 편한데 완전히 종속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소브린 AI를 이렇게 전부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배경훈 장관이 이 LG 핵사원 AI 그 연구원 출신이고 원장 출신이고 그 정부에서도 이 소브레 AI를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젠슨 황이 지금 본인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아,
0: 본인의 옴니버스 생태계에 얼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방증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협업하는 방법들을 지금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나 현대차나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피지컬 AI 시대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글로벌한 플랫폼에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지금은 굉장히 지혜를 굴려서 이걸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 참 그러면은 보면은 쇄국정책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좋고 행복할 수 있어도 오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갈 수는 없다는 거.
0: 그렇죠.
1: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LG의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잠시 퀴즈 시간 선물 드려야죠. 퀴즈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확실히 술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지난 1분기 주류 관련 지출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10분기 연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고 해요. 가구당 월평균 술 소비에 쓴 실질 소비 지출이 13,000원이라는데 한 달에 13,000원 이거 별로 안 쓰는 것 같기는 하죠. 저희 PD는 일주일에 10,000원 4캔 정도는 마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다들 술을 많이 줄이는 그런 문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이런 맥주, 논알콜, 무알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주류에 포함된다고 해요. 아무리 코로나19 이후에 이것 문화가 많이 바뀌고 건강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식 같은 것보다는 러닝하고 개인 시간 즐기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회 특히 직장 내 이것 보통 팀이나 부서별로 많이 하고들 했었는데요. 술 소비에 일조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미팅, 2번 회식. 1번은 미팅, 2번은 회식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장액 독서의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정답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미팅, 2번은 회식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호입니다. 2부에서 잠시 뒤에 증시 이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권님 오늘도 증시 상황을 보니까 한번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폭이 크진 않아요. 여전히 굉장히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 네, 지수 자체로 보면 강세장이지만 지금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난 이후 사실 이제 요즘은 장전 NXT 거래까지 있는데요. 굉장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아, 어땠습니까? 장전 상황은?
1: 네, 뭐 장전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개장을 하고 나서 하방 VI가 발동을 했다가 바로 직후에는 상방에 대한 VI가 걸리기도 했거든요. 예.
0: 이상해. 예전에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1%만 지수가 오가도 급등 급락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제는 뭐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코스피가 5% 이상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I 천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상황은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도요타 자동차 만년 이거 천하의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뱅크 그룹이 여기 넘어섰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뭐 미국이라든가 대만에서도 이 AI주 천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역시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엔비디아가 6% 이상 상승했는데 그 외의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하기도 하면서 아, AI 천하라는 말이 예. 좀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0: 거기나 우리나 조금 일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시장만 봐도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요. 이 수급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게 이번 달이라고 봤자 오늘이지만 오늘도 대규모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요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5월 한 달에만 외국인 투자자들 44조 예.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내에서 순매수 또는 순매도 금액이 하루에 1조 원을 잘 넘기지 않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 3조 원은 기본으로 넘기고 있고 뭐 5조 원을 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0: 어제 외국인이 3조 원 코스피에서 팔았고 지금도 3조 원 넘게 팔고 있거든요.
1: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1년 전에는 1조 원을 잘 넘기지 않다가 네. 이렇게 3조 원, 2, 3조 원이 기본적으로 넘기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진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가 그럼 지금도 감소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 어떤 면에서요?
1: 이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로 돌아섰는지를 보려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하는데 네. 오히려 5월 한 달 동안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그쵸. 상승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탄탄해졌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0: 순매도 금액이 커진 것은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A라는 종목의 주가가 10만 원일 때는 10주를 사거나 팔면 거래대금이 1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겠죠.
1: 네.
0: 하지만 A라는 종목의 주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됐다면 똑같이 10주를 사거나 팔 때 이제는 거래대금이 200만 원으로 집계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의 일간 순매수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올해 초 이란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를 제외를 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그 비중이 예. 0.1% 미만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0: 네. 아직 예. 그렇게 판단할 만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크게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높아졌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100% 넘게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상승분을 거의 다 해먹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흐름을 쭉 보면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오른 종목은 전체 20%도 안 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 수급보다 더 진지하게 살펴볼 이슈가 바로 쏠림이고요.
1: 네.
0: 이것 때문에 오늘과 같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누가 주식으로 몇 억씩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시장 랠리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 네.
0: 2026년 들어서 코스피가 100% 이상 급등했는데 놀랍게도 이 상승분의 약 70%가
1: 70.
0: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왔고요.
1: 네.
0: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시장을 이겨낸 섹터는 사실상 반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정도가 유일합니다. 5월 말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도 3-4%씩 상승하는데 막상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900여 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수가 60개, 70개밖에 되지 않는 날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속 10%대 이 정도만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이어지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고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증시가 확실히 증시가 약간 착시가 있다. 반도체를 빼면 코스피 4,100선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아니 왜 반도체를 빼고 계산을 하냐. 손흥민 축구 실력 빼면은 일반 사람이 되냐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적절한 반박입니까? 나 잘 모르겠네. 예.
0: 사실 이 이제 코스피 반도체를 빼면 코스피가 4,100선에 불과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선거를 며칠 앞두고 네. 기사화가 좀 많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1: 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코스피 지수에서 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51.7%이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종가에다가 51.7%를 빼고 나면 4,200포인트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빼면 4,100포인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1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한 2,700포인트를 네. 조금 안 됐을 때 물론 그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22%로 좀 적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면 그때 이 코스피 지수는 그럼 2,100포인트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또 기업이 있죠. 바로
1: 네.
0: 대만의 TSMC입니다.
1: 그렇죠. 예.
0: 대만 각권지수 내에서 TSMC 단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무려 44%를 넘어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대만 각권지수 역시도 TSMC를 제외하면 거의 반토막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이 1년 전보다 66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맞지만 이들 두 종목을 그러면 제외하면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은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가치도 두 배가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진행됐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 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개인과 종합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 그 또 한쪽으로 몰리는 시장은 건전성이 부족하다. 선진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두 종목에 굉장히 쏠림이 극단적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시장은 삼성, SK 하이닉스 두 개만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이 몰리는 배경은 뭡니까?
0: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AI 반도체 성장 내러티브와 함께 강력한 이익 성장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코스피 평균이 8.4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6.6배, 6.9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1: 여전히 싸다.
0: 네. 예. 둘째는 수급 구조의 변화인데요. 최근에 퇴직연금 등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채권과 섞은 채권 혼합형 ETF가 큰 흥행을 거두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또 두 종목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5월 한 달간 이 두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나 주식에 수십조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수익률을 높이고 그 ETF로 다시 돈이 몰리는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자기 실현적인 쏠림이 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돈 다 빠져갖고 지금 천도 무너질 이런 판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0: 네, 사실 5월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6월로 넘어온 시점에서는 저는 AI 랠리를 놓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FOMO, 이른바 이 증시 상승에서 소외됐다라는 공포 그리고 조급함으로 인한 투자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예.
0: 최근에 한국 증시 상승 특정 종목이나 업종 주도로 이뤄졌는데요. 5월 말 들어서 이 주도주가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이렇게 뒤바뀌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전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거 했다가 여기 확 몰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0: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내에서도 예. 정말 몇 분 단위로 지수가 한 종목의 주가가 뭐 10%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간의 주가 상승을 누리지 못한 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한 번에 그동안 놓쳤던 수익을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쏠림이 극단적으로 좁아졌다라는 거는 향후 발생할 이벤트에서 시장이 상승도 할 수 있지만 하락도 그만큼 격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장은 좀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들이 한국 시장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의 콜옵션 매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쏠리는 감마 스퀴즈성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오르고 변동성 지수도 함께 오르는 비정상적인 좀 과열 국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 하락을 대비하는 보험 가격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방을 받쳐줄 쿠션이 얇아진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통화정책의 변화도 계속 시사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주의할 그런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것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회식이었습니다. 4241번, 2900번, 3586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8: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8: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7: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9: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날씨는 동상이몽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한여름과 쉽게 맑은데 남쪽 지방에는 거센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강대교 따라가는 길 국회대로 서강대교 방면으로 신월 라딜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까지 지체되고 있고요. 여의대방로는 원효대교 방면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해군호텔 앞에서 보라매역까지 차가 많아서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구간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 진입할 때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익명에서 나가라고 했다. 법당 뭐 시켜서
1: 이완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0: 청와대를 끌어들인 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2: 특히나 전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전북에서 만약에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버리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상당히 전라북도가 전국의 핫 지역으로 떠올랐는데 부산의 북갑이 국민의힘의 화약고라면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화약고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묘하게 지금 군보도지사 선거를 보면은 친정 청래 대 반정청래 구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과거 전당대회 때 지지를 했던 이원택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퍼져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개적으로 상당히 좀 정청래

0: 대표를 좀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로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후보 같은 것도 좀 직접 뭐 전라북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평택을 해서 조국을 형성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지 그룹이 형성돼 있죠. 근데 전라북도 도지사분은 이제 김관영 무소속인데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사실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듯한 민주당 내부 중진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후보가 등장 본인 선거를 띄고 있는데 김관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정책의 대부를 비판하는 그런 또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도 지우는 이런 사태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는 승패와 상관없이 6월 3일 이후에 8월 달에 다가올 민주당 전당대회의 중요한 그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칫하면 민주당 내부 분열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 맞는 첫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터가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듭니다.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노동부 장관 오늘은 못 오셨군요.
3: 차관 됐어요.
2: 차관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좀 추려가지고
3: 네.
2: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3: 알겠습니다, 대통령.
2: 요새 산재 사망사고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경제혼란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습니다.

0: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1: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안전 대책 점검 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관련 회의 내용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청 형사과 과학수단계장 유승식 경장입니다. 금일 화재 감식은 화재의 원인과 그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입니다.
3: 유관기관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식 주요 사항으로는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 수집된 증거물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신원 확인 혹시 된 부분이 있을까요?
3: 신원 확인은 현재까지 그 유가족 그 대조군 DNA와 사망자 DNA를 모두 채취해서 국과수에 어젯밤에 다 접수를 한 상태고 오늘 부검이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검 결과와 함께 국과수에서 종합해가지고 신원 확인 여부를 저희에게 전달하면 바로 유가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명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재 그 관련한 합동 감식을 통해서 관련 소식이 또 이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지방선거 판세 예측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전직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지원 유세에 등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큰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대 범죄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이들의 공개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6: 처음 부정기는 좋았고 지금
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대통령의 회개망측한 행동 때문에 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도대체 이게 나란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종반전으로 가면은 진영 논리, 시영 논리가 먹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탄핵된 박근혜, 비리의 이명박 이런 분들이 전국을 휘둘고 다니면서 또 그 세력을 뭉치게 하니까 나라의 비극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고.
2: 네, 전직 대통령들의 등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판에 둔 가장 큰 패착이 바로 두 전직 대통령 불러들인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른바 이제 감옥 3인방 유니박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라고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 그것도 상당히 탄핵을 당했거나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대통령들이 적당하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노골적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행위가
4: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 원장입니다.
7: 보수 우파들의 결집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결집한 강성 우파들의 결집. 오히려 상대적으로 샤이 보수들이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 샤이 보수는 사실 보수를 지지하고 싶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탄핵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차마 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저분들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더 뒤로 물러서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서 진보 세력은 오히려 더 뭉쳐서 투표장에 더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이라든지 국민적인 실리를 중시하는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아무도 정치적인 실리가 없는 국민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판을 종횡무진 누지고 다닌다? 이거는 오히려 중도 이탈, 말하자면 중도층이 어떤 민주당으로 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많다.

0: 패착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거 프레임 자체가 말이죠. 마지막에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로 이렇게 프레임이 크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 옛날 대통령들, 흘러간 대통령, 많은 문제가 많은 대통령들, 이른바 윤이박 새 대통령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과거가. 그래서 일부는 정원 후보라든지 일부 후보 같은 건, 자, 과거 세력들이 다시 등장해서 부활하려고 한다. 우리는 미래 세력으로 가자. 이재명 대통령 할게 미래로 가자. 라고 하는 과거 대 미래의 프레임이 딱 짜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잘못된 전략을 국민이 자초한 거다.
1: 예.
0: 눈에 보이는 보수, 강경 보수 일부 결집, 이거 당장 눈에 보여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진보라는 중도층의 결집 효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에서도 오히려 우파들은 강성이 모이겠죠. 묵시고 결집하겠지만 대구에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무언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오히려 결집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0: 그렇지 않아도 박빙이었던 대구시장 경선이 더 초박빙으로 좀 돌입했다고 보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저 마이너스 효과 역풍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예. 있습니다.
1: 전직 대통령의 등판을 넘어서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본투표를 하루 앞둔 6.3 지방선거에 대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와이테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다고 하네요. 내일 선거일이죠.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선거하러 가실 때 이 더위 좀 예상하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요. 방금 전에도 뉴스 들으셨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사실 그 답, 그 선택은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 등 짚어보겠습니다.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6월 2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최근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잘 쓰느냐가 정말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또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이런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를 새롭게 문 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이수재 AI 산업육성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AI 산업육성과장 이수재입니다.
0: 예,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이 새로 문을 여네요. 교육기관인가요?
1: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 장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경기도 AI 디지털 배움터는 이제 여러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AI 디지털 배움터에 오시면은 이제 AI 시대 또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도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제 6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1개 시군에 디지털 배움터 어디 있는지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오시면 AI 교육, 디지털 교육 등을 배우셔서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언제부터 시작을 지금 했나요?
1: 네,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6월부터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받게 될까요?
1: 현재 저희 목표는 한 15만 명의 교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세대별로 또는 이제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오스크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좀 키오스크 특별 교육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이나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오시면은 로봇계나 또 이제 예전 개념으로 보면 DDR 같은 그 장비를 해서 그 디지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까지 그 가미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1: 일단은 주요 거점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성남, 수원, 그리고 남양주, 안산 이런 시군에 8개 시군에 거점 센터가 있고요. 그 11개 시군에는 또 체험존이라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거점 센터는 일단 교육까지 같이 좀 진행이 되고요. 체험존은 그런 그 기기들 위주로 일단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시군에는 장소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아직은 확보를 못했는데 그렇게 거점센터나 체험존이 없는 곳들은 저희가 에듀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은 필요한 곳으로 경로 그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나 또 이제 멀리 있는 학교까지 저희가 AI 에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하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럼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신청을 저희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어떤 뭐 단체 같은 데서 신청해도 되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계시거나 조금 소외 지역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싶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게디버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경로당 쪽도 갈 예정입니다.
0: 예, 그러면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면 되나요? AI 네네. 디지털 배움터?
1: 네, 맞습니다.
0: AI 디지털 배움터 검색하면 아마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1: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1800-009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0: 네, AI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시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시거나 나는 전화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1800-009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1: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지역을 완전히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데 네네. 이거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네네. 들지 않을까요?
1: 교육비요?
0: 네.
1: 아, 저희가 예산으로 이 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오, 전액 무료.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선착순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인데 지금 5월 27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앞서 교육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신청 가능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번에 신청은 안 하고 일정에 근처가 오면 그때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요. 누리집 좀잘 보시고 신청 일자 본인이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0: 예, 올해 뭐더 좋아지거나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1: 올해 특별히 두 분야를 좀 이제 그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시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우신데 AI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게좀그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르신들 키오스크 활용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계층이 연계가 돼서 키오스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소상공인들 가셔서 마음껏 소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라는 교육 사업을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미 도내 41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AI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거나 전용 콜센터 1800에 009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청하시거나 관련 내용 문의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배움터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거를 그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냥 오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바로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어려우시거나 신청이 좀 못하셨지만 꼭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꼭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냥 어디로 가면 될까요?
1: 디지털 배움터로 오시면 됩니다.
0: 근데 디지털 배움터도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야
1: 보통
0: 되잖아요.
1: 네, 거기는 있는데 보통 그 행복 그 동사무소나
0: 아.
1: 이렇게 주민센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디지털 배움터가 보였다. 근데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어르신 분들 주민센터 가서 찾아가셔서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1: 그러셔도 됩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이수재 AI 산업육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어릴 때 학교 준비물 사러 부모님과 또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갔던 곳 있으시지요? 요즘 이곳이 다시 북적북적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어린이가 아니라 2030 청년들이라는 게 반전인데요. 손에 쥐고 조물조물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랑이가 SNS에서 대유행하면서 직접 만져보고 사겠다는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종이공책과 연필 사용이 줄어 폐업만 기다리던 상인들이 이젠 매일이 어린이날 같다며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연필이랑 공책을 팔던 그 시절 모습은 아니지만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곳.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추억의 장소 나왔네요. 추억의 장소. 어릴 때 정말 여기 많이 갔었는데 정말 없는 게 없었던 이곳. 요즘에 이곳이 많은 분들이 다시 찾는데 2030 천년들이 이곳을 간다는 거네요. 말랑이가 요즘에 유행이군요. 이렇게 조물조물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군요. 요즘에는 두더지 같은 거안 하나 봐요. 두더지나 펀치 이런 거안 하나 보죠? 예, 말랑이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랑이를 여기서 파는군요. 보통 학교에서 준비물 때마다 뭐 있잖아요. 미술 준비물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바로 학교 앞에는 여기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샀었는데 종이 공책 팔고 연필 팔고 막 그랬던 곳.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불량식품도 팔았어요. 너무 맛있었던. 예전에 불량식품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거 맛있게 막 먹던 추억도 있고 그런데. 자,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곳에서의 추억이 있으시면 보통 난 여기서 뭘 구입했다. 어린이 때 기억나시면 문자로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강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폐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 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추억의 그곳 어디일까요? 5280번님, 두더지 펀치 오락만 했었지요. 여기 앞에서. 맞아요. 예전에 여기 앞에 게임기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76번님, 어린 시절 최애 닭강정 파는 곳은 이곳이었어요. 불량식품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간식류 파는 최애 문구, 최애, 네, 이것, 유유. 최애 맛집이었던 어린 시절 이곳이 기억납니다. 라고 하셨네요. 여기서 닭강정도 팔았었나요? 저는 닭강정 같은 거는 이곳에서 안사 먹어봤던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말한 쫀득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예, 2358번님. 오락과 군것질 옛날 생각나네요. 4985번님. 72살인데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학용품도 사기 힘들었어요. 아, 정말. 맞아요. 예, 그런 시절이 또 있으셨을 겁니다. 오, 9696번님, 20년 동안 이것 운영했었어요. 야, 어서 오십시오. 이곳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오셨네요.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추억, 한 조각 꺼내주세요. 이곳은 어딜까요? 연필, 공책 팔던 곳들, 요즘에 2030 청년들이 이곳에 가서 말랑이를 산답니다. 이게 조물조물 만지면서 이게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 이곳에서 이거를 판대요. 어디일까요?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바로 보냅니다. 그렇죠. 지우개도 여기서 샀죠. 홍이 사기 부릅니다. 잠자리 지우개.

0: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한 번에 최대 7장 안팎의 투표용지 받게 된다고 하죠.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AI 기반 가짜뉴스, 또 투표소내 유의사항 등등 미리 체크해야 할 부분 많습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많이 바쁘시죠?
1: 예,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많이 바쁘시다는 말씀이네요.
1: 네.
0: 사전투표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본투표하세요?
1: 선관위 직원들은 사전투표가 없으면 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가능한데요. 선거일에는 다들 새벽부터 출근해서 투표를 관리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개표 사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

0: 보니까요.
1: 그렇죠.
0: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일단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좀 이 일들이 있었어서 요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된 이제 그 내용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 했냐 이렇게 선거 사무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고발에 나서기까지 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 어겼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의 이 선관위 선거 사무원에게 이렇게 문의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입장이세요? 괜찮습니까?
0: 예, 그날 사전투표관리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사전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해서 사전투표 사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요. 이분도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누구라도 크게 당황스러웠을 상황임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1: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게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0: 그 투표지가 공개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그 선거 사무원이 대통령이 이제 문의를 할때 이제 기표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0: 예,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 투표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이런 뭐 문의가 있거나 그러실 수 있어서 그때 만약에 사무원께서 혹시 그 기표된 내용을 보셨으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인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표관리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정말 뭐 전국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투표 과정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좀 우리 공보 과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대구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0: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유권자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정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구의 해당 투표소에 사촌 관계인 두 분과 요양보호사까지 세 분이 가셨는데 요양보호사와 언니분은 걸음이 좀 느려서 동생분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60대, 70대 후반인 어르신들인데요. 먼저 들어가신 분이 뒤에 따라오는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투표소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투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 도착한 언니에게 언니의 신분증을 줬고, 언니분은 이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투표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죠. 처음에 동생분이 언니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본인인지 확인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언니분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생분은 투표를 다시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 6월 1일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본인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 공문을 시달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본인 확인을 일단 신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0: 네.
1: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문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0: 그게 이제 사전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거나 지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용도로 본인 확인을 할때 지문을 기록하는 거지 지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을 하는 목적은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방문했을 때 이미 본인이 직접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이중투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신분증 본인 확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0: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분증 어떤 거 가능합니까?
1: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국가유공자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들도 인정이 됩니다.
0: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요즘에 또 모바일 신분증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 예, 말씀대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투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 자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사전투표 잠깐 짚고 본투표 얘기할게요. 사전투표 이틀 진행됐는데, 그 투표함은 도대체 어디서 보관되고 있는 건가? 잘 보관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1: 예.
0: 어떻습니까?
1: 전국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가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원회로 직접 가시면은 해당 위원회가 보관하는 투표함들을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구시군 위원회에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0: 네. 자, 내일 본투표입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본투표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 7장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일단 이거 7장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나요? 더 많은 데도 있나요?
1: 7장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북구나 경기 평택 등의 14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8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이나 제주는 의회가 두 개인 다른 지역과 달리 의회가 하나이고 구시군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투표용지가 하나씩 빠져서 3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 지역은 그렇게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0: 투표용지 받을 때 유권자도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1: 투표소에 가시면 먼저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첫 번째 투표함에 넣은 후에 다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두 번째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은 한 번에 한다. 요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보면 1-가, 1-나 이렇게 하나의 정당에 여러 명의 후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1: 네.
0: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 돼요?
1: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면 하나의 정당에서 3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은 순서대로 숫자 기호 뒤에 가나 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표용지 한 장에 동일한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내 투표지가 유효하게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 용지에든 기표는 딱한 번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혼란 없이 선거에 참여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정당명이라던가 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후보자 이름 배열도 지역마다, 선거구마다 다르다면서요.
1: 네.
0: 이게 교호 순번제라고 하던데 이거 설명
1: 그렇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1: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말씀대로 기초의원 지역구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가선거구 유권자에게는 A 후보, B 후보, C 후보 순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는데 종로구 나선거구 유권자는 B 후보, C 후보, A 후보 순으로 된 투표용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유불리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다른 선거도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전문성이나 철학 등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 기호나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지역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미리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0: 교호 순번제가 도입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딱 확정해 놓으면 지역마다 똑같이 하면 그 위치에 따라 누구는 좀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지역마다 네. 그거를 다 다르게 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름을 무조건 알아야 됐네요. 이거는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교육감 선거 얘기했죠. 옛날에 교육의원 선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없는 거죠, 이거는?
1: 예, 교육의원 선거는 시도 단위에 원래 별도 기구로 설치됐던 교육위원회가 이제는 시도의회 산하의 교육위원회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광역의원 선거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때까지 별도로 선출을 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0: 네. 그리고 외국인 투표할 수 있나요?
1: 외국인이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2005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선거권을 인정하는데요. 이번 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전국에 15만 1,532명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0: 아, 그럼 재외국민은 어떤가요?
1: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0: 예. 최근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했다. 이분들 어느 투표소로 가야 돼요? 전입신고한 걸로 가면 되나요?
1: 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명부를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12일이 기준일인데 이 날짜에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또는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 5월 1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원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0: 아, 기준 날짜가 있군요. 이런 경우는.
1: 그렇습니다.
0: 5월 예. 12일입니다. 5월 12일이 기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좀 헷갈리는 거. 기표소 안에서 실수로 잘못 찍어서 저 투표용지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가 매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바꿔줍니까?
1: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기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곳에 찍었다는 사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표하실 때 어떤 선거 투표 용지인지 기호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이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서 찍혔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칸에 닿지 않은 것이나 반만 찍혔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게 식별이 되는 것. 기표를 했는데 이건 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같아서 동일한 후보에게 한 번 더 찍은 것. 반대로 뭐 너무 진하게 찍은 것 이런 투표지들은 유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또 중요한 게 그 비치된 기표용구로 해야 되네요.
1: 아, 그렇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볼펜으로 어떤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했더라도 추가로 투표용지에 글자를 적는다거나 동그라미나 X 같은 어떤 표시를 더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니까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만 딱 한 번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만약에 기표를 했어요. 그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볼펜을 가지고 있던 걸로 거다 뭐 낙서 뭐 조금이라도 뭐 적거나 이러면 이것도 다 무효되는 거예요.
1: 그렇게 됩니다.
0: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 가장 주의해야 될거 뭔가요?
1: 일단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투표소라는 장소는 질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소의 평온을 방해하는 소란한 언동을 하면 안 되고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그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선동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겠다고 사전 투표 기간에 이미 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사례가 지난 선거 때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접 이중 투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요즘에 다 SNS들을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투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인증샷 올리는 과정에서도 뭐 잘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거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1: 예, 일단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등을 촬영한 후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SNS,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건 무방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0: 투표소 밖에 포토존이 있나요?
1: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곳도 일부 투표소에 있습니다.
0: 아, 이제 워낙들 인증샷을 찍으시니까 차라리 그렇지. 여기서 찍으세요. 문제없게.
1: 예.
0: 장소를 아예
1: 네.
0: 딱 정해주시는군요.
1: 네,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찍으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 근데 마련된 장소에서 찍는데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아닙니다. 기호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0: 예.
1: 예.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0: 네.
1: 옆에 서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0: 아, 그런 거는 상관이 없군요. 그러니까 투표소
1: 예.
0: 내에서 안에서 찍으면 안 되는 거고.
1: 그렇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본인이 누구에게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올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한 30초 있는데요. 요즘에 AI 딥페이크 등 기반해서 가짜뉴스 걸러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그 내용과 함께 뭐 당부의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선거는 전국에 선관위가 440명 정도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허위게시물을 찾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위험이 선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커지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의 정보를 접하실 때는 어디서 나온 건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퍼뜨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1: 마지막으로
0: 네.
1: 예. 끝으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후보자들 공약과 자질을 잘 살피시고 내일 투표소로 가셔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을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지역에 따라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교적 맑지만 남쪽 지방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인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해 먼바다와 제주 부근 해상엔 풍랑특보가 제주도와 남해안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들어가는 길 올림픽대교와 잠실철교 사이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부근 유의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같이 가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올림픽대교 부근의 작업 때문에 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운전합니다.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계속 북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 밀려서 5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까지 더디고요. 서평택에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1시에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SAT 한번더 내드릴게요. 학교 앞에 주로 있는 곳이죠. 어릴 때 여기서 학용품 많이 샀습니다. 연필, 공책 이런 거 샀는데 요즘에는 말랑이가 SNS에서 대유행하면서 직접 만져보고 사겠다라는 청년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제가 이곳에 있는 좀 추억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155번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쭉 입학하고 다녔던 학교를 떠나 전학 가게 됐는데 그때 맨날 학교 앞에 여기 갔었거든요. 전학 가기 며칠 전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분명 인사도 드리고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왜안 나오시지? 해서 혼자 조금 짜증내면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손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 갖다 주시면서 새 학교 가서 잘 써요 이러시면서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짜증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귀가 뜨거워지고 눈에선 눈물이 났다. 나중에 뜯어보니까 24색 크레파스를 예전 학교에 이곳에 사장님께서 전학 간다고 선물 주셨다고. 이런 추억은 이런 기억은 진짜 평생 갈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곳 사장님 찾아뵙고 싶을 정도로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와. 5616번님, 5619번님,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라고 하셨고, 하굣길이면 학교 앞 봄이면 병아리 팔던 아저씨, 그 옆에 달고나 하던 아저씨 기억 새록새록. 맞아요. 병아리 여기서 팔았었어요. 그리고 달고나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달고나에서 팔았던 거. 와, 그 달고나 향이 막 나는 것 같네요. 그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710번님, 어린 시절 설탕 녹여서 쏟아 넣고 일명 뽑기 많이 했어요. 성공하면 설탕으로 만든 잉어, 붕어, 칼 이런 거 줬던 기억이, 아, 옛날이요. 아, 다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맞아요. 6019번님은요, 어린 시절 6, 70년 조그마한 이곳, 그 시절에 없는 게 너무 많았던 이곳이었지만 지금은 없는 게 없는 곳이 됐죠. 2030번님, 쉬는 시간 뛰어간 곳 여기입니다. 저희 때는 컵 떡볶이가 최간식이었어요. 떡볶이도 팔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도 이곳에서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떡볶이 먹었던 기억납니다. 이야. 1619번님이요. 이것 사장님 집 아들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요? 학용품을 무한대로 쓸수 있어서 그랬나요? 예,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아, 0545번님은요, 옛날 그 주인 아저씨 생각납니다. 선착순으로 알사탕을 공짜로 먹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추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답 다 아시죠? 연필이랑 공책 팔던 그곳,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 사이에 문자 또 왔습니다. 1619번님, 번데기도 팔았어요. 번데기 팔았습니다. 왜 저 여기 자주 갔나 봐요. 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다 먹어봤네요. 예, 떡볶이도 먹어봤고, 아까 달고나랑 설탕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잉어, 붕어, 그것도 먹어봤고, 번데기도 먹어봤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서점, 2번 문구점, 3번 백화점, 4번 냉면 전문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경기 교육의 향후 4년을 책임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내일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 교육청, 경기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죠.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와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의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안민석입니다.
0: 경기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1: 네. 경기교육이 너무 지금 퇴행의 길로 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못 가고 운동회도 못 하고 소풍도 못 가는 이제 이런 현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은 이걸 경기교육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0: 예, 경기교육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셨습니다. 후보님은 오선 국회의원의 교사, 교수 경험까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선택하시게 된 이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저는 이제 교육 한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고요. 초중고등학교를 경기도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0: 20대 교사를 했고요. 미국 유학 가서는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이제 30대에는 중앙대학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오선을 했는데요. 오선하는 동안에 제가 대부분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해서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을 한번 제가 바꿔보려고 하고, 먼저 경기도를 바꿔서 한국 교육을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20년 동안에 학교 현장을 한 1,000회 이상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좋은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 당선되면은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교육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만요.
1: 네.
0: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바꾸고 또더 좋은 도시 또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후보님 스스로 에듀 폴리티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0: 네. 저는 교육자이면서 또 정치인이라서 제 스스로를 교육 정치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 교육이 많은 문제점과 또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 교육자로서는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으로는 못 풀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에듀 폴리티션이 교육감 역할을 잘할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스로를 이제 에듀 폴리티션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임태희 후보와 가장 다른 부분이 이제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라고 하시면서 표현하시는 이 에듀 폴리티션 이 의미인 것 같은데요. 특히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도화 거론하셨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이거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먼저 임태우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제 교육의 탈정치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MB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난 임태희 대선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 본부장인가요? 그거 하셨고, 그다음에 임태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까지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고문까지 하셨던 분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거 당선되면은 바로 국회 가서 국회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교사들의 이 정치 시민권 이것을 통과를 좀 조속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그러면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 유세장에도 올 수가 없어요.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좋아요라든지 댓글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적 천민의 신세에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놓아두고서 이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후보님 공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LAS 공약 강조하십니다. 이게 어떤
0: 네.
1: 정책인가요?
0: 라스는 리트러시, 문해력, 그리고 A, 아르떼, 그리고 스포츠의 결합으로 해서 이제 LAS인데요. 그 문해력, 아르떼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좀 독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독서를 해야지 생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암기식이라든지 주입식 이런 교육들은 낡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이제 리터러시 교육을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AI 시대

0: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감성과 창작을 키우며 성장하는 그런 문화시민 교육을 제도시키겠다. 뭐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 영상, 케이팝, 댄스, 오케스트라 등 특히 학생들이 누구나가 악기 하나는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 고산서 뭐 오랫동안 이것을 실행해 왔고 오케스트라도 제가 주도적으로 설립해 봤고 그런 경험들에 토대해서 경기도 교육감 정책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의 아이들의 그 체력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체력이 안 이제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 하나도 가르치고 특히 누구든지 3km 정도는 달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수영을 25m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인성교육인데 이런 걸 그동안 학교에서 굉장히 소홀히 해왔죠. 그러나 제 지역 고산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쭉 받아왔고 그런 제가 경험과 성과에 토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라스 교육이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경기도 교육을 바꾸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AI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0: 네.
1: 운영한 AI 교육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후보님의 AI 교육 정책은 그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0: 뭐 인체 교육감께서 하시는 하이러닝은 교사들이 쓰지를 않아요. 뭐 88%가 안 쓴다고 응답을 한 그런 결과가 있고요. 저는 사람 중심의 AI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요.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AI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기도에 AI 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온오프 AI 캠퍼스를 만들고요. 특히 12년의 성장 과정이나 학업, 그다음에 라스 활동을 기록하는 AI 이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뭐 창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는 그 AI 시대인데 AI 교육 체제, AI 교육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AI 교육 과정도 별도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선거는 현직인 임태희 후보와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 4년간의 교육 행정과 경험, 성과를 강점으로 임 후보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임 후보와 비교했을 때난이 점에서 내가 더 경쟁력 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0: 제가 볼때 이제 임태희 분께서는 이제 평생 뭐 교육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모르시니까, 그게 가장 그 문제점이었고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장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제 불통으로 4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평가가 다녀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저는 뭐제 아버님부터 교사를 하셨고, 제가 사범대학교 졸업을 했고 교사도 했고 저는 교육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또 국회의원을 5선 동안 하면서 교육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 교육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1: 예,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경기도민들께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을 경기 교육감으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끝으로 내가 경기도 교육감이 되면 이런 교육감이 되겠다. 약속 하나 해주시죠.
0: 네. 학생이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가 가르침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예, 내일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내일 교육감 후보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감도 뽑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경기도 교육감 뽑게 되는데 이번에는 양자 대결입니다. 안민석 후보. 예, 안민석 후보와 5선의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와 현재 교육감인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안민석 후보 이야기 들어봤고 계속해서 임태희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2: 네, 임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저희 청취자분들,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2: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여러분, 이 경기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좀 한번 꼼꼼히 들으시고 내일 투표장에서 예,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1: 예,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교육감 지내셨습니다.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2: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경기도 교육은 한마디로 전교조가 주도하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으로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저희들이 미래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서부터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정부의 교육부 그리고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서도 거의 최고로 평가를 했죠. 심지어 그 유네스코에서는 저희한테 미래 교육의 세계적인 확산에 경기도가 핵심적인 파트너가 돼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실 현장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고 그 교육의 완성에는 지금 모든 학생들의 그 교육을 외길로 내모는 게 우리 대학 입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외길로 내모는 대학으로는 대학 입시 준비로는 이제 우리 교육 바로 세울 수 없다 해서 대학 입시 개혁까지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재선을 준비했습니다.
1: 예, 이번에 재선 도전이시기 때문에 지난 4년 임기에서 이것 하나만큼 네.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성과를 냈다 하나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지난 4년 전엔 AI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모든 그 교육의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이러닝이라고 이제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으로 집중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많이 됐죠. 특히 기초 학력이 많이 추락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해결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4명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40%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게 정말 제로가 될 때까지 노력할 그런 이제 계획이고요. 또 하나 꼽는다면 아마 교권이 훨씬 더 이제 안정이 돼가고 실제로 향상이 돼가고 있고 특수교육 등 그 사각지대 지원이 대폭 강화돼서 그런 어려운 현장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AI 학습 플랫폼이죠. 하이러닝. 예, 이거 네. 대표 성과로 지금 내세우셨는데 네. 조금 전에 네. 안민석 후보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들으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하이러닝 현장에서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2: 저는 그 우리 안 후보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데 이제 특정 노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노조에서 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걸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교사 83%, 학생이 90%가 만족하고 있고 현재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러닝은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우선. 네.
1: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두 분의 가장 좀 다른 점을 꼽는다면 앞서 네. 안 후보님은 에듀폴리티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 네. 후보님은 이번 네. 선거에서 교육의 탈정치화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네. 정치가 빠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데 네. 왜 그러십니까? 예.
2: 저는 우리 교육은 기본과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본은 기본 인성이죠. 사람 됨됨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데 거기에 정치 교육을 시키면 왜곡되고 학생도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가라야 되고 어디에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사실은 풀어나가는 게 우리 정치의 모습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좀 바뀌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런 토론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좀 달라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 풍토가 이 교육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이슈의 경우에는 한쪽을 강요하거나 주입시키지 말고 충분히 다른 생각들을 포위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보이텔스바흐 이런 정신에 의한 토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의 정치가 들어오는 건 지금으로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그 공감되고 확산이 되면서 학교가 우리 정치 현실이 많이 변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이 공론화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안민석 후보가 윤태희 후보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핵심 인사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겠어요?
2: 한때는 핵심이었지만 한 달 정도 있다가 너무나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고치면서 그 이제 선대위 개편을 통해서 선거를 한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대위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개편해서 쫓겨난 거죠, 일종의.
1: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거는 기존에도 추진해 오시던 이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이 되신다면 이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2: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실 정말 구석구석에 또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이게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그 위에 예를 들면 뭐 다른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사상누각이죠. 그래서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이 정말 수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췄고 교사도 기초학력만 전담하는 이 교사 팀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시스템 갖춘 거에 더해서 지원을 지금 늘려서 이 부분은 절대로 그 기초학력 문제는 워낙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되고 또 지금 아까 40% 정도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결국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이건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될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1: 최근에 교권 침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민석 후보 측에서 약 악성 민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 발동하는 교권 119 센터 선출하겠다 이런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 짧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2: 이거는 그 안 후보께서 저희 안심콜 타기라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자 해서 8787이라는 그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런 그 교원단체에서도 이거 굉장히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볼 땐 같은 내용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그 제시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이제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나만의 강점과 차별은 이것이다. 뭘까요?
2: 네. 저도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정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정치와 거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정치가 교육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는 좋게 왔습니다. 저는 교육은 학생들의 거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교육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안 후보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안 후보님을.
2: 우선 그 선거 홍보물에서도 보고 그 여러 가지 전과 기록이 많아요. 특히 학폭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저는 비디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는 이것은 학폭을 소위 지휘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그 행태들이 있고 뭐 민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전과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말 도덕적이어야 할 또 교육적이어야 할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 정책 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끝으로 30초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교육감이 되겠다. 약속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본인

0: 본인이 꿈꾸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양껏 360도 어느 방향이든 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 입시에도 고쳐야 되고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 교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입니다.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반드시 내일 투표에 가셔서, 투표소 가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러 가시라고. 이거 방송하면 혹시 안 가실까 봐. 그래서 내일은 꼭 투표소 가시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아마 종일 계속 뉴스 특보 통해서 그 현장, 지방선거 현장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오후 6시쯤부터는 아마도 개표 방송 실시간으로 YTN TV에서 하는 것들 YTN 라디오에서 동시에 생중계해 드릴 겁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내일 반드시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직접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2598번님이요. 정답 매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답은 문방구, 문구점이었습니다. 문구점. 예, 앞서 어떤 분들이 이거 예전에는 문방구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정답은 문구점이었고요. 9282번님이 학교와 문방구집 아들이 맨날 지각한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보통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일찍 갑니다. 예, 맞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9042번님, 문구점 동그란 누나 사탕도 있었어요. 이 사탕은 한번 입에 넣으면 심리까지 간다고 해서 심리사탕이라고 했죠. 오래되는 집까지 입안에 달달하게 물고 왔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문구점에 대한 다양한 추억들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하루 쉬고 투표하러 가시고 목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등 감식반원 34명이 참여하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할 예정입니다. 감식에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인화물질 유무 확인과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등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 발주를 받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로 숨진 현장 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가 숨진 만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 조선함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협의회의 한반도 문제는 물론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대도약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8,800선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 성장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전 대선 때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4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면 재판 취소 특검을 추진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차별금지법 추진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경제에도 시동을 걸 거라며 반드시 투표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 가운데 56건을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43건으로 모두 56건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파나마선적 미국 화물선을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일 성명에서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해역에서 MSC 사리스카호를 공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MV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레바논 확전을 두고 경로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일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레바논 공습 확대를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한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라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가 33.3%, 휘발유가 23.1% 올랐고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인 33.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유가 충격이 점차 파급하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6월 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불러오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 가짜뉴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글을 작성한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공공의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3도, 습도는 4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0: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 저는 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 아내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각자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리 연구가인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저희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데다가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또다시 살림을 합쳤고 가족 여행도 다니면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화가 나면 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저는 112에 신고했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속아 5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가 몰래 한 거다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식들한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서 참고 용서하면서 버틴 세월이 무려 15년이 넘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그 어렵게 다시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또 아내가 혼인이 무효라고 뭐 우기시고 네. 뭐 재산까지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싶습니다.
0: 네, 아내가 지금 두 번째 혼인 신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무효 쉽지 않을 텐데 될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했다, 뭐 혼인 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했다, 뭐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0: 네.
1: 혼인 무효는 실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 그렇죠. 네.
1: 그 판례에 의하면 이제 만약에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다 하더라도
0: 네.
1: 그 혼인의 관행과 신의 성취를 원칙에 따라서 혼인 의사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혼인을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본 사안을 보면 이제 그 협의 이혼을 하셨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동거를 하시고 네. 또 대외적으로 또 부부로서 또 가족 여행도 다녔고 다시 혼인 신고한 이후에도 5년 넘게 또 동거하시고 네. 임시 조치로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사정을 봤을 때는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그 본 사안에서 이제 협의 이혼 당시에 어떤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 사건과 같이 혼인했다가 이혼했다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가 다시 혼인했다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혼 관계 기간까지 포함해서 아마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쌍방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적극 재산 뭐 이런 소극 재산 전부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범위에 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그래서 상대방이 뭐 두 번째 혼인 신고한 이후에만 뭐 재산만 포함된다라는 주장을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1: 네네.
0: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혼인 이후에 이혼할 때 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다시 혼인 신고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다 전 기간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아내는 그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혼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넘겼어요.
1: 네.
0: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1: 그 사연자 분의 그 상대방이 이제 이혼 소송 직전에 이제 전혼 자녀들한테 부동산 일부를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게 뭐 오래 전에 뭐 자녀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이게 파탄 직전에 소송 직전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은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너무 상당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거를 이제 보유 추정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들에게 이제 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가 이를 지배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신탁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0: 네.
1: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재산 분할 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의 특유 재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내한테 특유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1: 저희 법원은 이제 뭐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또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뭐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사연자분과 같이 뭐 15년 이상 이제 혼인 생활을 해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아내분 특유 재산에 대해서 뭐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그 가치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아내의 기여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아내가 이제 반복된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 나와요.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형사 아니면 민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폭행죄는 이제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이제 7년인데
0: 네.
1: 5년 전에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보여지지만
0: 네.
1: 상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상해죄로는 이제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1: 네네네네.
0: 거죠.
1: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형사 절차 아니라 이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처분 같은 것 할 수 있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0: 네,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회봉사 수강 명령 이런 거 하는 거죠.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를 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오랜 동거와 부부 생활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의사 인정되고요. 혼인 부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혼 이후에 사실관계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 신고한 경우인데요.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 이전한 경우에 재산 은닉으로 보여지고 전체가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선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길가 테이블에서 즐기는 술 한 잔, 바야흐로 야장의 계절이죠. 종로나 을지로 골목은 이른바 노포 감성 명소로 떠오르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낭만의 밤이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에겐 고통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주말 밤 종로 골목을 가보면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과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성 방가와 담배 연기, 쓰레기 문제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펴고 장사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최근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건물 앞 테라스 영업 등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지자체 신고와 위생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야장 문화의 낭만도 좋지만 누군가의 통행과 잠을 방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낭만이 아니겠죠. 즐거운 밤 문화를 위해선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이젠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0: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지만 남쪽 지방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는데요. 오후 되면 좀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33도까지 오르고요. 원주는 3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주 후반에는 점차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쪽 가는 길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 막고 공사하는 곳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차량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크게 막히지 않고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로 짧게 막힙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로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그리고 서해대교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마이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6.3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오늘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13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거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부장원 기자.
6: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여야 지도부 마지막 일정 어디로 갑니까?
6: 네, 여야 마지막 막판 지지층 투표율이 격전지 승부를 가른다고 보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 정선 아리랑 시장과 영원 일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를 찾아서 본 투표 전날 마지막으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후 8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민심의 축소판으로 평가받는 서울, 여야 서울시 막판까지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종일 전북에 머물면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유세 지원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의 당심을 이탈을 막는다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 부장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투표 동료를 위해 중원인 충청으로 향하지요.
7: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충청과 경기권 유세를 집중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스윙부터 충청을 다시 찾았는데요.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차례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의 가늠자,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건데 최근 당내에서는 충청권에서 최근 보수 결집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 유턴했다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오후 8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에서 투표 막바지 파이널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도보로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 등을 청년 선대위와 함께 도보로 돌면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른바 반딧불 유세로 오늘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부산과 경남을 돌면서 지지층 결집 하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메시지에 집중했습니까?
6: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기초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의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4년 전 윤석열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 무책임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끝까지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용기 민주당 그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국 민생 현장을 누벼야 할 시간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골방에 갇혀서 키보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마무리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주로 정부 여당 심판론을 강조한 거죠.
7: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충남 일정에 나서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나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재판 취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틀어막고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며 국민의힘으로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 파괴 폭주, 민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압승이 전망됐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곳 가까이를 쓸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9곳 이상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전북, 대구 등 6곳 지역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위험지역은 경북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2곳, 접전 지역을 8곳, 열세 지역을 6곳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7: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국 최대 유권자 집단이 밀집한 지역이죠. 중도층 비율도 높아서 선거의 상징성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서울시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 진영이 줄곧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보궐선거 계기로 민주당이 우위를 가져왔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보수 진영이 서울시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서울시장 탈환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기반을 재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을 통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하고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제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서울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 일정과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 네,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시점을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끝까지를 기치로 서울 서부와 중부 권역을 훑은 뒤에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합니다. 저녁부터는 강남과 강동구를 집중 순회한 뒤에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가 가능하다. 서울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를 향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겨냥했는데요. 무사 아닐 10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박빙이겠지만 내가 꼭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여의도를 시작해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예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용산과 마포를 그리고

0: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을 예정입니다. 저녁 8시에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에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 후보 오늘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서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부족했고 더 크게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광에 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정원호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인 충남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충청을 접전지, 격전지로 분류할지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간지대로 역대 선거에서 평가돼 왔는데요.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충청을 접전지로 분류하지 않고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공을 들이면서 격전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내놨고요. 실제 양당 대표의 발걸음도 충청으로 가장 많이 향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정청래 대표는 공식 일정 11일 가운데 7일을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4일 동안 충청권을 방문했고 여야 모두 충청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 승리를 기대했던 지역인데 예상 밖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북과 대구 예상 밖 초접전 상황입니다.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출마 김관영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반정청래 반청 구도를 들고 나오면서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졌죠. 또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을 수습한 뒤에 추경호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고 상징 대구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대표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1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남은 시간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예, 지난달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데다 여행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금리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국가 데이터차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라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3%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2%로 하락했지만 지난 4월 2.6%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기름값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경유가 33.3%, 휘발유가 23.1% 오르는 등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두 번의 연휴를 계기로 여행 관련 물가가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 올랐고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도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을 늘렸습니다. 쌀이 13.5% 오른 것은 물론 달걀 10.2%, 수입 쇠고기 7.6% 등 축산물 물가가 5.8%

0: 높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재료 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유가 충격이 석유류 제품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되는 2차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은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연일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코스피가 8,900선을 넘은 직후 8,500선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하락 기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장 직후 8,900선을 돌파한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해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줄였다가 키우고 있고 현재는 8,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다시 8,800선까지 올랐다가 8,500선으로 내리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조 원에 이르는 물량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던지고 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지며 5% 넘게 급락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네이버도 6%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3%가량으로 낙폭을 키웠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51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환율은 1510원을 재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부 상승폭이 반납됐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오름폭은 축소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9.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의 조기 타결론과 전면 중단을 각각 발표하며 중동 정세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와 시장 안정이 급한 미국과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몸값을 올리려는 이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막판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는 일주일 내 협상 타결이란 낙관론이었습니다.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자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공표해 판을 흔들려는 이란을 향해 빨리 대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4: 이번 고비가 지나면 석유 시장 공급은 매우 안정될 것이며 유가도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반면 이란이 내놓은 대미 협상 중단 카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반출과 제거는 이란으로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포기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미국의 제동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를 자극해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속내입니다.
4: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바바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당장 전면전이 터지거나 일주일 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모두 낮습니다. 미국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이 두렵습니다. 이란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이란 체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극단적인 타결과 전쟁 사이에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간헐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인 뒤 물밑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벽한 종전 대신 60일간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임시 개방 같은 제한적인 임시 합의로 서로의 체면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시도지사 선거 성적표, 이제 내일이면 알수 있을 텐데요. 몇대몇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 선거 초반에는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2: 우리
3: 의원입니다.
2: 당원들이나 지지층에 용기를 갖자 하는 의미에서 좀 과다하게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은 13대 3?
4: 13대 3이요?
2: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대 4 여기까지.
4: 최고 네 곳이 어디예요, 그럼?
2: 딱 집어서 오늘 투표 날인데.
4: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2: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처음 분위기는 좋았고,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기망측한 행동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현재 보면은
3: 성일종 국민의힘
2: 한
3: 의원입니다.
2: 다섯 곳 정도는 저희가 앞섰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4: 오, 다섯 곳이요?
2: 예,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격하는 쪽이 좀 선거에 막바지 오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일곱 여덟 곳은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 박지원 의원이 13대 3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어떻게
1: 저렇게
0: 보십니까?
1: 그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예상이 어려운 정도로 혼전세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서 그래요. 뭐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의 폭이 넓죠. 판단하는 폭이.
0: 지금 개인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보십니까?
1: 저는 네 곳에서 일곱 곳 정도로
0: 네
1: 생각해요.
0: 곳에서 일곱 곳.
1: 예,
0: 거기가
1: 아주
0: 격전지다. 지금
1: 그렇죠. 저희가
0: 접전이다.
1: 승리할 수 있는 곳이
0: 승리할
1: 네
0: 수 있는
1: 곳에서
0: 곳.
1: 일곱 곳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곳에서 일곱 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저도 한 서너 곳 정도는
3: 이동학 전
5: 대충
3: 더불어민주당
5: 막판까지
3: 최고위원입니다.
5: 동합을 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어쨌든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0: 사실 초반엔 막 15대 1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뭐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사람들도 더 흥도 나고 신도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선거가 종반으로 흐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거티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마지막 날 지도부가 어디를 가느냐, 이 일정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원을 집중 공략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일단 수도권이나 아니면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투표율 제고 지지층의 투표를 높이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원 지역이 역대 보면 이제 저희가 충청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충청권 지역이 지속적으로 한 정치 세력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유권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 저희가 뭐 캐스팅 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3: 윤기찬 국민의힘
1: 어쨌든 그런
3: 법률위
1: 곳이기 때문에
3: 부위원장입니다.
1: 마지막에 주로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 대상으로 선정이 되곤 하죠. 특히나 이번에도 처음에 어떤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점점 좁혀가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청권에서의 그 여론상의 지지 형태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죠. 저희가 수도권에 실향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충청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에 아마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충남에서 수도권 쪽으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인 것 같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5: 그렇습니다.
0: 서울을 꼭 이겨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5: 아니, 대한민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처음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도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끝맺음도 서울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적 성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 지금
5: 무엇보다,
0: 민주당 자체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5: 저희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5: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제대로 된 대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었고요. 그 부분에 끌려다니면서 또 네거티브전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결국에는 뭐 내란, 계엄, 탄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국민의힘에서 성찰되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심리, 저희들이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두 가지 심판 심리가 서울에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와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선거운동 시작할 때 보통의 경우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까지 못 올라오고 그냥 충청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충청도에 의미 부여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과 장동혁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입장의 괴리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선거에 뭐 숟가락 얹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이 당 내에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저희가 뭐 오세훈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못해 이래서 같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략인 거죠. 배현진 시당 위원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장동혁 대표하고의 어떤 생각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장동혁 대표도 홀로 오세훈 후보와 같이 투샷 나오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 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보수세를 장동혁 대표가 좀 더해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중도층에 좀 상대적 우월성이 있는 오세훈 후보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수세의 지지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그 어떤 그 회의 고민 끝에 하는 것이지 서로 생각에 달라 불협화음의 결과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0: 내일 출구조사 결과가 딱 뜨면 여러 지역에 관심이 가겠지만 이번 선거는 뭐니 뭐니 해도 무소속 두 명이 당선 여부가 향후 전국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두 명,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죠.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7: 제가 당선되면
8: 김관용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7: 본인이 끝까지 사퇴하고 버티더라도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복당하겠습니다.
9: 이것저것 복잡하게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0: 정치권에서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1: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8: 장동혁
11: 국민의힘
8: 보수를 대표입니다.
11: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6: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12: 방문식 찍으면
8: 한동훈 무소속 부산북감 후보입니다.
12: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13: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6: 전북의 패배나 국가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0: 일단 김관영 후보,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될것 같아요?
1: 아, 여론 저도 이제 전화 통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해보니까 비등비등한 것 같더라고요.
0: 비등비등. 이원택 후보랑 비등비등합니까,
1: 그게 왜
0: 지금?
1: 그러냐면 집권 여당에게 일단은 표를 좀 몰아줘야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자원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원택 후보 역시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또 정청래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원들로서는 어쨌든 당 후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바로 어저께까지 또 한솥밥을 먹었던 또 당원이잖아요. 김관영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팔이 안으로 굽는 심정들도 솔직히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 그 과정 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 도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지역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판세를 비등비등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일 출구조사 결과에서 전북에 김관영 후보 딱 뜨면 정청래 대표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분 표정 변화는 크게 없는 인상 자체를
0: 표정 관리
2: 하셔서
0: 잘하실까요?
2: 예,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저 유권자의 판단이고 본인은 또 당대표 선거 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복잡해지는 건 맞죠. 대놓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을 넘어선 차기 당대표 구도와 직접 연관된 하나의 표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표정반을 넘어서서 민주당 표정 자체가 좀 이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전당대회에는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2: 저 부분은 전당대회에 관련된 그 구도 자체가 너무 일찍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미 이제 뭐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아예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 구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 각자의 출발선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미리 시작이 될 것이다. 이 갈등이 개인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심스럽지만 조금 대통령이 힘든 국정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당선돼도 여기 재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복당은 절대 안 된다 당선이 된다 해도 이렇게 선을 확 긋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좀 기류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냥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도부가 천명이 났고, 어쨌든 선당 후사가 있는 뭐이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을 일정 부분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정치 문제로 지금 비화되느냐, 앞으로 더 커질 거냐의 문제인데,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들을 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공략화하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들을 참 뒤에서 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거를 왜 공약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을 거거든요. 언론사에서 물을 거고 당원들이 물을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저는 이원택 후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심플하게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실제로 지도부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지도부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봅니다.
0: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도 이제 뭐 반반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함을 열어봐야 하는 거
1: 그렇습니다.
0: 아닙니까? 이원택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뭐 어떤 강점이 있어서 당선이 될까요? 뭐
1: 집권 여당의
0: 집권
1: 후보라는
0: 여당의
1: 게
0: 후보라는
1: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뭐 명약관한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당원들께서도 전북 도민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정치 고관여층의 경우는 아, 당의 분란이 계속 나면 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까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가 이기게 되면 그러한 분란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판단까지 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평택을 선거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0: 만약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정치 지형도가 또한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 조국 후보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지만 한편 보면 또 친문과 굉장히 가깝다. 뭐 친문 성향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기존에 했던 민주당과 합당 논의에 또 진행 여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저 부분도 정당의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명청 또는 이제 청인대 가로치고 친문 포함 이런 식으로 민주당세에서의 양분되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격돌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사실 그 아무리 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넘어간 후보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격전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면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친문이나 아니면 진보권의 일부 정치 세력이 좀 너무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불공정함을 느껴서 그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부분도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큰 힘이 될 거고 오히려 그 상대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큰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뭐 적통 경쟁인데 진짜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 이걸 놓고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거셉니다. 김용남 후보가 진짜 민주당 후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진짜 가짜 민주당 후보다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 진영에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 아니, 이제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진보 정당이고 상대적으로는 보수 정당,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에서 정당을 규율을 해왔는데 사실상 놓고 보면 이 포괄 정당이에요. 사실 거의 뭐 좌부터 우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넓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시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경제 정책 혹은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시야가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견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비록 국민의힘에 있었고 개혁신당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됐던 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유권자층도 상당 부분 유입된 것이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델로 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저러한 주장 끝에는 유권자분들께서 그러면 이 민주당에 누구에게 힘을 밀어줬을 때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실제 평택 발전에도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다 고려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김용남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한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2: 그래도 전 소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출렁이는 조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조금 조국 후보가 올라오는 뭐 조사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용남 후보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유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가 약간 분열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권 여당의 힘으로 김용남 후보가 충분히 이번 선거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0: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는 그 평택을 선거에서 보수 진영 지금 분열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판 변수가 황교안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좀 멀어지는 건가요? 몇 시간 안 남아서요, 이제?
1: 글쎄요,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가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지나면 사전투표율이 지나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또 현수막 공방을 보더라도 이게 좀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
1: 그런데
0: 아침 라디오에서도 부정선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입장을 바꿔야 단일화 가능하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1: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황교안 후보가 그 본인의 정치 세력 이 체제를 그냥 별도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내 생각이 이런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진보 진영이 세 파트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저 황교안 후보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오히려 저 보수권에서 저기서 또 유희동 후보는 삼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황교안 후보의 이런 보수권의 열망을 아마 모른 채또 외면을 끝까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지금
1: 들어서
0: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
1: 뭐 만남은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거예요?
1: 그것이 그황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단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0: 황교안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까지 나와서 단일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유희동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2: 단일화 의지 없죠.
0: 없어요?
2: 저렇게 얘기...

0: 참여했었던 유이동 후보에게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손치더라도 예. 유권자끼리의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들도 유이동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유이동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리 후보자들끼리 한다 하더라도 하루 앞두고 뭔가 이 일이 진행될 리도 없고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그렇게 뽑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네. 단일화는 사실 황교안 후보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2: 네.
1: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도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우리 거하고 똑같이 너네들도 바꿔라 인정해라 이런 걸 전제로 단일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막 황교안 후보도 저렇게 운을 띄워서 본인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한 가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갔는데요. 자유화 혁신당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화 혁신 후보죠. 무소속 후보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일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전북 지역을 가장 먼저 볼 것 같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됐나 안 됐나 이것부터 볼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 박민식이 됐나 안 됐나를 먼저 보겠죠.
2: 아, 박민식을 예. 먼저 보나요?
1: 그다음에 네. 누가 안 됐으면 누가 예. 됐을까를 살펴볼 텐데 예.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지역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선거 전략을 잘 짰죠. 선거 예. 프레임도 잘 짰고 유세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구가 한 11만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 구청장 선거도 같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일 선거 투표 당일날은 줄투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1번을 다 찍든가 2번을 다 찍든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을 일단 찍죠.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손해를 볼 것이다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투표율이 100%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2: 예.
1: 따라서 투표율이 뭐 55가 됐든 60이 됐든 곱하기 0.6, 0.5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취지의 또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내건 한동훈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도 문제가 있어요.
2: 예.
1: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이란 말을 쓰는 것이 사실은 낯선 측면이 없잖아 있죠. 보수가 재건되려면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만약에 어떤 조직 관리를 할 때 이 갈등이 늘 갈등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게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조직은 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유권자한테 어떤 터닝포인트 지시점을 줄 것인가. 뭐 저만 해도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한다? 그럼 아주 갸우뚱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2: 예.
1: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내일 이 지역도 사실 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가서 한동훈 후보 관련 질문부터 할 것 같거든요.
0: 복당 받아줄 거냐?
2: 예.
0: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겠죠.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없어 보여요. 일단 먼저 뭐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2: 예.
0: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2: 하정 후보가 유리하다.
0: 저는 예. 하정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 예.
0: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왔을 때 초보 프레임에 좀 걸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노출도를 높이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 부산 북구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토론회 이후 특히 그것이 두드러졌습니다.
2: 예.
0: 토론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밀리고 잘하네?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것이고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는 전지수 후보가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전부 다 전지수 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서기만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럼 전재수 자리에 있던 민주당 후보, 그럼 하정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실제 전재수 후보와 함께 부산 발전을 이뤄갈 중앙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2: 예.
0: 측면에서 하정우 후보의 당선도 예측을 해봅니다.
2: 예. 어쨌든 북구갑이 핫플이다 보니까 지금 3인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먼저 연 후보가 하정 후보였습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가 심은 씨앗 하정우가 꽃 피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한동훈 후보가 오후 3시 열었습니다. 하정우는 대통령 아바타고 박민식은 장동혁 아바타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바로 30분 지나서 박민식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떴다방 선거용 북구 사람에게 지역을 내줄 순 없다라면서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하풀 부산 북구 갑의 3인 후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연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잡힌 거는 다른 후보 여는 거 보고 바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았는데 다 우연히 같은 날이 된 겁니까?
1: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0: 예.
1: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절실한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거고, 박민식 후보가 한 발이 늘 늦어요.
0: 예.
1: 그래서 지도부가 내려가고 많은 자원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 라고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보수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줄투표 현상으로 간다면 아마도 거대 여야 양당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이제 무소속의 반란 쪽에 민심이 실린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고 이럴 텐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뭐 정청래 대표에게도 좀 타격이 될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2: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당선 낙선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아쉬움을 사겠죠.
0: 그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좀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2: 그런데 그거는
0: 예.
2: 사실은 제가 볼때 정청래 대표가 꼭 하정우가 필요해서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
0: 예.
2: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 선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하정우 후보의 당선, 뭐, 낙선, 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아니, 뭐, 낙선하게 되면 여러 가지
0: 예.
1: 이제 뭐, 사유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0: 예.
1: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꼭 지도부가 어쨌든 영광도 책임도 다 지도부 책임 하에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 탓이고 혹은 뭐 정청래 대표 탓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도부가 총괄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0: 예.
1: 공천도 어느 경로로 추천이 되거나 어느 경로로 뭐이그 경선 과정에서 당선이 됐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지도부 책임 하에 치르는 것이고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겨도 저도 결국 지도부가 함께 다 안고 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하정우 대 박민식 대 한동훈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선거 방송 전해드리면서 부산 북구갑 워낙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해드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결과도 내일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 전날인데요. 지방선거의 꽃 여야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죠.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절한 호소도 들어보시죠.
3: 본투표를 하루 앞둔 6.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9: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1: 카나루.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9: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9: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1: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9: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지방 선거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낮 기온 30도를 육박하면서 덥겠습니다. 반면에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 최대 7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주 후반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고 방금 전 수도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김포 나들목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장수 나들목부터 송내까지는 2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이제 5km 구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성수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얼마 전 한나라의 수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끄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로 21km를 달려온 키 169cm의 로봇이었습니다. 인간의 세계 기록보다 빨랐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등골이 선을 했습니다.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옆에서 같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이 기술에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6월 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Y10 라디오 온 AI 라디오. 인공지능 에어와 인간 천연지능 김우석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어려운 이야기들도요 조금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AI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AI는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인간만큼 혹은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알아서 잘하는 뭐 로봇, 프로그램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 기술, 시장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가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난 3월 뭐 여러 가지 큰 정치 행사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AI에는 나라를 걸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미래를 상징하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요. 정치 제도도 바뀝니다. 왕이 있던 나라가 투표로 대표를 뽑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이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리더들이 이끌기도 하지만 결국 AI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대한 궁금증으로 남겨놔야겠죠. 그래도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도 전문가 통해서 이걸 가장 빠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중국 얘기 여쭤볼 겁니다. 가장 잘 알려주실 전문가 모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전에 AI에 미국, 한국 모두 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AI 브리퍼로 변신한 에어가 좀 정리해봐 주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첫 번째 숫자, 9조 9천억. 올해 우리 정부가 AI에 쓰는 돈입니다. 작년이 3조 3천억이었으니까 1년 만에 딱 3배로 불었습니다. AI 3대 강국이 되겠다. 민간 투자까지 100조 원을 끌어모으겠다. 한국도 지금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AI를 돌릴 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입니다. 작년에 딱 두 배예요. 미국은 이렇게 나라가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숫자, 10월. 바로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만 무대에서 한 말입니다. 올해 10월, AI가 화면 밖으로 나온다. 그동안 AI는 우리한테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줬죠. 이제는 몸을 갖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길에서 차를 몹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그 대중화 시점을 올 가을로 찍은 겁니다. 자, 이 세 숫자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들 AI에 돈을 걸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과감하게 나라를 통째로 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화면 속에만 있던 AI가 로봇이 되고 공장이 되는 시대, 중국은 거기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 속을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잘 들으셨어요. 뭐 몸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마치 무슨 성서나 신화의 이야기 같죠. 저도 그런 기적 있잖아요.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 이런 얘기가 성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지컬 AI가 정말 일상에 들어올 정도면요. 이제 몸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활동이 불편했던 분들이 100% 극복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가장 앞서 달려나간다고 하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복잡한 한, 미, 일, 중 그런 관계들 분석도 잘해주셨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중국은 뭘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식사하고 오셨죠? 한 손에 핸드폰 들고 뉴스 보시면서 양치질하고 칫솔질하고 어렵잖아요. 그냥 귀에 Y10 라디오 온에어 꼽고 계시면 됩니다. 양치질 하시고요. 양치질 뉴스 시작합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오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일어났고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발사체 추진체를 만드는 도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발화분 후 추정되는 지점과 인화물질이 있었는지를 살피기로 했고 유가족도 감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망자 부검은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고깃집부터 검도장까지 이색투표소가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차려지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민간시설을 빌리기도 합니다. 경기 광명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여온 고깃집이 있어서 별관에서 투표하고 본관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평이 넘는 경북 포항의 한 검도장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고 이 밖에 예식장과 박물관, 유치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까지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88곳에서 치러집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내일부터 배달기사도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보장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은 2천만 원 한도로 정해졌습니다.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0: 했고 이를 점검할 정보 시스템도 새로 만듭니다. 다만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특별 약관 할인율을 넓힐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욕설까지 섞어가며 격노했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호통을 쳤고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집권 이후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건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키우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는 4일 한국을 찾습니다. 그래픽칩 기업에서 출발한 엔비디아를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죠.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 토크쇼 유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하는데 국내외 예능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AI 메모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CEO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핵심으로 성능과 품질, 신뢰성, 공급 능력을 꼽으며 그래서 SK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방한 중에 최 회장과 다시 한번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의 술 소비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은 13,000원으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습니다. 물가 영향을 걷어낸 수치인데 2019년 분기 통계를 다시 집계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고 10분기 연속 줄어든 흐름입니다. 코로나19 후 음주와 회식 문화가 바뀌고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술을 일부러 멀리하는 소버 큐리어스, 즉 맑은 정신에 대한 호기심 문화가 번지면서 무알코올 주류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 소비 지출은 1분기에 1.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양치질 하시는 동안 딱 들으면 오늘 중요한 뉴스들 다 전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다시 한번 유족의 명복을 빌고요.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깃집에서 투표 이거 재밌네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투표하면은 뭐 저기 서비스로 좀 뭐 할인해 주거나 더 줍니까? 아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정말 투표가 축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술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난 줄이지 않았는데. 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맑은 정신에 대한 호기심. 그 왜 호기심이 들죠? 네. 어쨌든 3분 뉴스 함께했습니다.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을 방향을 정하는 큰 정치 행사가 열리죠.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AI에 나라를 걸겠다. 이건 뭐 거의 전쟁 때 쓰는 표현 같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분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0년대 후반 2000년부터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나란히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고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딱 그 시점에 주중대사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 대학 동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중국 측에서 정보당국이 듣고 있을라.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소개를 너무 대뜸 시진핑과 동급으로.
1: 그렇죠. 제가 지금 청와대 한격 총동문회장도 맡고 있으니까.
0: 아, 네.
1: 제가 예전에 100주년 기념 때 한번 뵌 적은 있긴 합니다.
0: 예. 만난 적도 있다. 예.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요. 제가 이 방송 인터뷰하면서 여러 번 말했지만 중국의 주요 정치 결정권자들이 이공계 흔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과가 많습니다. 칭화대 화학공학관과요. 화학 관련 학과 출신이고요. 우리 박승찬 교수님은 칭화대 기술경영.
1: 네.
0: 예, 경영전략 기술경영학 박사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 당장 현안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뭐 미중 한국 일본이 어떤 관계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인데요. KBS에서 한 다큐 인재전쟁 저도 봤거든요.
1: 네.
0: 일단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걸로 중국은 공대에 미쳐 있습니다. 한국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의대에 미쳐 있죠. 이거 실제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그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네. 더 들어가서 AI를 AI 기술 패권을 네. 들여다보면 중국에 있는 AI 전문가와
0: 네.
1: 미국에 있는 중국계 혹은 중국인 전문가의 싸움이다.
0: 중국인들끼리의 싸움이네요.
1: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일단 뭐 칭화대, 베이징대 엘리트 70%가 다 지금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아는 뭐 엔비디아나 메타 뭐 이런 AI 관련된 뭐 핵심 인력 대부분들이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0: 네.
1: 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AI 회사죠. 이 XAI 같은 네. 창업 멤버 12명 중에서 5명이 중국계.
0: 야, 이거는
1: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AI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뭐 워낙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우리 인재 전쟁 1과 2에서 보셨다시피 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네. 보셨고 최근에 제가 한번 오늘 방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0: 예.
1: 그러니까 점수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0: 네.
1: 의대와 공대
0: 예.
1: 그러니까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절강대
0: 예.
1: 양원핑이 졸업한
0: 네. 네,
1: 딥시크
0: 네네.
1: 거기 나오는 분인데 거기만 보더라도 이 AI 관련 전공이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오카오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 750점
0: 네.
1: 만점인데
0: 네.
1: 거의 AI 전공은 700점 초반
0: 이야.
1: 만점 그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의대는 700점까지 안 갑니다.
0: 와.
1: 그냥 600점도 있다라는 부분만 있고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오늘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 중, 고, 대학, 다음에 취업 이 전반적이라서 이 AI 혹은 이공계가 흘러들어가는 분이 파이프라인을
0: 네.
1: 중국 정부가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가 전략 인재 군대를 양성하고 이야, 있다.
0: 중국과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정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1: 네네.
0: 예.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냐면 또 혹자는 이 말을 합니다. 그냥 AI 인재를 찍어낸다.
0: 네, 찍어낸다. 중국 스타일이네요.
1: 네, 그것도.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초, 중, 고. 초, 중, 고는 기본적으로 AI를 이해하고 제대로 하려고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능력, 즉 초, 중, 고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엄청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체험 AI 체험을 시키고
0: 네.
1: 중학교 때는 그걸 응용하는 학습을 하게 하고
0: 네.
1: 고등학교 때는 그것을 프로젝트를 합니다.
0: 예, 준비를 하죠.
1: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만 체험하다가 중학교 가면 바로 입시로 돌입합니다.
0: 그렇죠. 국영수. 네. 특히 요즘은 국어 수학으로 돌아서.
1: 그게 이번에 인재전쟁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그게 그 다양한 내용을 보신 겁니다. 읽어 의해서.
0: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뭐 AI 3대 강국, AI 투자, 뭐 온통 AI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당장 인재가 없으면 무슨 수로 합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이 가오카오 얘기를 하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격고사, 그것도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입시에 집중할 텐데 뭐 학력 대입 학력고사 혹은 수능 만점 받으면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다 무슨 과예요?
1: 예전 진짜 제뭐 이게 80년대 뭐 90년대 제 때만 이래도 그래도 물리학과나
0: 물리학과였어요.
1: 물리학과나 많이 갔거든요.
0: 뭐 특정 대학을 언급했으면 그렇습니다만 전국 탑 만점 받으면 어디 가냐고 보면 밑에 서울대 물리학과라고 돼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정말 기초과학과
1: 맞습니다.
0: 국가 전략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의대 가는 게 그럼 잘못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의학 기술로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의 상황과 국가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공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의사도요. 기계 잘 개발해야 수술 잘하죠.
1: 지금 AI 지금 판독 같은 경우는 AI 영역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0: 많이
1: 하고 있고
0: 영역을 받고 있죠.
1: 이번에 인재전쟁 2에서 보시면 딜레마의 한국 보시면 그 의사분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이제 판독 같은 부분들은 이미 다 AI 영역으로
0: 맞아요.
1: 넘어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물론 독한 한국 사람들은 또 의사가 AI 개발하고 변호사가 AI 개발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거대한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거대한 양쯔강을 몰고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입니다.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까 미국의 뭐 주요 기업들, 미국의 핵심 기업에 중국인이 5명, 뭐 중국에는 중국 기업이 있고 당연한데 예전에는 중국으로 안 돌아왔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우도 좋고 실리콘밸리 가면 막 아 해봐 이런 분위기니까 안 하는데 요즘은 또 다르다.

0: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중국인들을 그러니까 중국 이 똑똑해서 이제 유학을 가죠. 가서 했는데 예전에는 중국을 안 돌아왔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빨려 들어오게끔 정책들이 지금 막 오래전부터 한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조금 더 거슬러 갔을 때 이제 후진타오 지금의 시진핑 주석 전에 이제 후진타오 이때부터 했다. 이게 100만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백인 계획.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백인에 유치한다라는 게 백인 네. 계획이었고 그다음 2008년도 9년도에 천인 계획이라는 걸 중국 정부가 합니다. 네. 천인 계획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각 영역의 분야별로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네. 중에 중국 사람이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유럽에 있든 네. 중국계든 네.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당시 때 1008명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데리고 와 하라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천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게 미국한테는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못하게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명분을 준 건데 이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바이두라는 회사 아시죠?
2: 네, 알죠.
1: 바이두라는 CEO가 이 천인 계획을 통해서 미국에서 네.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정착금을 네. 아무리 못 줘도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깔아줍니다.
2: 확실한 보상이네요. 예,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주고
1: 가족들 다 취업 다 보장해 줍니다.
2: 예.
1: 그래서 천인 계획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미국 견제를 하니까 요걸 살 문을 닫고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게 치민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2: 치민
1: 계획. 치민. 그러니까 밝게 한다라는 뜻인데 예. 좀 은밀하게 만들어진 거죠. 여전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 천인 계획에서 치민 계획으로 넘어오면서 해외 우수한 중국계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고 거기 플러스 중국인도 아니지만 더 많은 우대택을 통해서 아~ 중국으로 빨리 거기에는 미국인 하물며
2: 한국인도 포함되죠.
1: 일본인
2: 아, 예를 들면 반도체 때문에 예민한 적이 그렇죠. 있었죠.
1: 지금 반도체 CXMT 같은 지금 이 창업자도 지금 말씀드린 천인 계획과 치민 계획을 통해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그래서 창업을 한 게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CXMT의 네. CEO가 됩니다.
2: 한국 인재를 유출하려다가 또 비화된 적도 있고.
1: 그렇죠.
2: 그만큼 이슈가 적극적인 소리예요.
1: 네. 완전히 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슈가 또 많이 됐죠. 그래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거. 제가 간단하게 뭐 백인 계획, 천인 계획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2: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야 어떤 분이 보내는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박승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인재를 이제 잘라서 해외 선진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 아니 이제 중국 안으로 다 끌어당깁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뭐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키워 놓고 있는데 나라를 걸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를테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1: 맞습니다.
2: 예, 좋은 기술을 갖고 중국에 보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잖아요, 여러분. 네. 아이폰 세계 최대의 공장은 중국에 있으니까.
1: 맞습니다.
2: 그런데 AI의 나라를 걸겠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무역, 즉 원재료 수입해서 중간재료 가공해서 팔고 이 흐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서 어쨌든가 넘버 2까지는 왔는데 네. 여기서 넘버 1을 가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 흐름의 변화는 AI가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 그 AI 판단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성장률 부분들 기본 유로리가 5% 좀 떨어지더라도 모든 것을 AI에 나라에 걸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 양회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AI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선진국 대열이 있고
2: 네.
1: 반도체는 지금 열심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네.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고 중국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들은 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중국은 서열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2: 예.
1: 보통은 그러니까 중앙 정치 상무위원이 7명이 있어요. 네. 그게 넘버 원이 시진핑
2: 씨고
1: 그 밑단에 중앙 정치 국원이라고 있어요.
2: 네.
1: 이게 2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제 7위부터 20 그러니까 4위까지 내려가는 네. 것들이죠. 그 안에 이공계 출신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2: 제가 이거 사실 프로그램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대다수던데요.
1: 네. 뭐 거의 뭐 다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24명 중에

0: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한 뭐 우리가 5명 정도가 조금 더 역량 있는 사람. 근데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대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1: 국가 최고 지도자들 중국에 아까 후진타오도 얘기했지만 시진핑 이런 분들이 다 이공계 출신이에요.
0: 맞습니다.
1: 뭐
0: 그래서 테크노크래트라고
1: 예,
0: 하죠.
1: 상해교통대나 뭐 칭화대나 이런 명문 중국 명문대학에 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우리도 물론 뭐 한 분
0: 네.
1: 전공은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예, 언급 선거 전이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아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좀 얕잡아 보던 우리 국민 지금도 그렇거든요. 아 중국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소매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그냥 미국이 되는 건 미국의 지위를 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는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들이죠. AI 핵심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네. 워낙 중국이 갖고 있는 게 막강하다 보니 우리가 뭐 봤던 자율주행이든
1: 네.
0: 그다음에 뭐 기본 전기차든 그다음에 AI든 모든 부분 그거는 뭐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부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힘이 있고
1: 그래서 인구와 이제 규제.
0: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오늘 인재 이야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1: 네.
0: 인재가 중국 특유의 그러니까 뭐 전 독일 총리가 뭐 했던 말처럼 중국은 엔지니어 나라고
1: 네.
0: 독일은 법률가의 나라야 한 것처럼
1: 미국도 법률가의 나라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 나라가 이제 AI 시대가 오고 AX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전환이 됐고 중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설명했다시피 중국 정부는 국가 전력 인재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1: 네.
0: 하고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제가 이제 책을 예전 쓸 때 4, 5년 전에 쓸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AI 홍위병이 몰려온다.
1: 네.
0: 우리가 홍위병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문화혁명
0: 문화대혁명 때.
1: 당시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0: 그렇게 훈련된 AI 홍위병들이 커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그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또 특화반이라는 영재반을
1: 네.
0: 갑니다. 그게 이제 베이징대 투링반이라든가 칭화대 야오반이라든가 이번에 인재전쟁에서 등장한
1: 네.
0: 그런 학교들인 거죠.
1: 예, 우리나라의 어떤 친구가 AI를 활용해서 독특한 드론을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싶다. 안 됩니다. 법 위반 사항들이 많아요.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뭐 규제 다 철폐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보호 받아야 되고 개인이 서로 다치면 안 되고 갈등 관계 조정해야 되고 민주주의적 원칙 지켜야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중국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자는 말인데 규제 없이 다 하게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람도 돌아와요. 그 나라에서는 뭐 하나 하려면 허가 받고
0: 맞습니다.
1: 의회 승인 기다리는데 여기는 해. 공대 출신 리더가
0: 네.
1: 해 이런다는 거죠.
0: 이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중국의 AI 산업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기술 패권의 핵심입니다.
1: 네.
0: 이게 중국식 규제 기억인데 이걸 우리가 모방하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따라가자는
1: 네.
0: 게 아니라
1: 대응해야죠.
0: 알고는 있어야
1: 맞습니다.
0: 됐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응이 엄청 된 겁니다. 산업계 목소리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특히 아까 드론인데 드론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규제 돼가지고
1: 네.
0: 정말 심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중국 펀딩을 받고
1: 네.
0: 거기서 양산을 하고 있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1: 네.
0: 대표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규제가 많으니까. 그럼 중국식 규제계는 뭐냐면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중 문제 해결.
1: 발전 중 문제 해결.
0: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발전도 안 되는데 무슨 규제를 많아.
1: 네.
0: 그러니까 일단 해봐.
1: 네.
0: 그냥 막 풀어줍니다.
1: 네.
0: 그리고 먼저 한번 시험 트라이를 해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1: 이게 규제 방식도 여러분 있잖아요.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아시죠?
0: 맞습니다.
1: 이거 빼고는 다 해도 돼. 요거만 해.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개도 나중에 해드릴 텐데. 그런데 이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이를테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중국이 다 유리한 거네라고 또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 인류 인간의 배아를 활용하거나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국이 몰래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였지만 이거는 오히려 먼저 선진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 쪽에서 글로벌 규제를 정했습니다. 절대 인간의 배아는 허용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거는 중국도 따라가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도 사실 AI나 기술 쪽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0: 그렇습니다.
1: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0: 이게 사실 바이오 쪽은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간 이유가 그 지금 뭐 인체를 시험한다는 것 떠나서 그런
1: 네.
0: 데이터가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1: 네.
0: 어떤 뭐 불법적이든 어쨌든 그까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1: 못하죠. 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0: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 생물

0: 이거는 제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중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1: 와,
0: 바이오로직스도
1: 데이터
0: 상하이 들어가
1: 전쟁이네요.
0: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다 중국에 법인을 들고 하는 이유도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이 때문에 결국은 AI 전쟁은 데이터의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큰 것들이지.
1: 맞습니다. 정말 중국 무섭네 이런 생각만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미국과의 관계 오늘은 그 얘기로 확장되면 또
0: 네,
1: 커지니까
0: 그럼
1: 당장은 뭐 미국이 세계 1강인 상황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좀 흔들려요.
0: 네.
1: 어랏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이런 전략 정말 AI 군대 뭐 AI 파이프라인의 홍위병 이런 식으로 그 15억이 넘는 인구가 달려붙으면 미국의 패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0: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잖아요.
1: 이미
0: 예,
1: 사실
0: 지금 그렇게
1: 대응하고
0: 하기
1: 있는
0: 때문에
1: 거죠.
0: 그래서 눌리는 거고.
1: 뭐 중국을 향한 단검 이랬다가 또 한번 난리가
0: 네,
1: 났었고요. 주말
0: 네.
1: 뉴스에.
0: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부분은 제가 뭐 여러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이런 기술 성장은 결국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절대 특히 첨단 산업의 대제, AI 대제, 반도체 제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피지컬 AI로 가는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제조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드렸다면 혹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도 지금 걱정하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 역량이 빠르게 지금 피지컬 AI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이나 미국에서 보는 산업에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우한에 샤오미라는 회사를 아시죠?
1: 샤오미.
0: 샤오미가 하는 중국 우한에 있는 이그 에어컨 공장을 갔는데 그 공장이 뭐냐면 다크 팩토리입니다.
1: 다크
0: 네,
1: 팩토리요?
0: 에어컨 한 대를 만드는데 6.5초가 걸립니다.
1: 와, 이거 찍어내는 수준인데요?
0: 그렇습니다. 다크 팩토리라는 것은 밤새 쉬지도 않고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크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다음에 등대 공장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나아간 게 등대 공장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등대 공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다크 팩토리.
1: 다크
0: 어둠의
1: 팩토리.
0: 공장이라는 겁니다. 24시간 그냥 알아서 지가 돌아가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는 겁니다.
1: 로봇이 여러분 빛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려고 켜둔 거고요. 알아서 굴러가면 깜깜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샤오미의 공장을 갔는데 제가 6.5초에 한 대씩 그냥 나옵니다. 에어컨이.
1: 일단 그렇게 만들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돈 앞에 장사 없는데.
0: 다크 팩토리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피지컬 AI를 가장 우리 입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전선왕도 있고 앞으로는 전부 다 AI가 결국 몸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존의 이 제조와 AI, AI와 금융, AI와 조선, AI와 모든 산업 구간의 이런 컨버전스 융합을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인조위전 2에서 차이나 그 페스트였잖아요. 중국 차이나 스피드.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빨리 테스트해서 시장에 내놓아라. 시장에서 검증시켜라. 그러니까
1: 발전 후 규제 계획이 그거네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스피드 그 인제전 2를 보시면 그 중국 CEO가 스피드 패스트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하기 힘들 만큼 중국 시장이 변화됐고 그래서 빨리 시장인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 시장에서 해서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들이죠.
1: 이게 막 중국에서는 더 고도화된 서비스나 이른바 피지컬 AI도 일단 무료로 선보이겠다. 이거는 시장을 점유하겠다.
0: 그렇습니다.
1: 아직은 뭐가 규제도 없어요. 쓰지 말아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고.
0: 그렇게 제가 또 앞에서 좀더 설명을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좀 보완을 좀 한다라면 중국 아까 뭐 의대와 공대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중국에는요 지금 한 88년도부터 한뭐 하여튼 정기적이지 않지만 그냥 주기적으로 나름 그러니까 우표를 찍어내는데 우표를 한번 찍어내는데 한번 찍어낼 때 과학자들의 얼굴이 들어간 우표를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면 우표에 얼굴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매우 의도적인 거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했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9차 정도 우표를 나라에서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한번 나올 때마다 네 사람의 과학자의 얼굴들이 들어갑니다.
1: 당장 저만 해도요. 한국에 지금 손꼽을 만한 과학자 말해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우표에 찍어낼 정도면 국민들이 얼굴을 매번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0: 이런 정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분위기
1: 야,
0: 돈도 많이 벌지? 존경받지?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공대를 보내죠.
1: 그리고 옛날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는데 지금도 이제 세계의 공장인데 고부가 가치 공장입니다. 로봇들이 일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하느냐는 우리의 생존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반도체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하던 그 비즈니스가 사라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 들은 분들 분명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아, 대한민국도 좀 이공계 대우 좀 잘해주고 과학이나 이런 쪽 좀 복무하면은 좀 국가에서 좀 보장해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중국을 많이 보셨고 중국 전문가이시지만 교수님이 우리는 왜 안 될까요?
0: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준비해 오늘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1: 예.
0: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AI 관련된 전공과 학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2020년도 AI 관련 학과가 한 9개 정도 있었습니다.
1: 네.
0: 9개. 그때 인구 한 학생이 한 69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워낙 꺼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AI를 학과를 만들면 정부 지원을 준다니까
1: 네.
0: 여러 대학에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1: 네.
0: 눈 가리고 아웅하는
1: 이름 붙여서 예.
0: 그래서 2024년도에 한 146개 이건 이제 나온 통계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 이게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이 있는데 중국 거를 그대로 한 같은 연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0: 2020년도 AI 관련 학과가 한 240개 대학에
1: 네.
0: 한 400여 빅데이터 전공 AI 전공이 있었고요. 2024년도는 중국의 AI 관련된 전공이 한 535개 대학,
1: 예.
0: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따라가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과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이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초중고 대학까지 할 것 하고 또 기업 대 기업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정부가
1: 마치 스타트업 같아요. 나라 네, 전체가 네, 네, 15억의 나라가 네,
0: 그걸 이제 이어준다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학은 당신 이 대학과 이과를 전공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는 전반적으로 하고 또 하나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만약에 문제가 리스크가 있으면 그걸 정부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1: 예.
0: 네, 정부가 다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대우
1: 실패도 되는 거죠.
0: 대우이 되는 겁니다. 그럼
1: 아.
0: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면 어느 상저 같은 지역에는 뭐 예를 들면 AI 관련 창업을 했다 실패했잖아요.
1: 네.
0: 그럼 그 실패했던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 응시하면 10점 가산점을 주고요.
1: 와, 그 저도 여러분 소개했었거든요.
0: 네, 제가 저 제 책에서 오래 유명했고 했던 부분들이고
1: 네.
0: 또 하나 뭐 어쩌면 뭐 AI를 확실히 키우겠다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에서 AI 관련된 환경을 하고 조사로 오는 대학생들 젊은이들한테는 뭐 일주일 조사하고 하는데 호텔비 먹는 비용을 다 영수증만 되면 그냥 무료로
1: 줍니다. 이 정도면 나라에서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초고속망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좀 해보라고.
0: 네.
1: 야 이게 과연 인재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우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들 의대반이죠 우리나라는. 네, 지금은 좀 바뀌었대요. 반도체 반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휩쓸리듯이 반도체 호황이고 뭐 성과가 크게 받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어리도 안 들어간 애들한테 반도체만 생기고 하는데 교수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미국은 그걸 어떻게 힘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0: 네.
1: 이거 지금 학부모들 학생들 당장 당국자들 바로 생각해야 될 문제를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태도 마지막 네. 정리 말씀입니다.
0: 네. 일단은 일단 정확한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다큐 때문에 중국을 다시 봤잖아요.
1: 네.
0: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중국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1: 네.
0: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3학년에 이어지는 그다음에 이게 학교와 연구와 산업계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1: 네.
0: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힘이 부담 정부가 어느
1: 네.
0: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적인 산업 쪽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중국의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풍토기 때문에
1: 가능하다.
0: 이렇게 공대에 미친 중국이 나올 수밖에 없다.
1: 예.
0: 그래서 우리도 의대도 미치지만 공대도 미치는 나라가
1: 네.
0: 되지만 앞으로 급변하는 이 AI AX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1: 제목 나왔네요.
0: 있습니다.
1: 공대 안 미치면 안 된다인데 뭐 공대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얘기인 거 공감하고 계시죠. 자 저희가 또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인터뷰 준비하고 있고요 박수장 교수님도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남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4: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셔츠룸?
5: 어머, 너 그런 단어 어디서 들었어?
4: 학교 앞에 전단지가 떨어져 있던데?
5: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얼른 버려.
3: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면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개를 친다는 점이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의 경우도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 일산 등으로 살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말 그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6: 아니 그런데 전단지 내용이 딱 봐도 불법이면 아무리 손님이 돈 주고 맡겼어도 인쇄소에서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4: 그러게. 뿌린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다지만 만들어준 사람도 처벌받나?
6: 그럼 전단지 뿌리는 아르바이트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렸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4: 전단지 보고 업소 간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6: 그러게.
3: 불법 전단지를 만든 제작자, 의뢰를 받은 인쇄업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뿌린 사람, 또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관여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광고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 변호사란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말이야.
6: 응? 그게 무슨 말이야?
5: 아니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이라면서 변호사 홍보하는 광고가 나왔대. 심지어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그랬대.
6: 클럽? 유흥업소? 아니 그런데 그 자기 PR 시대에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3: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라 불리며 한동안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나온 자신의 광고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가 있었는데 대한변호사

0: 징계위원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죠. 이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0: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단순히 전단지 몇 장 뿌린 정도의 사건 같지가 않던데요.
1: 네, 맞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같은 선정적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대량 반복적으로 살포됐고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 제작 라인이나 업소 쪽까지 수사가 넓어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 뿌린 종이 한 장이라도 법적으로는 옥외 광고물 중 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0: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뭐 특히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 설치, 배포하면 옥외 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 제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음란한 내용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고 옥외 광고물 형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나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저 길거리에 종이를 뿌려서 미간을 해쳤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건데 또 궁금한 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 이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님이 맡긴 거를 인쇄해줬을 뿐이다. 내용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인쇄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쇄소가 단순 출력만 했더라도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 공급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 내용이 음란, 퇴폐 등으로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걸 제작, 표시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인쇄소가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또 반복적이고 대량인지 같은 정황 등이 수사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0: 전단지를 뿌린 알바생, 알바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1: 네, 아르바이트였다고 할지라도 직접 배포한 사람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배포한 행위를 옥외 광고물 관련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 목적으로 광고물이 실린 것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0: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떨어져 있는 광고를 주워 보고 거기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를 하길래 합법인 줄 알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1: 네, 여기에서 핵심은 업소에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은 성매매를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이 있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한때 문제가 됐던 게요.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가 우후죽순 뿌려졌다는 점인데 전단지를 어디에 뿌렸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근처에서 이런 거를 주워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1: 네,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0: 청소년 통행이 많은 곳은 단속도 강해지고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평가되면 형사 문제로 연결될 여지도 큽니다. 실제로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성격의 옥외 광고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전단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의 요청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불법 전단지 문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호를 막으면 다른 번호를 또 쓰고, 한 지역에서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른바 폭탄 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 법까지 바꿨다고 하던데, 폭탄 전화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렇게 불법 전단지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0: 네, 법에서 말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번호의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옥외 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통신사 쪽에 이용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특히 금지 광고물이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까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전단지, 광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좀 결이 다릅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문제가 된 케이스거든요. 한때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죠. 일명 클럽 댄스 변호사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해당 사안은 유흥업소 전광판 등에 변호사 광고가 노출된 상황에서 해당 변호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즐기거나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는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광고 내용뿐 아니라 방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1: 그렇죠. 이 광고 방식 관련해서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의뢰한 광고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광고의 직접 의뢰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직접 의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고 평가되면 품위 손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 외의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만약에 이 변호사가 전광판 앞에서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지가 달라지면 품위훼손 우려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춤 같은 행동은 나 이 광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어서 징계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1: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어느 정도 무게로 보면 될까요? 추후에 이 이력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정직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는 징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징계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정직의 경우 공개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 정보는 의뢰인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구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력 관리 측면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품위 손상 같은 평가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 결정의 주된 근거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징계 사유 규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온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좀 추상적이긴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정직까지 갈 일인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생활, 뭐 업무 외 활동까지도 조심을 해야 하는 건지.
0: 네, 법에는 아주 단문으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 사유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중 행위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이라도 변호사의 공공성,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의 SNS 막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저속, 경멸적이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라면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예로 포털 댓글에서 동료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조롱, 비하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유지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비치의 Wake Me Up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남해에서는 최대 8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는 오후쯤 잦아들겠습니다. 지방 선건날이 내린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둔내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둔내 나들목에서 동둔내 하이패스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이전 반월 터널에서 둔내 분기점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사이 1차로 점유하고 녹지 관련 작업하고 있는데 여파로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0: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5: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관계기관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합니다. 경찰은 감식에 앞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고 감식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인화물질 유무와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등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연료를 이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추진체에는 화약 원료를 섞어서 만든 연료를 충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품 등의 화약 찌꺼기가 늘어붙게 되면 고압수와 약품 등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량의 화약 원료만으로도 정전기 등과 만나면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3: 검찰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특별 안전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에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3: 이번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이르면 내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식 확인이 끝나는 대로 빈소도 마련될 전망인데 부검을 위해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들이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6: 네,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죠.
6: 네, 제가 있는 이곳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3명이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희생자들이 안치됐고 다른 2명의 희생자는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직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곳에서 1시간쯤 전인 낮 12시 20분쯤 안치된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국과수로 운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가족들에게 통보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20대 계약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찰은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엔 빈소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문객들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르면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이곳 장례식장에는 차례로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걸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주요 격전지를 돌며 그야말로 투표 동료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 네, 선거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부장원 기자.
2: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느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 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을 찾아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요.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의 지원 유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 오후 8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종일 전북에 머무르면서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하는데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의 당심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일이 없고 당선돼도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미득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투표 동료를 위해서 중원인 충청을 주로 공략하고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본투표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지로 충청과 경기권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을 접촉면을 넓히고 표심 공략을 지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던 스윙부터 충청을 마지막 날 다시 찾은 겁니다. 장 대표 오전 충남 청양을 시작으로 공주 당진을 잇따라 돌면서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의 가늠자인 중원 민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충청권에서 최근 보수 결집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 화성으로 곧이어 이동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장 대표는 오후 8시 반쯤 다시 충남 천안에서 막바지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서 홍대 앞과 종로 일대 등을 청년 선대위원들과 함께 돌면서 도보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하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날선 비판 메시지를 내왔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 정선 지역 유세에서 힘 있는 정부 여당, 무한 책임지는 정부 여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서 기초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0: 선거에서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 무책임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수 없다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민주당 그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전국 민생 현장을 누벼야 할 시간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골방에 갇혀 키보드 정치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마무리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 심판론을 강조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현장 유세를 나가기 전에 오전에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재판 취소 걸림돌을 제거하고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틀어막고 연임을 위한 개헌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선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2030 청년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막판 청년층을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지도부 이렇게 모두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서울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 일정과 주요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시정을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끝까지를 기치로 서울 서부와 중부 권역을 훑은 뒤에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강남과 강동을 집중 순회한 뒤에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서울을 바꿀 수 있다고 투표 동료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의 무사 안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밝히면서 거듭 안전을 강조했는데요. 또 이번 선거, 초박빙 선거지만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해서 24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나섰습니다. 용산과 마포,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13개구를 차례로 훑고 있는데요. 저녁 8시에는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에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서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부족했고 더 크게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광에 기대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원호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공을 들인 곳, 충청인데요. 충청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충청을 격전지로 분류할지 여야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심의 풍향계, 이렇게 충청이 불리는데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역 선거를 넘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충청을 접전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세를 보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공을 들이면서 격전지로 바뀌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양당 대표의 발걸음을 따져보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충청으로 가장 많이 향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청권을 무려 12번 찾았고, 장동혁 대표도 그에 못지않은 9차례나 찾았습니다. 여야 모두 충청,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 승리를 기대했던 지역인데 예상 밖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과 대구가 그렇습니다. 예상 밖 초접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북지사 선거,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전례가 없는데요. 특히 김관영 무소속 후보, 반정청래 이른바 반청 구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한데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졌죠. 또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홍을 수습한 뒤에 추경호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도 마찬가지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남은 시간 총력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연일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코스피가 8,900선을 넘은 직후 8,500선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습니다.
3: 현재 코스피는 하락 기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개장 직후 8,900선까지 돌파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해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줄였다가 키우고 있고 현재는 8,600 위아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08% 오른 8,883의 장을 연 코스피는 개장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다시 8,800선까지 올랐다가 8,500선으로 내리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조 원에 이르는 물량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던지고 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있고 SK하이닉스는 3%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지며 5% 넘게 급락했는데요.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에 반등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3%가량으로 낙폭을 키웠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51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환율은 1510원을 재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부 상승폭이 반납됐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오름폭은 축소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현재는 99.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팅입니다.
3: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열린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한 황 CEO는 서울 GTC 개최 계획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2: 젠슨 황 CEO는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이때 TVN 예능 유키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합니다. CJ E&M은 접시를 닦던 소년에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 AI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본 통찰,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이 예능 토크쇼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방송부는 이번 달 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0: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은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총력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주요 격전지 막판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0: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 자,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도 마지막까지 이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에서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선을 이렇게 잡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선거운동 기간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정청래 후보가 처음 갔던 곳이 정원호 후보와 함께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에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를 배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편 집중국에 갔었는데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마무리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격전지들도 많고 정말 화제를 모으는 그런 또 뜨거운 그런 선거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대 지방선거로 통틀어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사실상 쓰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됐고 마지막까지 그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또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당력들을 모아서 결국 서울에서 시작해서 또 서울에서 이 승리의 마지막까지도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2: 예. 서울을 놓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럼 어떤 의미로 충청도로 가시는 건가요?
3: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다 당대표들은 서울 그리고 충남 쪽으로 오늘 간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은 접전지이기도 하지만 각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당의 당대표들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좀 선택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면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쪽에 가 있는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송은석 원내대표는 영남 지역을 훑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지지층은 원내대표들이 가서 다시 한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각 당이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지금은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도 비토 목소리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아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판세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특히 정청래 대표가 다음번 전당대회에 8월에 출마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당 자체로서도 이 선거에 있어서 다른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지금 뭐 이제 전북 지역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을 한 차례밖에 방문을 네.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전북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을 아예 찾지 않은 이런 행보의 의미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각 당의 당대표들의 동선 일정을 짤 때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동선의 또 유용함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를 마련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당을 끌어오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가지 또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선으로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공개적인 목소리들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뭐 본인이 생각하거나 또는 본인이 뭐 의도하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상에서 뭐 갈 수 있는 곳 또 가지 못하는 곳 또는 가기를 위해 계획했던 곳과 또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 뭐 이런 부분들이 나눠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격적인 선거 국면 전에도 사실상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져 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는 또 좋은 인상으로 남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북 지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만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대표가 또 여러 지역구로 돌아야 되고 여러 선거구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동선상 뭐 전북을 이제 한 차례 간 것으로 봐야겠고요. 그만큼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에서 있어서만큼은 또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0: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부산을 아예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네. 오세훈 후보와 또 함께 유세하는 장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0: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북 쪽을 찾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예.
0: 특히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비토 목소리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기도
1: 예.
0: 했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부산 지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도 확장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청래 대표도 전북도지사 선거가 지금 김관영 후보는 본인의 거취,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된다, 연임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오히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정청래 대표는 또 역시 평택에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조승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강성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시 다음번 전당대회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정말 독특하게도 양당의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캠페인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접전지 지역에는 원내대표가 가고 당대표는 못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이제 각 당에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짜서 13일 동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그 결과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이 각기 다른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선거 초반에는 우리
1: 박지원
3: 당원들이나
1: 더불어민주당
3: 지지층의 용기를
1: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3: 갖자 하는 의미에서 좀 과다하게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 13대 3, 12대 4 여기까지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경남 좀 어려운 것도 아닌가 이렇게 듣고 있고 전라북도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샤이 민주당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한 이원택 후보가 한 발의 차이로라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보건력이 발휘되기도
1: 김태원,
4: 하고
1: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4: 국민적인 각성도 이어지고 해서 지금은 팽팽한 긴장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의 광역단체장을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지금 재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내일 진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 당에서는 일단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장이 16곳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13곳에서 12곳, 적으면 12곳.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11곳. 이뭐 16곳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5: 저는 일단 박지원 의원님의 분석이 좀더 객관적인 판단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2: 네.
5: 앞서 얘기가 나왔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주관적 기대가 투영된
1: 장현주,
5: 그런 분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결집 양상이 선거 후반으로 오면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결집에 좀 기대 한다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진보 진영도 결집하기 마련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결집의 양상이 또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중도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 선거에 뭐 등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표심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에서의 퇴행이나 또 퇴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지금 막판에 표심을 결정하실 때는 결국 진보 진영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예. 국민의힘의 기대감인가요?
0: 저희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 중앙당발의 악재들 그리고 민주당이 오만해 보였던 모습들이 어쨌든 판세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끌어올리게 된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15대 1을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대구 어렵다 그리고 경남도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후보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무렵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죠. 지역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저희 국민의힘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부겸 후보가 내려가준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늦었지만 어쨌든 원팀으로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중앙당발의 악재들이 있었죠. 특히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것은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마음을 열게 되신 분들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아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겠구나라는 심리를 다시 올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사태도 굉장히 좀 장기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원칙 없는 합의였던 것이죠. 이것이 공정에 맞는 것인가 2030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스타벅스 사태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웠던 모습들 대통령과 장관들까지도 나서서 하나의 사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좀 과하다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앙당발의 악재들이 대구에서 그리고 캐스팅보트가 되는 충청권 이런 곳들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선거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폭주하고 있는 정권과 여당에 대해서 지금은 견제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끌어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일단 이제 지역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서울일 겁니다.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성공을 강조를 했고요. 또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5: 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결국에 시장을 뽑아서 하는 일은 우리 대신해서 일해주고 그리고 서울시가 더 잘 살게 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시를 만드는 그런 일꾼을 뽑는 게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후보의 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유권자들께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통되고 그리고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결국 서울시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동구청장으로 지내면서 보여줬던 성과들이 결국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정원호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 마지막 뭐 최후의 보루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또 호소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민생 문제를 풀어줄 일꾼을 뽑아야 되는 선거인데 마치 보수 진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서울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를 위해 유권자가 뭘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효능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효능감이라든지 그리고 유능함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분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오세훈 후보가 너무 진영 논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0: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중앙당 발로 정권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는 심리가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 시장이면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등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등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보수가 완전히 집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시장을 일을 했지만 정말로 일 잘한다. 청계천과 그리고 서울숲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서울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시민단체의 배를 불린 것 이외에 문화강국으로서의 서울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막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등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 있어서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두 분은 중앙에서 보시기에는 유명인사는 아니거든요.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의 SNS 픽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현희, 박주민 이런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결선도 가지 않고 바로 올라온 사람인데 이분이 성동구민들이야 일 잘한다고 아시겠지만 다른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초반에 여론조사상에서 너무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지키기 전략으로 갔던 부분 이게 막판에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일 잘한다는 것은 그냥 프레임이 아니었던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정원호 후보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뭐 GTX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의 힘으로는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힘들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씩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이런 것들이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서울의 판세를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치열한 대구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6: 선거는 진영을 결집하거나
7: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6: 대구가 이렇게 정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정체되냐 하는 이런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자꾸 이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게 도움이 되겠냐.
8: 도저히 한 발치 앞을 내딛을 수 없을
7: 추경호,
8: 정도로
7: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8: 이런 생각이고 빠르게 결집하고 있던 그 와중에 또 대통령께서 시장을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엇갈린 분석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장현주 부대변인은 그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도층의 일부 이탈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나왔었던 여론조사라든지 좀 추이를 보면은요 저희 당의 후보들은 이제 나름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격전지들이 생기는데 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유권자들께서는 아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는 아예 투표를 안 하겠다, 투표장 나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결국에는 투표소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꽤 효과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 사가 이렇게 과가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져 좀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보수 유권자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시장이었지만 일을 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이 특히 최근에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좀 당에게는 천군만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예. 자, 그 대구 지역이 말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대구 지역은 김부겸 후보 개인기로 지금까지 끌어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민심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로만 봐서도 상당히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5: 그렇죠. 선거 구도도 그러했고 그리고 김부겸이라는 그 인물론 자체가 대구 지역에서 얼마나 또 상징력 있는 상징성 있는 사람인지 상징력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대구 지역에서 선거를 하면서 뭐 진영 논리에 기대서 선거를 했다라고 볼 수조차가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물 파워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여당의 후보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계시는 또 유권자분들, 특히 이제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과 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선거 전략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게 느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와서 보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좀 어찌 보면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0: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또 선거 결과를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1: 예. 자, 박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0: 네.
1: 박전 대통령을 단종에 비유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글을 두고 이제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좀 등판을 하실 거라는 건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장동현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할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부분이 있어서 지도부가 힘들 때 막판에는 등판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전국을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라고
1: 예.
2: 생각이 들거든요. 박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등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유영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다음번 정치적 스텝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의 그 입지라는 것은 좀 흔들림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대구시장 선거를 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 막판이 되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인이 막겠다. 민주당의 폭주를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막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특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시지는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새겨들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3: 예. 자, 이제 평택 을 지역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선거 초반에만 해도 민주당과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선거 유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이제 5파전으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상 단일화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끝까지 격전지, 접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애초에 뭐 김영란 후보를 공천하고 또 선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도 뭐 단일화 자체를 전제하고 후보를 낸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0: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후보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 후보가 당선되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뭐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후보를 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또 어떤 정치 흐름상 또는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 닫아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두 후보들 사이에 어떤 신경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세들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뭐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은 뭐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는 또 투표의 결과를 보고 민주당의 김영란 후보가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김영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관련된 지원을 끝까지 할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1: 예. 자, 지금 이제 단일화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2: 네.
1: 해주셨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가요?
2: 아무래도 보수 진영이 민주 진보 진영보다는 단일화가 좀 먼저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가 아직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밤까지라도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황교안 후보의 마음을 좀 돌이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이 먼저 내려가셔서 그 지역을 닦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보수 진영에서 저희 당의 당대표이시기도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보수의 선배로서 좀 통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제 민주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당대표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이 적극적으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쉴드를 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왔었던 대부업체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진보당과 경선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평택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진보당의 당 색깔을 생각하면

0: 면 아무래도 다른 의혹도 아니고 대부업체 의혹이 있는 후보와 단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대의해서 뭐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지난번 합당 과정에서 합당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TF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서로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TF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합당 과정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지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진보 진영은 사실상 이제 단일화 물 건너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막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 갑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겨야 한다. 자, 이 발언을 두고 부산 북구갑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3: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2: 반드시 이긴다.
4: 사진 한번 박아보려고 하시는
3: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4: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 당장 이명박 대통령
3: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2: 가만히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제가 듣겠습니다.
1: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란의 불씨를 약간 좀 던져주고 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나쁜 사람, 이 발언 때문에 서로 또이두 후보 간의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불씨를 두고 가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이렇게 불씨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만한 일인데 한동훈 캠프에 지금 가서 있는 아직도 저희 당 소속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행원과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행원이 대통령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이 뭐 스피커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셨던 이야기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더큰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 전략으로서 당의 지도부를 흔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자가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본인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선거 캠페인 전략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오기보다는 뭐 정연근 후원회장 이런 분들을 인선을 하면서 보수 끼리의 파이를 나눠 가지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계속 당을 흔드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을 때 당이 다시 두 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당원들께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선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의 전략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 예. 자, 이렇게 지역별로 둘러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삼청동 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회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6: 글쎄요, 뭐, 일단 이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시기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아마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뭐 예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여러 추측들,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저는 지금 일단 선거가 또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앞서가는 해석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이후에 김민석 총리가 정말 당대표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아마 행보를 정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당도, 그리고 아마 관련하시는 분들도 당 내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선거에만 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 추측들은 나오지만 그런 추측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5: 김민석 총리가 그 정청래 대

0: 시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당연히 뭐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권력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당권의 도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관심입니다.
1: 본 투표를 하루 앞둔 6.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교통안전 1분 터.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8: 엄마
19: 민준아 유정아
2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1: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8: 아빠 늦게 와도 돼.
20: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2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8: 나도 바쁘니까 끊어.
2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0: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일부는 환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의료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 기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입니다. 기관별로는 병원이 1.2%, 치과 2.6%, 한의원 3%, 약국 3.7%, 조산원은 6% 인상됩니다. 이번 수가 인상은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부족했던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의 인상분이 우선 반영됩니다.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는데요. 다만 수가 인상이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정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의료 수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제주도 해안에서는 최대 6m의 높은 파고가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동호대교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일부는 환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의료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 기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입니다. 기관별로는 병원이 1.2%, 치과 2.6%, 한의원 3%, 약국 3.7%, 조산원은 6% 인상됩니다. 이번 수가 인상은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부족했던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의 인상분이 우선 반영됩니다.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는데요. 다만 수가 인상이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정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의료 수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2: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산재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3: 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추가 발언도 전해주시죠.
2: 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도 언급했습니다. 예비군이나 장병 훈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청춘을 헌신하는 장병의 권리를 빈틈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가족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파산 면책이나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국정성과 보고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의 보도가 해도 너무한 경우가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됐거나 허위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보고를 들은 뒤엔 혹시라도 모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란 언급도 했는데요.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일각에선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번 사고는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형식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산 보안을 내세우며 숨지 말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장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인 가운데 이란은 미국 화물선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협상이 중단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기 기자,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종전 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순항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에서 이라크 움카스르 항 인근에서 MSC 사리스카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MV 리안스타우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해상 봉쇄를 위반한 리안스타우를 오만만에서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MSC 사리스카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선박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페르시아만만 북쪽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선 우현에 미확인 발사체가 명중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며 피격 지점은 이라크 움카스르 항구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2: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확대 강화하자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재국을 통해 계속하던 미국과의 종전 협상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이루트로 향하던 이스라엘군은 철수했다며 더 이상 베이루트로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일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레바논 공습 확대를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당신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악시오스는 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가 이란과 종전 협상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과 접촉했다며 양측 모두 교전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의 표적을 공격하겠다며 그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0: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

0: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을 찬 모습이 공개되면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윤 전 대통령 소환이 비공개로 이뤄지게 됐다고요?
2: 네, 어제만 해도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출석 장면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죠.
3: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뒤집혔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안에 외부인을 들려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격권을 이유로 공개를 수용할 수 없고 강행할 경우 출석할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차에서 내리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포승줄 등 개구를 풀어줄 경우 응할 수 있었겠지만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입장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로 쓰이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대학병원 교수,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록스와 자낙스를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1: 대중은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왜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5: 그것이 고의적이나
6: 박강대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5: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측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4: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7: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4: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8: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6: 김수환 신세계 대외협력본부 부사장입니다.
8: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4: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표는 유세 총력전에 한창입니다.
1: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도,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을 돌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 네, 먼저 정청래 대표는 영월에 갔습니다. 민주당 1호 공천장을 받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도 모습이 보이는데요. 유세 트럭에 오른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면서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람, 1번 우상호를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그리고 자신이 다 법이면 법, 자신이 다 해드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1: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충남 공주에 갔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다는 분도 있지만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자면 강도가 들어 내 생명과 재산을 뺏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유세장에는 이 지역 보궐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대로 뜻을 접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와 힘을 실었습니다.
0: 네, 여야 당대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전국을 누비고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자정쯤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2: 1호 2번 충남 도지사 후보.

0: 내일 전국에서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YTN은 특설무대와 AR을 활용한 민심 스테이지, 그리고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와 상암 스튜디오에서 다양하고 분석적인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방선거는 대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정미 기자가 민심 스테이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우리 지역을 잘 이끈 광역단체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질 대통령의 자격도 갖추게 될까요? 지방선거를 계기로 누군가는 바로 이곳 청와대로 향하는 대권 가도를 질풍가도처럼 내달릴 수도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인물들 바로 2000년대 들어 대선에 도전했던 광역단체장 출신입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입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란히 출마했죠. 김두관 전 지사는 흔치 않은 영남권 진보 성향 단체장이란 점에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고요. 손학규 전 지사는 행정가의 경험과 중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세론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충남지사 출신의 안희정 후보가 젊은 리더십을 내세워 도전했습니다만 이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22년 대선은 양당 모두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후보가 나왔지만 둘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죠. 당시 민주당에선 재검표 주장이 나올 정도로 후유증이 컸습니다.
1: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2: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1: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0: 광역 자치단체장 출신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더라도 이렇듯 최종 대선 출마까지 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본선 진출에 성공한 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하며 보수진영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전 지사가 실제 대선에 도전한 건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였죠. 보수정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대선 본선에 직행했는데요. 둘 다 구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의 씁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입니다.
0: 하지만 실력을 가진 인물이 유리한 구도에서 바람까지 탄다면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곳 청와대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산동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또 부산시장 선거를 떨어지고 또 부산 북강서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거푸 낙선하면서 지역주의 타파 시도로 바보 노무현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2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록 자치단체장 출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에서 부산 출마 경력

0: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보수 정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해 서울시장까지 역임했고요. 경제를 화두로 내걸어 2007년 대선을 치렀습니다. 최종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이자 서울시장은 대권 가는 길이라는 공식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에 두 차례 당선됐고요. 이어 경기지사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경력을 탄탄히 쌓아 올라왔죠. 이재명은 합니다. 거침없는 실행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두 차례 도전 끝에 청와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선출할 인물, 우리 지역을 이끌기도 하겠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판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일단 이제 지방선거 이제 초반에는 뭐 민주당의 뭐 압승이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 민주당이 다 석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수표가 이제 일부
4: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입니다.
3: 그러면서 지금 접점 지역이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 여당이 한 8곳 정도에서 우세를 보이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 정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그리고 한 7군데 정도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충남에서 접전을 보이고 또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제 선전하고 있는 전북 정도가 이제 접전지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하지만 접전지에서도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전후를 보일 정도로 이제 높은 데다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에 비해서 훨씬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 결국 막판에 보수표가 얼마나 결집하고 투표장으로 나올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에서는 인물, 구도, 그리고 바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물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도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대통령 그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바람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표가 결집하는 상황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쓸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또 진보 성향의 표도 또 다시 얼마나 또 역결집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 네, 막판까지 누가 지지층 결집을 더 잘 시킬 것이냐 혹은 중도 소구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양당 대표가 바쁜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시작을 해서 충남까지 지금 가게 됩니다. 이 양당 대표의 동선만 보더라도 뭔가 전략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 그렇죠. 우리가 선거 때는 이제 롤링 캠페인이라고 해서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서울이 제일 중요해요. 서울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국정 운영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전국 지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겨야 된다. 서울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비롯해서 상당히 전체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서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을 생각했을 때는 서울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좀 고차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장동혁 효과를 누릴 만한 데는 딱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고심점으로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로 보면 부산 북갑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이제 광역 지역으로만 본다면 충남이죠. 자기의 지역 기반이 있는데다가 여기서 김태현 후보의 승리를 따내야만 그래야 적어도 아 내가 그래도 내 지역만큼은 살아있다. 홈타운 이펙트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그래서 김태현 후보가 당선되면 김태현 후보도 자신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를 밀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당은 또 민주당은 대통령은 서울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물론
4: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입니다.
6: 영남도 중요하겠지만 장동혁 대표 개인을 본다면 충남, 부산 북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1: 장동욱 대표가 이제 충청권을 공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당대표들의 거취도 이번 선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지역들을 좀 봐야 될까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서울과 부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은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상징성이 높은 데다가 이제 중도층 표심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에다가 전북 그 지사 선거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립이 지금 문제 등으로 이제 김관영 지사를 민주당에서 일단 제명을 했는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원택 그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거나 또는 뭐 오차범위 밖으로 김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텃밭도 지키지 못하는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또 나오느냐 이런 뭐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장동혜 대표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장 대표는 선거에 앞서 인터뷰에서도 서울과 부산이 자신의 당대표직 유지에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부산 북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 후보는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3: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금을 환영한다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 대표에게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이 비주류의 구심점이 되면서 장 대표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두 분 모두 이제 서울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도 두 후보가 후보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2: 한쪽에서는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티켓 토론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흑색 비방과 함께 또 댓글방. 을 운영을 통해 가지고 무분별한 그런 흑색 비방들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왔음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법적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7: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정원호 후보는 자격 상실, 준비 부족의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스로 검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부족 정원호 후보,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1: 네, 상대 후보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이 박빙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들 결과는 어땠나요?
6: 대체로 여론조사의 추세는 마지막 발표 조사는 정원호 후보, 뭐 이제 비등한 조사도 있습니다만 대등한 조사도 있습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는 오차범위 바뀌든
1: 예.
6: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선거는 중요한 게 구도, 이슈, 인물인데 결국 대통령 마케팅과 부동산이 맞붙는 것이 서울 선거다. 그런데
1: 예.
6: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원호 후보 대 이 오세훈 후보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로서는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다. 구도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는 민주당이 대체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슈인데 이슈는 부동산과 지금 안전 문제가 부각이 됐죠.
1: 네.
6: 서소문, GTX. 근데 여기 이제 인물인데 여기서 대통령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막판에 익선동, 그다음에 서소문. 거기다가 이제 뭐 이 경찰에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잖아요.
5: 예.
6: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로서는 뭔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이 현역 프리미엄에 플러스 부동산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적인 이 장점과 무기가 있어요.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 광진구까지 포함하면 이게 이 이른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무기를 내세울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또 안전 문제가 부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의 마케팅까지. 과연 오늘이 이제는 선거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1: 네.
6: 오늘 뭔가 오세훈 후보가 카드를 빼더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는 YTN 개표 방송을 보면서 관전 포인트는 6시, 오후 6시 일단 투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개표될 때 또 최종 투표율이 이 강남 3구 플러스 강동 플러스 광진구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 점을 봐야 됩니다.
5: 네. 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즉 블랙아웃 기간 전에 공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정원호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블랙아웃 기간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내일 당장 본투표가 벌어지는데 판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3: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양쪽 모두 양쪽 캠프 모두 일단 접전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제 3%에서 한 5% 포인트 정도 뒤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정원 후보 쪽도 뭐 아무래도 이제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그 배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 정원 후보 쪽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안전 관련한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캠프 쪽에서 이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예. 이제 그 양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종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원 후보 쪽에 좀 유리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부동산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산세 인상 문제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이제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양쪽 후보들이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막판까지 다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마지막 유세 장소도 관심인데요. 정원우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 광장으로 갑니다. 이 두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6: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이라는 것은 광화문이에요. 서울의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원우 후보는 대세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세를 보는 건 어떤 거냐? 대통령 마케팅이죠. 봐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갈 사람이 나다. 대세론으로 시내 중심을 찾아가면서 여기에서 강한 타겟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지금 절실한 게 우리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는 4년 전에서 1년을 더해서 2021년으로 가보면 그때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대포이론이거든요. 2030 이른바 신안보세대 신청년보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내줬어요. 오세훈 후보에게.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신촌은 젊음의 광장이죠. 여기서 야 2030 MZ세대 날 찍어줘. 내가 오히려 서울의 미래를 만들 거야. 이걸 강조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거.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 마케팅.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보수성향이 강한 2030 MZ세대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5: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8: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9: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4: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9: 사퇴하라고 버티더라도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복당하겠습니다.
10: 이것저것 복잡하게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1: 정치권에서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2: 불안하네.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4: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8: 한 후보가 장도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4: 박민식 지금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13: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14: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8: 전북의 패배나 국가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5: 자, 일단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에는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 지역 판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3: 이제 부산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관심이 높은 뭐 초미의 관심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CBS가 이제 KSOI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요. 한동훈 후보가 40.7%, 그다음에 하정 후보 35.8%, 박민식 후보 17.9%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요. 한동훈 후보 40.2%, 하정 후보 33.8%, 박민식 후보 17.9%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요. 한동훈 후보가 38.6%, 하정 후보 36.7%, 박민식 후보 2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면 막판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1위를 오차범위 내에서 하정 후보와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고 예. 박민식 후보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처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사표 심리가 마지막에 이제 작동이 되면서 박민식 후보편은 이제 한동훈 후보나 하정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강경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한 후보 쪽으로 옮겨갈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보수표가 이제 균등하게 분산될 경우에는 하정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제일 처져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여론조사가 좀 표본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6: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YTN에서 제가 뭐 분석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때마다 다 그래요. 후보들은 자기 표가 안 나오면은 가표집이다. 또는 뭐 숨어있다, 표가. 근데 그런 거 다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YTN 개표 방송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부산 북합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높은 득표를 얻어낸 건 뭐냐면 이 지역의 부산 북합이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가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산 북합은 이른바 이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도전할 때도 말랑말랑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지역은 네. 굉장히 서민 성향이고 구포시장이고 만덕동이에요.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부산이니까 아스팔트 보수가 있겠다? 그건 단정 짓는 거죠. 획일화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수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작동하고 있냐면 이번 선거의 같은 경우는 선거는 항상 뭐냐면 AI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인공지능 아니고 A는 분노, I는 interest. 그러니까 이제 분노는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제.
4: 하루 앞둔 육산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이동호 YTN 해설위원 실장,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5: 여기가 뉴욕입니까?
16: 이곳이 파리입니까?
1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조금 전 대담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한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 저는 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 아내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각자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리 연구가인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저희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데다가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또다시 살림을 합쳤고 가족 여행도 다니면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화가 나면 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저는 112에 신고했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속아 5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가 몰래 한 거다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식들한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0: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서 참고 용서하면서 버틴 세월이 무려 15년이 넘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그 어렵게 다시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또 아내가 혼인이 무효라고 뭐 우기시고 네. 뭐 재산까지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싶습니다.
0: 네, 아내가 지금 두 번째 혼인 신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무효 쉽지 않을 텐데 될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했다, 뭐 혼인 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했다, 뭐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0: 네.
1: 혼인 무효는 실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 그렇죠. 네.
1: 그 판례에 의하면 이제 만약에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다 하더라도
0: 네.
1: 그 혼인의 관행과 신의 성취를 원칙에 따라서 혼인 의사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혼인을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본 사안을 보면 이제 그 협의 이혼을 하셨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동거를 하시고
0: 네.
1: 또 대외적으로 또 부부로서 또 가족 여행도 다녔고 다시 혼인 신고한 이후에도 5년 넘게 또 동거하시고
0: 네.
1: 임시 조치로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사정을 봤을 때는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그 본 사안에서 이제 협의 이혼 당시에 어떤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 사건과 같이 혼인했다가 이혼했다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가 다시 혼인했다가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혼 관계 기간까지 포함해서 아마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쌍방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적극 재산 뭐 이런 소극 재산 전부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범위에 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그래서 상대방이 뭐 두 번째 혼인 신고한 이후에만 뭐 재산만 포함된다라는 주장을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1: 네네.
0: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혼인 이후에 이혼할 때 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다시 혼인 신고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다 전 기간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아내는 그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혼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넘겼어요.
1: 네.
0: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1: 그 사연자 분의 그 상대방이 이제 이혼 소송 직전에 이제 전혼 자녀들한테 부동산 일부를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게 뭐 오래 전에 뭐 자녀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이게 파탄 직전에 소송 직전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은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너무 상당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거를 이제 보유 추정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들에게 이제 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가 이를 지배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신탁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0: 네.
1: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재산 분할 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의 특유 재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내한테 특유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1: 저희 법원은 이제 뭐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또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뭐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사연자분과 같이 뭐 15년 이상 이제 혼인 생활을 해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아내분 특유 재산에 대해서 뭐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그 가치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아내의 기여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아내가 이제 반복된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 나와요.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형사 아니면 민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폭행죄는 이제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이제 7년인데 네. 5년 전에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보여지지만 네. 상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상해죄로는 이제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1: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형사 절차 아니라 이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처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0: 네,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회봉사 수강 명령 이런 거 하는 거죠.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를 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오랜 동거와 부부 생활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의사 인정되고요. 혼인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혼 이후에 사실관계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 신고한 경우인데요.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 이전한 경우에 재산 은닉으로 보여지고 전체가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선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길가 테이블에서 즐기는 술 한 잔 바야흐로 야장의 계절이죠. 종로나 을지로 골목은 이른바 노포 감성 명소로 떠오르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낭만의 밤이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에겐 고통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주말 밤 종로 골목을 가보면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과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성 방가와 담배 연기, 쓰레기 문제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펴고 장사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최근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건물 앞 테라스 영업 등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지자체 신고와 위생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야장 문화의 낭만도 좋지만 누군가의 통행과 잠을 방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낭만이 아니겠죠. 즐거운 밤 문화를 위해선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이젠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습니다. 강한 햇볕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방 선거 날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면서 덥겠습니다. 반면에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 최대 7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주 후반에는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전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도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 지나 동호대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외곽 안양 쪽으로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8: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0: 일 잘하는 정부 여당의 한 표를 국민의힘은 정권의 레드라인을 막아달라며 표결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1: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8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숨가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움직임 짚어주시죠.
1: 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마지막 현장 유세지로 강원과 수도권을 골랐습니다. 먼저 강원 영월과 정선을 찾아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정 대표는 이번 선거가 내란청산 선거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민주당 후보에게 꼭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4: 정청래
3: 막는
4: 민주당 대표입니다.
3: 유럽의 세력을 여러 번 심판하는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1: 잠시 뒤에 정청래 대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곧장 경기 용인으로 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13일간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텃밭이자 최대 격전지로 돌변한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온종일 동행하며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선거가 정청래호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9차례나 충청을 향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본투표 하루를 앞두고 거듭 중원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민심의 가늠자 충청의 사활을 건 모습인데,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의 차례를 찾은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세 도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 내가 지금 총칼 들고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5: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한 표 내일 투표장에 가서 꼭.
1: 장동혁 대표는 현장 유세에 앞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내일이 지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 재판 취소 특권부터 밀어붙일 거라고 심판론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오후 늦게는 경기 화성으로 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저녁 8시 넘어 다시 충남 천안으로 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곧이어 당 청년선대위와 함께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를 도보 유세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 또 다르게 격전지 대구와 부산 북구가 경남을 순회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2030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년층 공략에도 주력했습니다.
0: 네, 지도부 동선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박빙이고 중요한지 가늠이 가는데요. 선거 막판 판세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저마다 기존 분석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곳은 우세,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은 그대로 접전 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울산은 법여권 단일화 덕분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했고요. 특히 국민의힘 텃밭 중에 텃밭,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이 그만큼 국민의힘 독점과 어려운 경제로 절박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은 두 곳은 확실히 우세이고 접전지는 모두 8곳으로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과 겹치고 이에 더해 강원과 충남, 대전, 충북까지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부산, 경남, 충남과 강원 등은 초접전이고 대전과 충북, 울산 역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2: 네, 선거 막판 주요 격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우선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를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오늘 짧게는 30분 단위 초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서부권에서 시작해 중부권을 거쳐 남하하는 동선을 짰는데요.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한 뒤 강남권 순회를 거쳐 자정 무렵 서울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진행합니다.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의 무사한 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며 초박빙 선거지만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남권과 서부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는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야당이 부족했지만 서울 마지막 안전판 서울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광에 기대 선거를 치른 후보, 자기 정책조차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정원우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보면요. 3자구도 접전 양상인 부산 북구가 후보들 일정표는 단출했지만 지역 방방곡곡 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오후 5시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사퇴 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성근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한 뒤 오후 4시 송원석 원내대표와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종일 북구 전역을 훑은 뒤 이번 선거 자신의 출발점과 같은 구포시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2: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0: 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6: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관계기관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에 앞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고 감식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인화물질 유무 확인과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등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르면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먼저 통보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0: 네, 검찰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특별안전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에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네, 이처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생산이 일부 중단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등이 생산되는 방산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천무는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핵심 무기체계로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와 5천억 원, 올해 2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0: 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합니다.

0: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만큼 이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 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산재 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1: 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다른 내용도 언급이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사고도 언급했습니다. 예비군이나 장병 훈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장병 관리를 빈틈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파산 면책이나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국정성과 보고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의 보도가 해도 너무한 경우가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은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보호되는 만큼 편파적이거나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보고를 들은 뒤엔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모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란 언급도 했는데요.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일각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전북 등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뽑은 격전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어제까지 양당 사령탑은 본인 고향이 있기도 한 이 충청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보면요. 충청 12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9번, 호남은 5번 찾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간 지역은 대구와 부산으로 당 이름보다는 후보 자체 경쟁력이 더 주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어땠을까요? 충청권 8번, 수도권은 7번을 갔는데요. 이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세를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표가 한 번도 찾지 않은 부산과 경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활발하게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녔다는 분석이 나오죠.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 장동혁 대표는 충남에서 오늘 피날레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막판 표심은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줄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4: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5: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4: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5: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4: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3: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6: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결국 우리의 한 표에서 시작이 됩니다. 투표소까지 가는 사소하지만 성실한 그 발걸음이 우리의 지역을 바꿀 텐데요. 가계부도 똑같습니다. 매달 내 지출, 자산에 관심을 두고 든든한 보험과 연금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소하지만 아주 성실한 이 습관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줍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듯이 우리 집의 경제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가계부의 미래를 바꿀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공약 제안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실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역대 지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사전 투표 하셨나요?
1: 저희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역대 최고로 나왔네요.
0: 아, 두 분은 본 투표를 하실 예정이군요.
2: 저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위해서 이 강력한 힘 한 표를 하고 왔습니다.
1: 아, 사전 투표
0: 하셨어요. 사전 투표 하셨어요.
1: 저도 아, 당연히 놀러.

0: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1: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0: 맞네요. 왜 놀러 가지 않으세요 그때?
2: 강력한 힘을 냈으니 원기 충족하려고.
1: 그렇죠.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조금 휴일처럼 여유로우실 거고, 사전 투표 못 그래요, 하신 맞아요. 분들은 내일 꼭 일찍 투표소 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또 내 삶을 위한 문자 한 통도 행사하시면 좋겠죠.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무료로 맞춤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발음이 이런가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전문가의 디테일한 맞춤 재무 상담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6230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청취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개인연금에 30만 원씩 납입하며 유지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5%를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었고 현재 약 110%의 환급률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서 현재 해지 환급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주변에서 주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본 지인도 있다 보니까 저도 연금 해지해서 그냥 환급금으로 주식할까라는 유혹이 듭니다. 노후 준비도 딱히 된 건 없지만 고수익을 위해 이제라도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뭐 뉴스도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다 다루고 있고
1: 맞아요.
0: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2: 뭐 연일 이 얘기죠.
0: 맞아요. 너도나도 관심이 생기다 보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보험 요거 해지 환급금 들고 머니 무브를 해볼까 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저는 좀 안전 추구형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라도 발을 담궈야 되나 살짝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재무설계 전문가에게도 포모가 오는군요.
1: 아, 그럼요. 그럼 이제 매일 뉴스를 접하시고 주변의 얘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시겠죠. 사실 최근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SNS에서도 어떤 종목을 언제 전까지 사야 된다.
2: 아, 그냥 엄청
1: 이런
2: 많이
1: 나오죠. 피드를 저도 네. 많이 보곤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주식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왠지 나에게 주어진 대박의 행운이
1: 마지막
0: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타이밍이라고 자꾸 느껴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뭐 주변에서 다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못 벌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이 아주 많으신 것들 같은데 일단 뭐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지금 10개 중에 8가지는 이미 뭐 하락을 심하게 지금 맞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주식만 반도체 주도주들만 지금 지수를 따라가고 있고 이제 굉장히 시장을 가치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오르는 종목들 때문에 뭐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주식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희한테. 그렇죠? 예, 모든 종목이 마치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시기를 잘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요즘 주식을 해야 뭐 목돈을 불릴 수 있다 이런 막연함과 사회적 현상 또 혹은 화려함으로 시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0: 청취자님이 이제 50대시래요.
2: 그것도 중요하죠.
0: 그쵸.
2: 나이.
0: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개인 변액연금으로 3년을 납입하셨는데 해지 환급금이 110%다.
1: 그러니까
0: 원금을 넘어선 거죠. 요거 해지하고 목돈으로 주식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일부 권유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 청취자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저축상품을 해지하고 주식에 투자해보면 어때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반대를 먼저 해드렸어요.
0: 반대.
1: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가입을 하신 상품은 단순하게 적금처럼 단기 자금의 목적이 아니라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기본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2: 그렇죠.
1: 이 돈마저 투자를 하시다가 손해를 보신다면 미래가 더 불안해지지 않으실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장이 뜨겁고 또 모든 이 돈의 가치라는 게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야 되고 또 이제 뭔가 시간의 그 마법을 또 타야 되니까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하실 텐데 어쨌든 노후 자금만큼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게 바라봐야 된다. 투자라는 건 항상 항상 뭐 벌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거니까요.
2: 맞아요. 당연합니다.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는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그때 가서 그렇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 40대셨다면 앞으로 뭐 경제활동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비과세 연금을 깨지 마시고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뭐 차곡차곡 우리가 뭐 적립식으로 해나가는 거는 뭐 앞으로 수익률이 뭐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처럼 이제 소득이 줄어가는 시기에 또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지 않은 50대시라면 이 투자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손해나는 것 같다, 후회할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전하고 싶으세요?
1: 우선 목돈이 있으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으로 조금씩 시작을 해보는 게 낫겠죠.
0: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1: 그렇죠.
0: 분할 매수를 추천하시군요.
1: 방송 전에 양모 씨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70%다. 이게 10년 후에 10배가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1: 우리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셔야 되고 수익을 본다는 건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탐내는 그 주식 한 주에 지금 200만 원이 넘죠.
0: 맞아요.
1: 이런 건 사실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몇 주 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혹은 주식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럴 땐 ETF 펀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0: 맞아요. 뭐 지난해 이맘때 또는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 만 원, 그러니까 몇만 원대, 몇십만 원대 수준이었던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지금은 100만 원,
1: 맞아요.
0: 200만 원에서 덩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대신해서 ETF 펀드로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단전할까요?
2: 당연하죠. 예, 저희가 뭐 항상 저희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ETF. 뭐 만약에 진짜 작년, 재작년부터 똑같이 삼성전자의 단일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을 우리가 따로 사지 않았다면 관련 지수만 추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포모 현상에 따라가려고 이제 뭔가 주식을 새롭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안전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보증이 된다는 상품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간접 투자 상품, 이제 상장 지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게 바로 ETF거든요. 선택하신다고 하면 뭐 한 4, 5년 정도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하니까요. 오히려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건 훨씬 낫다고 봅니다.
0: 그렇죠. 코스피에 상장된 상위 100개, 2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 펀드.
2: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도 특화돼서 관련이 있고요.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우주 방산 뭐 이런 것들도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구미에 맞는 거를 조금씩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시기가 많이 남아있거나 여유자금이 넉넉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50대, 60대 은퇴 임박기에 있는 청취자분들은 원금 손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ETF 펀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전문가 조언해 주셨고요. 이렇게 노후도 지키고 목돈도 만들고 싶은데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다. 노후 재무 플랜, 목돈 마련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권지은 팀장님이 써주셨어요.
2: 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청취자분이신데요. 최근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고지혈 약을 처방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전체적인 보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고요.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까지 같이 좀 준비를 원하셨어요.
1: 언제나 뭐 항상 건강하고 싶고 그렇죠? 안 아프고 싶지만 진짜 자부할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때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고지혈증 약은 처방을 받으셨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셨나 봐요.
3: 네, 뭐 다행히 그 정상 수치에서 약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약 복용을 시작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현재 한 6개월 정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1: 과거에는 약물 복용을 하시거나 치료력이 있으면 보장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3: 네.
1: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유병력자라고 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진 않잖아요.
2: 그럼요. 과거에는 이제 치료력, 어떤 병력으로 약물을 복용하셨는지 이런 고지만 잘 하신다면 우리가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 상품이 총 3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약 9년 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7만 원, 암보험 3만 원, 운전자 보험 만 원으로 총 11만 원의 보험료는 납부 중이셨어요.
1: 그래도 뭐 이거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험료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프고 도움 받아야 될 때 얼마를 보장받아 이게
3: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1: 그렇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3: 네.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9년 전 가입하신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신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 종합보험 안에는 실손의료비가 이제 가입되어 있었고 진단비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만기가 짧긴 하지만 90세 만기도 짧긴 하지만 암진단비 3천만 원하고 또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씩 또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이제 들으시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손의료비하고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지만 혈관질환은 뭐 어떤 거 같나요?
1: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3: 그렇죠?
1: 또는
3: 맞아요, 맞아요.
1: 뭐 뇌출혈 이런 것들은
3: 보장의 범위가
1: 매우 좁다.
3: 그죠. 좁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상대적인 거라 암진단비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적다고 느낄 수도
2: 그쵸.
1: 있고 또 누군가는 아, 그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본은 정확하게 해두신 것 같아요. 암진단비 3천만 원으로 잘 가입이 돼 있었는데 뇌, 심장 관련한 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어서 범위가 좁았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 건강보험에 이 뇌나 심장 관련한 그 보장들이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다면 급하게 문자를 보내보시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장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고요. 전문가 얘기해 주신 대로 보장 범위를 좀 넓힐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2: 우선 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의 증권을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2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앞으로 11년을 더 납입할 필요가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진단비는 부분특약 삭제로 이 보험료를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낮춰서 5만 원을 조정해드렸어요.
1: 아, 그렇군요. 특약 삭제. 기능을 이제 활용하신 거예요. 보험을 아예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특약만 삭제해서 제거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험 상품에서 보험료 줄였으니까 두 번째 암보험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갱신형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맞을까요?
2: 다행히 갱신형 상품은 아니셨어요.
1: 아, 실로폰이 없네요. 땡 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 이 상품도 이제 청취자분께서

0: 20대이실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신 암보험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때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암진단비가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던 거죠.
1: 그러네요.
0: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기가 80세이라는 점. 그렇지만 앞으로 3년만 납입을 하면 이 납입은 끝나고 보장은 80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무조건 유지하시기로
2: 그렇죠.
0: 하셨어요.
2: 무조건 유지해야죠.
1: 그러면은 합쳐보면 이분은요, 암 진단비로 총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 기념이 된 거예요. 아까 3천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의 암 진단비는 80세 만기, 90세 만기까지는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됐다 싶은데 사실 100세 시대인데 90세까지만 만기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일단 뭐 진단비가 8천만 원 정도라면은 뭐 아주 적지 않은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만기가 좀 짧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0세 이후에는 사실상 이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 어렵다 보니 의료비가 거의 예전보다는 좀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저 또한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나눠서 계단식으로 보장을 좀 받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최근 비용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암 관련 비급여 치료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중립자방사선 치료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보장들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미 진단비가 8천만 원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도와드려서 보험료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가지고 계신 진단비는 그냥 다 두고, 아까 뇌심장만 삭제를 한 거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 관련 특약을 2만 5천 원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분이 점검을 하면서 특약 삭제를 통해 2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결과적으론 5천 원만 더
2: 월부담이 그렇죠.
1: 내면서 이 많은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그런데 이 기존 보장을 점검하지 않은 채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2만 5천 원이 보험료가 늘어난 셈이 될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보장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혈관질환 진단비를 보강을 해드렸잖아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수술비까지 또 채워드렸고요.
2: 충분하죠.
1: 진짜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잘 준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사연을 통해서도 또 확실히 느낍니다. 40대 청취자분이십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에 이어서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까지 준비하셨는데도 15만 원의 보험료로 다 넣었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 점검 후 가입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청취자분께서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도 준비를 원하셨어요.
1: 사실 이 연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제일 좋죠.
1: 그렇죠.
2: 일단은 이제 그 이유는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금으로만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목적에 맞게 좀 나누어 저축하고 싶으셔서 매월 50만 원씩 일단 연금 준비를 권해드렸습니다.
1: 그러면은 40대이신 청취자분이 매월 50만 원씩 개인연금 준비를 시작한다. 그럼 이분이 은퇴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0: 네,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시면 납입한 원금은 6천만 원이 되고요.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매년 700만 원씩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매달 60만 원씩 연금을 또 수령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1: 그러면은 이분이 매달 50만 원씩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65세 시점부터 60만 원씩 수령하신다면 그냥 납입한 금액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아니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매달 6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뭐 7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년만 받아도 7200만 원이에요. 내가 내는 원금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음역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아나운서님 논리대로 난 넣은 게 얼마 안 돼서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아, 전혀 계산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6천만 원에 뭐 이자 조금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말 그대로 600만 원씩 받으면 10년 받고 예, 모든 게
1: 땡이죠.
2: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비과세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이렇게 공적 연금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이게 모자라서 우리가 민영연금을 준비를 하실 땐 필히 비과세연금을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 나중에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금융소득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이 비과세연금으로 먼저 보완을 하시고

0: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 상담 통해서 미래 설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준비, 노후 대비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받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2: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굴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잇.
0: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은 김정수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두 번째 사연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 청취자님이신데요. 이제 내년에 두 자녀가 출가가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전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제일 잘 가입을 해놨던 것인지 예, 좀 확인을 해보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0: 그렇죠. 막 사회생활 시작한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주거나 이제 가정을 꾸려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보험을 넘겨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보험 점검입니다. 실제 좀 찝찝한 거 넘겨서 불화가 된 가정들도 있잖아요.
3: 뭐 갱신형 상품이라든지.
4: 실제로 이제 증권을 살펴보니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30년 납 80세 만기. 재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제가 납입하다가 이제 저도 제 재무설계를 하다 보니 잘못된 점은 느꼈죠. 하지만 그때도 저도 한 6년 정도 납입을 한 상태라 원금 손실을 보고 과감히 해지했죠.
0: 그랬군요. 아유 뭐 권진 팀장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 자녀분들 그럼 보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3: 네, 일단 두 자녀 중에 첫째 보험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제 세 건으로 13만 원의 보험료로 납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실손의료비 2만 원이고요. 하나는 종합보험 7만 원. 그리고 4만 원짜리 종합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단독 실손이어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이 7만 원의 종합보험은 이제 10대이실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진단비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보장을 살펴보면 암진단비 3천만 원에 권지은 팀장님처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뭐 상해수술비하고 질병수술비 이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떤 게 좀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나요?
0: 이게 이제 앞에 사연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4: 그쵸?
0: 암진단비 3천만 원은 그냥 두고 불필요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 2천만 원 진단비 요거 특약 삭제하고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4: 맞아요. 현재 20년 납입 중에 12년을 납입하셔서 앞으로 8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담보들은 삭제를 하고요. 이 7만 원의 보험료를 4만 원으로 줄이고 암진단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이 청취자분은 이전에 종합보험처럼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또 하나의 상품은 갱신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3: 4만 원짜리요?
4: 이 상품은 해지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0: 아 그렇군요. 납입 기간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만기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만 원의 갱신형 암보험 정리하면서 자, 지금까지 총 7만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삭제할 거 삭제했으니까 구멍이 많이 났어요. 보장을 채워야겠죠.
3: 예, 이번 상담은 일단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째 자녀분께 이제 원하시는 보장 금액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같은 경우 이번에 준비할 때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총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소득이 그만큼 따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뭐 부족했던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씩 또 그 관련 수술비도 2천만 원씩 준비를 원하셔서 이거는 아마 가족력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3천만 원 이외에 암, 뇌, 심을 동일하게 2천만 원씩 더 보강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요즘에 산전특례 혜택 얼마나 잘 돼 있는데
4: 그쵸.
0: 진단비를 2천만 원씩 뭘 또 굳이 가입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이 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각 이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적정 수준의 보험료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100세 시대인 만큼 이 보장 금액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앞으로는 보험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의 납입 능력 그리고 원하시는 기준을 고려해서 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 준비하신다면 또 좋은 방법이 되겠죠.
3: 그렇죠. 뭐 누구나 5천만 원을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4: 그럼요.
0: 네.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해도

0: 저는 너무 비싸면 그거 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1: 당연이죠.
0: 보험료는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셨을까요?
1: 네, 일단은 기존의 보장을 우리가 뭐 특약삭제할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해서 7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잖아요. 새롭게 보장을 보강하는 데에는 총 9만 원의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새롭게 되셨지만 총 금액으로 보면 이제 2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0: 아, 보장이 되게 많아져서 그쵸. 저는 보험료 수준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2만 원만 늘었습니다. 이 또한 선 점검 후 보강이었기 그쵸.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정리해보면요. 암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혈관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씩 준비하셨는데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료 수준보다 2만 원만 추가가 됐다. 자, 그럼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 종합보험 추가 보장을 준비했으니까 다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이분도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2: 네, 이 소득 대비 부담되지 않는 기준에서 자녀분처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둘째 자녀분도 현재 9만 원의 보험료로 실손 의료비 2만 원, 종합보험 4만 원, 갱신형 암보험 3만 원 이렇게 총 3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우선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하셨고 첫째 분처럼 갱신형으로 가입된 암보험 3만 원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0: 그러면은 종합보험 4만 원짜리 하나가 남습니다. 요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니보다 보험료가 적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언니에게 다 쏠렸던 걸까요? 왜 이렇게 보장 차이가 있었을까요?
1: 네, 보장도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암진단비가 2천만 원이었고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마찬가지로 이 암진단비를 제외한 그 범위가 작은 좁은 특약들은 정리를 해서 2만 원대로 일단 보험료를 낮췄고요. 그리고 새롭게 암진단비 3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그 범위가 좁았던 혈관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진단비 그리고 관련 수술비들을 언니와 이제 첫째 분과 똑같이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9만 원 내던 보험료 중에 2만 원짜리 실손보험은 유지, 그리고 이렇게 삭제할 거 삭제한 수정한 종합보험은 2만 원대가 됐고요. 5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게 된 건데 보강한 종합보험에서는 그럼 총보험료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네, 우선 첫째 분보다 암진단비를 1천만 원 더 추가 준비를 하셨지만 나이가 조금 더 어리시다 보니까 보험료는 6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총 기존에 유지하는 종합보험과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모든 보장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0: 10만 원이면 언니보다 훨씬 더 부담 없게.
2: 그렇죠.
0: 오히려 부모님 사랑은 조금 약했지만 전문가의 사랑을 더 듬뿍 받아서 적은 돈 내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보험 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당당하게 나 엄마한테 좋은 보험 물려받고 왔어라고 그쵸.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2: 맞아요.
1: 이게 사실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입해 주신 자녀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물려주시는 시점에 이 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갱신 주기가 5년 10년으로 짧다면요. 이거는 핵폭탄을 물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30대 초반에 뭐 독립할 뭐 남자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이전을 해주시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이에요. 5년 갱신 뭐 3대 진단비 특약이 매 5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 여명을 85세까지만 잡더라도 앞으로 55년 총 11번을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그때마다 보험료가
1: 그렇죠. 그때마다 보험료에 예, 오르시 생각하고 또 전체 보험료 납입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험료로 낭비될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갱신형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대한테는 뭐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평생 내야 하는 할부 좋아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1: 그런데다 올라.
0: 그렇죠. 할부금이 계속 올라.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아. 전문가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0: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보험은 지금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만기 때까지 내야 할 총 납입 보험료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필요할 때 막 올라버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해지하면은 그땐 정작 보장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둘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한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받아보고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굿머니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 최대 7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최대 6m의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강한 너울이 밀려오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퇴근길 정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뒤오는 차량들의 정체에 저행입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홍은램프 이전부터 지금 성산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에 성수대교 쪽으로 성산 램프에서 정릉턴 입구 사이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에 8,800선에 안착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15% 오른 8,8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에 개장한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에 8,503까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5의 첫 실물 모형을 공개하고 차세대 HBM 기술 선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HBM5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한 뒤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관리 기술인 HPB 구조도 소개했습니다. 송재혁 삼성전자 CTO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로직과 패키징 등 토탈 솔루션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시에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을 찾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향한 뜨거운 관심 속에 한국 일정 동선과 연관 주식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젠슨 황의 발자취 사이트는 국내 주요 매체 기사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해 황 CEO의 예상 방문지와 회동 일정을 지도 위에 표시해줍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코스피 기술주들의 주가 등락률을 표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 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김택진 NC 대표를 만납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오는 7일 서울에서 김 대표와 만나기로 했고 게임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번 사고는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형식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생산이 일부 중단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등이 생산되는 방산시설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사업장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걸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수급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하면서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다음 달 중에 현재와 비슷한 80%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쓰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 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 건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를 찾아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 정선과 영호를 잇따라 방문해 강원도지사는 우상호, 정선 군수는 최승준, 영월 군수는 박선규 등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 대표로서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충남을 찾아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한 뒤 충남으로 건너가 청양과 공주, 당진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청양에서 유세차 위에 오른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다는 분도 있다고 말하던 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 충분히 반영돼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박빙으로 치러지겠지만 새 리더십을 확보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을 지키기 위해 내일 투표장에서 마지막 안전핀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에 앞서 민심을 대변하고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기엔 야당의 힘과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며 보수 정당을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전국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30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내륙에, 목요일은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세종 31도, 춘천 32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목포 27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국일보자유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개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선거 비용 보전액입니다. 선관위 예산은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 선거 비용 보전 예산으로 5,300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 116조는 선거 공영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주요 정당은 선거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중 지원이 이루어져서 큰 정당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재테크죠. 안녕하세요. 뉴스 장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학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차라리 유인물을 다 없애고 온라인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AI 시대잖아요. 6월 2일 김준우의 뉴스 청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화요일 코너인데요. 오늘은 김철근 총장님과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저희는 이제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김철근 사무총장님한테 감사한데 원래 어제도 나오셨는데 원래 그 자리가 이제 조국혁신당 윤재관 위원장인데 아마 지금 평택에 발이 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정을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정말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아닙니다. 선거 막판에 갈수록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거 보도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또 부산 KBS에서 뭐 여론조사 유출 때문에 또 이제 언론인들 스스로 또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역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일부 방송이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이다.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무슨 친명 언론만 남길 기세냐라고 해서 이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이런 발언 너무 좀 직접적이어서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일반론적으로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건 일반론이고
0: 네.
1: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당연히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0: 네.
1: 사실 SNS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는데
0: 네.
1: 저는 메시지만 띄워놓고 보았을 때는 필요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근데 대통령이랑 메신저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0: 네.
1: 이거는 무조건 정쟁 소재가 되는 거고
0: 네.
1: 아무리 그냥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정한 성향의 종편들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 특정한 방송사를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건가? 그럼 또 사실 지난 정권 때도 뭐 그래서 뭐 특정 채널한테 일부러 점수를 안 줘가지고 뭐 재승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네 이런 거 시달렸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긴 합니다. 다만
0: 네.
1: 그냥 우리 사회가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0: 네. 김철근 총장님
2: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0: 네.
2: 대통령 다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맞죠. 방송이 당연히
0: 네.
2: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어야죠.
0: 네.
2: 그런데 정파적인 입장이나 또는 내재하는 어떤 세력의 편이라든가 이런 게 국민들 눈에도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중립성을 띠고 있는 그 공영방송이나 어떤 그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데가 있고. 완전히 진영을 대변하는 뭐 SNS나 유튜브나
0: 네.
2: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방송이 사실은 대세가 유튜브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상당히 어떤 진영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고 봐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할 말이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X라는 곳에 많은 글을 남기는데 그게 지금 시작 시점이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사망 이후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써내요. 그럼 저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전반적인 거에 물론 의사표현 할 수도 있겠죠.
0: 네.
2: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른바 그 특정 세력의 어떤 편중되는 이런 발언들로 계속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게
0: 바람직하지 않다.
2: 바람직하지 않죠. 대통령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국민 통합 기능이 있고 국가 수반입니다. 그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럼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아야죠.
0: 그런데
2: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정쟁의 한 가운데 서게 돼요.
0: 네. 마침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일보 기자 칼럼 중에 하나가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약속 지켜졌다라는

0: 제목이 있던데 공교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부산에서 박상수 변호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예. 아니 뭐 안 오셔도 되는데 부산에서. 아, 그래도... 여기 오는 게 더 편했거든요. 아, 뭐,
1: 그것도 있고 시트를 지켜야 또.
0: 뭔가 뿔보직을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뭔가 구포시장에 계셔야 될 분 같은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뭐 지방선거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자정까지 이제 각 뭐랄까요 총력 유세전이 있을 텐데 대표 중심으로 보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오늘 동선이 강원도 용인 서울이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원래 뭐 전북이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하루 종일 전북 유세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화선 충남 천안 다시 홍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경 지역을 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좀 그 그림 뭐랄까 뭐랄까요 동선을 보면서 이건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좀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박상수 변호사님.
1: 아, 네. 뭐 장동혁 대표는 역시나 그냥 충청권을 돌고 있습니다. 예, 충청과 영남 셔틀 유세밖에는 사실 큰 힘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고 하시는데 네.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맡겨두시면 오세훈 시장이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홍대 유세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 그냥 충남에 충청에 네. 집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부산 경남을 돌면서 오늘 4시부터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위장전입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민주당에서 하는 그 마타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 진짜 부산 북구갑의 그 인구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타도에 올라타는 거 하다못해 매일신문의 최훈민 기자도 그 아니라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원내대표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전 장동혁 대표 마지막에 홍대라고 해서 네. 혹시 세종 캠퍼스인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아니, 충청 지역에 우린 하시니까 네. 서울 캠퍼스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박우진 기자님.
2: 일단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이렇게 롤을 나뉘어가지고 투트랙으로 돌고 있는데 그 양당 대표 모두 사실은 원내대표 동선을 가고 싶었을 텐데 조금 방향을 튼 게 아니고 너무 직접 내려가게 되면은 모양새가 더 이상해져서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북일 겁니다. 김관영 후보가 되면은 김관영 후보가 대놓고 본인 당선되면 정청래 후보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인 리더십에 중요한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본인 리더십 스크래치가 가는 건데 그것만은 막고 싶겠죠. 근데 본인들이 직접 그 선거 그림을 만들어주는 순간 그 구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신에 원내대표가 그 롤을 맡아가지고 각각 이제 전북과 부산 경남을 돌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참 약간 속보이는 그 동선이긴 한데 근데 원래 뭐 선거 앞두고 뭐 속도도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정성호 대표 지난번에 혼자서 평택 빠진 거는 뭐 다른 말은 혹시 기자들 사이에서 안 도나요?
2: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이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선회를 하자면은 정 대표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이제 대리전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후보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0: 당 대표가 가면 룩을 대리해 본인 직접 등판이지 그게 어떻게 대리전이 되나요?
2: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후보가 가려지고 네. 대표가 예를 들면 이제 이원택 후보 옆에 정청래 대표가 서게 되면
0: 평택.
2: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김영남 후보 옆에 정청래 대표가 서게 되면 그 순간 아 김영남 후보는 잘 안 보이고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 옆에 있으면 똑같이 네. 그 다음부터 박민식 후보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대신 선거를 치르는 거죠. 네. 이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만약에 그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스크래치는 결국 전부 대표가 떠안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정무적으로 분배한 게 아닐까가 네. 기자들의 선회.
0: 알겠습니다. 네, 네. 김창근 중장님.
3: 하루 남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봐야 실제로 효과가 있겠나 이런 판단도 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북이 가장 불난 상황인데 특히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 뭐 무소속도 있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뭐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거거든요. 광주 전남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전북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칫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표가 가서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굳이 하루 남았는데 거기 가서 힘썼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그것도 모양 완전히 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좀 예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0: 장동익 대표는 사실 갈 데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청도는 본인 출신지고 자기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뭐 좀 다니는데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경기나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이미 모일 보수표는 다 모였어요.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들까지 다 나오셔갖고 어 본인들끼리 보수세력 어 자기들끼리 뭐 거의 부흥의 수준을 하던데 그 내부에서는 힘이 더 결집할지 모르겠으나 표는 다 한 표씩입니다. 중도 있는 표도 한 표, 네. 중도 보수표도 한 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한 표. 근데 표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동익 대표 다니면 표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있는 표가 결속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후보들도 사실은 찾으면 대표니까 가야죠. 일단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 근데 후보들 자체도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양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 선거 끝나고 성적표 받아서 나 때문에 됐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양당 대표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두 분 다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편합니다. 한쪽만 이러면 뭐 불공정 방송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니 뭐 이게 공정하게 이분하게 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접전지를 이제 얘기를 서로 이제 얘기가 달라요.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3대 3, 12대 4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6개가 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8대 8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심지어 11군데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예. 네.
2: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서울, 대구, 경북은 이긴다.
1: 국민의힘이 이긴다.
2: 네. 서울,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울경과 충남은 접전이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뭐 그렇게 네. 보고
2: 그 정도인
1: 있고.
2: 상황이 가장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당에서도 비주류 같고는 시각이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 저는 13대 2대 1 봅니다.
1: 13대 2대 1.
3: 네,
1: 이제 민주당 1은 김관영
3: 맞습니다.
1: 지사고요.
3: 네, 1은 네. 김관영 지사고 이제 2는 이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수성에 걸고 나머지 13개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1: 아.
3: 네. 13대 2대 1.
1: 세게 걸리네요.
3: 근데 뭐 사실 오히려 지금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원래 더 압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캠페인의 실수라든가 뭐 중앙당에서의 뭐 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무너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막판에 좀 다른 이슈들 때문에 희석된 감은 없지만 뭐 민주당으로 사실은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좋은데 13개라고 하면은 엄청 잘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거는 사실 성적표상으로는 물론 이제 광주 전남이 합쳐 가지고 하나가 준 거지만 2018년 민주당 역대 최대가 이제 그렇잖아요. 14개, 2개, 1개였잖아요. 1개는 이제 원희룡 당시 무소속 제주지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엄청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도 선방한 거 아니에요?
3: 근데 예를 들면 보통 이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이 선방했다라고 하려면은 정청래 대표가 뭔가 개인기를 발휘하거나 뭔가 리더십이나 공천에서 싹 그걸 보여주면서 어려울 만한 지역이었는데 안 된 지역인데 뒤집었어. 혹은 수성에서 이게 나와야 아, 당이 좀 캠페인 잘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면은 대구에서 뭔가 성과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요 전장 중에 하나가 대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아, 진짜 어려운 건데 당에서 좀 서포트도 잘해가지고 김부겸 뭐 승리했구나 이런 평가 나올 텐데 저는 지금 구도에선 김부겸 후보가 조금 어렵다고
1: 본다.
3: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 김관영 후보의 어떤 약진이라든가 이게 있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13개 성적표 갖고서도 저는 책임론 피하기 쉽지 않다. 전당대 갈고 가기에.
1: 네. 김철근 총장님.
0: 초반에는 원래 이제 뭐 거의 예측이 15대 1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1: 네.
0: 중반에 이제 보수 세력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결집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로 뭐 경합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막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1: 네.
0: 심지어는 뭐 8대 8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 대체로 좀 경합지 정도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경합지를 서울하고 대구하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정도하고
1: 경남은 아니고요.
0: 경남은 아마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1: 누가 우세해요?
0: 민주당이 좀 우세한
1: 민주당이 우세하다.
0: 그런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지금 막판에 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그 뭔가 자기들만의 그게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계속 반사적인 것만 얻으려고 해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1: 그 통과 전략이 없다.
0: 예, 전략이 없죠. 왜냐하면 네. 거의 뭐 3탕 4탕 하는 그 내란 프레임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미 근데 내란은 울겨만큼 다 울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네.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선거를 완벽하게 이긴 쉽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의 실수가 많았죠. 네. 사실 공천 전북의 공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오빠 논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른바 민주당의 오만함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이 조작기소 특검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이 분노의 표심이 자칫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장동혁을 돕는 꼴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할 거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각 지방에 이제 후보들을 놓고 또 그까지 포함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 대체로 민주당이 압승 분위기나 약간의 그 일방적인 거에서 조금 경합지로 바뀐 게 몇 개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민주당이 더 유리한 구도다라고 보여져요.
1: 네. 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공소취소 특검법을 맡겠다고 대구시장 후보인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맡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낸 거를 보면 확실히 이 문제가 좀 대구나 보수 결집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후보가 판단을 한 거겠죠.
2: 결정적입니다. 진짜 결정적이고요. 제가 지금 근데 KTX 타고 올라오는 길에도 KTX 뉴스에 뜨는데 편안함이 이렇게 오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그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뭐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그걸 KTX의 자막 뉴스로 영상으로 빠방하게 때려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저는 김부겸 후보를 살릴 방법 정원호 후보를 살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나 남자답게 재판에서 무죄 받겠다. 공소취소 그런 거 안 한다. 이 한마디면 오늘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검찰은 오류를 정정해야 된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를 KTX 방송에서 지금 경부선에서 빠방하게 틀어주고 있으니 이 보수 유권자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금 투표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렇게 선거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둠의 보수 역할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1: 웃고 계신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저도 조작기소 특검부터 그렇고 그때도 정무석 판단이 약간 이해가 안 됐고 오늘 대통령의 발언들도 보게 되면은 굳이 선거 하루 전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일상적인 국면에서 얘기해도 충분히 있을 텐데 당장 뭐 표결을 앞두고 있거나 뭐 급한 게 아니잖아요. 네. 검찰개혁도 이미 한 달락 지나가지고 이제 8월 전대 앞두고 나중에 또 불거질 네. 건데 그래서 저는 이미 대통령의 시계도 지방선거 이후를 보고 있는 건가? 사실 어제도 또 똑같은 뉴스가 김민석 총리 조만간 내려온다. 이게 또 어제 그제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지방선거는 어찌되었든 뭐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넉넉한 승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그 이후에 정천호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불거지게 될 전당대회 그리고 그 전당대회 맞물려 있는 여러 이슈들 혁신당과의 관계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놓고 청이 가나?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고.
1: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13대 2대 1이든 혹시 몇 개 밀려서 뭐 11대 그렇죠. 4대 1이든 어쨌든 이기는 거니 그 다음을 다들 마음이 급하다 몸이 급하다.
3: 그렇죠. 벌써부터 예열해가지고 뭐 전당. 네. 송영길 전 그 네.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심정은 알겠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김관영 후보 도와주고 이원태 후보 깎아내리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본인도 정청래 대표한테 얼마나 지금 불만이 있는지. 또 전당대 앞두고 본인 등판하면서 얘기한다면서 저는 나온 거라 하거든요. 민주당이 너무 빨리 좀 보고 있는데 좋은 자세는 아니죠.
1: 축구로 별로. 따지면 아니, 공보다 빨리 가는 포워드 같은 느낌이군요.
0: 아니, 대통령이 숟가락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방선거는 분위기가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1: 어쨌든.
0: 예. 네. 그래서 검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로 민심이 이렇다.
1: 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0: 예,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네. 숟가락을 하나 얻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을 좀 보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면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 개딸들이 전부 투표장에 나오는 거죠.
1: 네.
0: 그걸 노리는 두 가지다. 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전당대회도 생각이 들겠지만 네. 본인이 선수로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겨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1: 하여튼 그 대구시장 후보가 갑자기 공소취소 특검 얘기하고 취소 얘기하고 참 재밌는데

0: 한동훈 후보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관련된 거 언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전략인가요? 역으로?
1: 아니요. 근데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정치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김철근 총장님도 나오셨지만 개혁신당까지 생각이 다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도 그렇고 이 검찰이 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그렇고 제가 지난 총선 뛰지 않았습니까?
0: 네.
1: 민생토론회 보는 느낌이에요. 네, 민생토론회 열릴 때마다 정말 제 표가 날아가는 게 그냥 척척척 느껴졌거든요. 진짜 그 제가 지하철에 딱 타서 이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영상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슴이 답답함이 몰려왔는데 오늘 KTX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지난 선거에서 민생토론회를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자다가도 다들 나오실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곽우신 기자는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체 대세가 있어서 이게 뭐 한두 개는 바뀔지 몰라도 뭐 어차피 두 자리 숫자는 민주당이 차지한 것 같아서 네. 마음 놓고 그냥 지르는 거다.
2: 그래서 좋지 않은데 아무튼
0: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완봉승을 할 수 있는데 퀄리티 스타트만 해도 충분하다. 뭐 예를 들어 뭐
2: 그렇죠. 아니 사실
0: 뭐 그런 식인 거라는
2: 거죠. 대구에서 얘기 나오는 게 김부겸 후보가 이번 대구 선거에서 그렇게 뭐 캠페인을 미스가 나거나 실수한 게 없어요. 근데
0: 없죠.
2: 지금 사실 중앙에서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제 뭐 하은기 씨도 저 얘기를 했던데 아 뭐 하면은 뭐 뽀뽀 논란 나오고 뭐 지금 뭐 오빠 논란 나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보수표를 깎아먹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이게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서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3: 김부겸
2: 청와대가?
3: 후보는 초반에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중반에 가면서 수세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권 후보론 같은 걸 크게 띄우고 판을 그냥 끌고 갔으면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나 되면 대통령 나간다.
0: 큰 인물론.
3: 네? 대구 네. 출신 민주당 대통령 한번 만들자. 이게 훨씬 더 세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0: 아, 그것도 뭐 그분 성격이다라고 많은 기자들이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아니면 다른 참모들이라도 그걸 만들었어야 맞아. 되는데
0: 네.
3: 내가 보기엔 수세적 선거운동이 오히려 더 불리한 형국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이제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드디어 박상수 얘기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개혁신당 김철근 전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부산에서 이제 이 방송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복갑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치는 모르겠까 지금 윤재관 위원장은 평택이 박빙이어서 네. 방송도 포기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데 부산을 탈출했던 건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이게
1: 아니요. 근데 이게 네. 그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성황운동 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네. 라디오로 YTN 아니면 MBC 많이 들으세요.
0: YTN은 부산에 안 나가요.
1: 아니 뭐 이제 YTN 같이 이렇게
0: 제스 유튜브로 보셔야 됩니다.
1: 그렇긴 하구나.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YTN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0: 앱으로 틀어놨어요. 네. 네.
1: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트를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0: 잃을 수 없었다.
1: 이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또 거기서 거리에서 외치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크니까.
0: 네. 네. 근데 밖에서 PD님은 안동원 대표 저희 방송 인터뷰 거절했다고 지금 섭섭해하다고.
1: 아 진짜요? 당선되시면 제가 모시고 와야죠. 네, 제가 출연하고 있어요. 모시고 와야죠.
0: 국감 네. 얘기를 박상수면서 얘기 들어봐야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분석을 할 것 같아서 국감에 대한 분석은 과거신 기자부터 듣겠습니다.
2: 아 국감이요? 네.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꽤 클로즈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근소한 차이로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쪽에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구도상에서는. 근데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지난번 토론회가 좀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가 한동훈 후보는 원래 토론을 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잘했다 평가 나오기 어렵고 네. 하정우 후보는 정치 초보고 신인이니까 뭐 좀 못해도 약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날 하정우 후보가 실수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도 하고 역습도 했단 말이죠. 결국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밈화되고 쇼츠로 지자체까지 돌려보는 거는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에서 불리한 구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뭐 네거티브고 허위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 것들이 지금 자꾸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위장전입 같은 것도 물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는 이미 사실상 결집할 수 있는 표에서 결집을 했고 네. 하정우 후보는 아직도 가져올 표가 있죠. 뭐 전재수 후보가 닦아놓은 표를 다 못 먹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 마지막 유세 같은 경우에도 전재수 후보랑 이 하정우 후보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더 수세기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원래 구도상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역전을 해야 되는 구도였던 건데 기존 구도가 굳혀지는데 조금 마지막 이슈들이 몰렸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는 쪽에 가능성을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김철근 중장님.
3: 저는 그 우리 기자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한동훈 후보는 밴드웨건 효과를 이미 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빨리 그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게 상당히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나오는 위장전입이나 무슨 뭐 쉼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슈로 얘기거리는 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수사를 한다든지 뭐 선관위에서 뭔 얘기를 한다든지 또 반박 논리가 제대로 먹혀요. 인구는 줄었는데 왜 무슨 위장전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끝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게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 민심에 의한 단일화 표의 흐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박민식 후보가 얻는 표는 그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이동이 됐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동탄 모델이 현실화 될 걸로 보이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정착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동훈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그 내가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했지만 전 그 우리 하정우 후보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던 수석이라는 것과 그것도 AI 수석이라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럼 그 배경과 부산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AI로 부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장점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손 털고 오빠고 그다음에 무슨 주식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정치 초짜 정치인 프레임에 갇혔다. 그래서 그걸 깨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냥 궁금한데 그 하정 후보가 갇혀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북갑에서 얻었던 퍼센트가 예를 들어 40%면 네. 그 정도는 흡수를 기본으로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상황에서 가상입니다. 그런데 예. 박민식 후보가 내려와야 사실 한동훈 대표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저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줬고 네. 그럼 결집을

0: 상기 예를 들면 전재수가 있었을 때하고 전재수 행님한 그 하동호하고 또 다른 문제니까
1: 네.
0: 하정우하고는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1: 그
0: 보여져요.
1: 오마이뉴스 보니까 부산 북갑에서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북갑 주민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약간 외부에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팬덤이 있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 있는데 이게 좀 과잉돼 보여서 흐름이 그러니까 실제 바닥 민심은 좀알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2: 그러니까 뭐
1: 변호사님?
2: 집중 유세 할때
1: 네.
2: 제가 그 당권파에 좀 가까운 기자분이 한분 현장을 취재하러 오셨었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셔라. 흰옷 입은 사람은 외지인이고 사복 입은 사람은 현지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딱 보기에 사복 입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흰옷 입은 사람보다 사복 입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그분도 당권파에 가까운 분이신데도 인정을 할 수밖에
1: 느낌이
2: 없었고
1: 다르다.
2: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갔고 오늘도 갔고 그랬는데 이번 지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확실하게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실하게 저한테 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곽우신 기자님은 하정우 후보가 받을 표가 남아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받을 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확고한 윤어게인에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저를 만나면 하정우, 이재명, 공소 취소 이게 싫으니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구포역에서 내려서 현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만난 택시 기사님도 그 북구에서 마침 사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자기는 한동훈 후보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하정우 후보가 돼서 들어가면 공소 취소를 할것 같으니 그러니 나는 한동훈을 이번에 찍을 수밖에 없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오케이.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산 특유의 사표 방지 심리, 부산 특유의 그 장해찬 씨가 9%를 받았던 그 현상과 그 결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 오마이뉴스 내부에서 이제 보고 받거나 부산 현지 분위기 좀 얘기 공유 받은 거 있으세요?
3: 그냥 저희 내부 기자들끼리도 사실은 현장에 이제 후배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분위기 좀 보잖아요 하면서 저희끼리도 약간 내기 비슷하게 투표하잖아요. 저희도 갈렸습니다. 저희도 반반 갈렸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1: 도박은 불법입니다.
3: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전재수 후보의 그걸 잘 계승하면은 대통령의 호광으로 하정우 넉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진보지 기자들이 반반 보고 있다는 자체가 판세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그만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추세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역전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느냐 이제 내일 드러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밌을 거다라고
1: 지금
3: 봅니다.
1: 박민식 후보를 대변해주는 패널이 없으셔서. 그 무소속의 김성근 후보라는 분이 이제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를 또 국지적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표가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또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것 같다는
3: 근데
1: 생각이
3: 사실
1: 들어서.
3: 전직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다 어쨌든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 주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1: 이명박
3: 거잖아요.
1: 전 대통령도
3: 그렇죠.
1: 와서
3: 했기 때문에
1: 직접 같이 국밥을 먹었죠.
3: 네, 그것도 저는 볼만할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두 분의 등판이 있었고 박민식 후보가 가까이 가가지고 부산 북구에 오신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 저지됐냐 안 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겠죠.
2: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특히 부산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뭐였냐면 2조 심판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은 2조 심판에 대해서만큼 확고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구갑에서는 한동훈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 전체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힘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KTX 타고 올라오면서도 그 공소취소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나 편안하게 들리는 게 부산에서는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평택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이제 보통 대선 주자급이면 그래도 대마불사를 보통 주장하시는 게 우리 김철근 총장님의 견해입니다. 그럼 평택도 그러면 어떻게 총장이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가 그럼 가장 가능성이 큰가요?
0: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 김영남 후보가 개인 관련 의혹이 너무
1: 많다.
0: 많고 계속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과연 민주당의 그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초반에는 조

0: 대표를 견제하는 견제 심리가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1: 네.
0: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도 맡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영란 후보의 여러 그 의혹들이 터지고 나온 이후로 민주당 지도부가 또 추미애 후보가 직접 평택을 간 적이 없어요. 많이 안 가요.
1: 네.
0: 그냥 말로만 그냥 서비스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사석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 후보를 정리할 수는 없대. 알아서 살아와라. 라고 던져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국 후보가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1: 네.
0: 그런데 마지막 변수 하나가 남아있어요. 황교안과 유희동의 네. 단일화입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돼 있는데 물밑 대화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유희동 후보가 그 압박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1: 오늘도 기자회견 했어요.
0: 네, 압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늦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1: 아.
0: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만약에 그게 그 성사가 되면 1학 3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아,
0: 흐름이.
1: 방송국이 네. 좋아하는 그림이네요.
0: 네.
1: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래야 끝까지 청취자들이 아, 오니까 시청률이 중요하니까요. 네. 방송국은 그런 곳입니다. 네. 네. 누가 되는지 상관하지 않죠. 청취율을 좀 주시역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우 변호사님. 됩니까 그러면? 유희동
2: 환경은. 평택도 이런 자동 단일화의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참 많이 답답했는데 유희동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보수는 일타쌍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를 잡을 수가 있죠.
1: 네.
2: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보낸 정청래 대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용남 후보도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타쌍피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의 당선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가 이제는 정말 보수의 어른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투표의 화력이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화력이 더해지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내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좀 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1: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평택이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에 비해서 한 5, 6%가 낮긴 낮습니다. 네.
3: 저는 원래는 보수 진영 단일화는 될 거라고 봤거든요.
1: 네.
3: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1: 아.
3: 왜냐하면은 지난번 토론회 때 네. 사실은 힌트가 나왔어요. 황교안 후보가 이미 단일화 조건을 던진 거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했던 거 사과해라.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부정투표 관련해가지고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3: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인은 단일화에 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실제로도 단일화 테이블 관련해서 얘기 있을 때도 황교안 후보 측에서 제시한 게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어느 하나도 유희동 후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좀 하나라 힘을 모아달라는 이 입장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얘기를 했어요. 부실 투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 어쨌든 그거에 찬성했던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해. 사실 그게 또 유희동 후보의 자산이잖아요. 정치적인.
1: 네.
3: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무르고 나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결국 황교안 후보가 스스로 본인이 던진 조건들을 철회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항상 이제 논리적이나 정무적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황교안 후보 측에서 유희동 후보와께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제대로 조건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불쾌한 감정을 여러 번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어려워졌다.
1: 황교안 합니다. 대표가 38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유희동의 단일화 발언. 그래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역시 유희동 변함이 하나도 없구나. 대통령 탄핵하던 그 모습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네,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거의 이거는?
0: 글쎄요.
1: 유권자들 그냥 결정으로 맡기는 거지 후보들 간의 결단은 없다.
0: 제가 봤을 때 좀 더 봐야 된다.
1: 조금 더 봐야 된다.
0: 왜냐하면 그 황교안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죠. 조용히 좀 정리하신 경험이 있고.
1: 근데 어제 저랑 인터뷰에서 그래 봤는데 지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네, 알 수가 없더라. 어제 제가 20몇 분을 여쭤봤는데 거의 단일화만 질문했는데 하신다는 건지 안 하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 역시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셔서 고수라서 제가 이제.
0: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유희동 후보가 얼마만큼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능력이죠 사실.
1: 예.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평택 그러면 이 평택 부산 아니면 전북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10대 뭐 12대 3대 1이냐 뭐 14대 1대 1이냐 뭐 11대 몇 대 몇 이런 건 상관없이 각 지도부나 정치 세력에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평택이 어떻게 되느냐 부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북이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개가 제일 클까요? 서울시까지일까요?
3: 서울시는 근데 약간 조금 페이드아웃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주신 그 오히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쪽이 네. 훨씬 더 네. 크다.
1: 재보궐 두 군데와 그 다음에 뭐 전북.
2: 네.
1: 아, 대구도 아니고 전북. 네 그렇게 보시는 총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0: 전북이 크죠.
1: 전북이 제일 크다.
0: 민주당이 집권당이긴 한데 네. 집권당의 전국 선거를 하면서. 본인의 안방에서 무소속에 패한다는 것은 대표로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정청래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같이 있는 후보는 아예 거론도 안 해요.
1: 네.
0: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정청래는 아웃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후보라든지 네. 또 뭐 김민석 후보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전북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정치 저관여층은 이 개표 방송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보는 것처럼 개표 방송 때 이제 방송을 보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옅은 민주당 지지 정치 저관여층이 새벽에 방송을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서쪽은 파란색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서쪽의 굉장히 큰 부분이 회색으로 딱 칠해져 있는 거예요. 뭐지? 정청래 대표 뭐 한 거지? 이때부터 정청래 대표의 위기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과거 신기자는 그 전북은 지금 어느 쪽이 좀 더 기자들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백중세로 이렇게 취재가 됩니까?
3: 사실은 김관영 후보를 얘기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1: 아,
3: 기자들끼리 물론 이제 실제로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네.
3: 전북에 불 났으니까 지도부가 다 달려가가지고 전북에 불 끌려고 네. 마지막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안 났으면 안 갔겠죠. 지금 불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1: 네.
3: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어쨌든 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전북이니까요. 이렇게 하여튼 한국 정치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연초에 전북지사가 가장 핫할 거라고 예상한 여의도 한량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보시죠.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정치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방송이 가지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문득 낯으로 결과가 어쨌든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과거신 온마이뉴스 기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1, 2부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방송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는 없습니다. 대신에요, 장성철 소장님, 아니다, 뉴스병당 장성철 대표님과 함께 김앤장의 예측 2026 특집 선거 방송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저와 장 소장님이 함께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광고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8: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며 중부를 중심으로는 무더웠습니다. 퇴근길인 지금도 서울 기온이 30.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선거일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도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오후 후에는 호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퇴근길 곳곳에 정체도 심합니다. 게다가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 사이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내부 순환로도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 정릉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로 시속 2, 30km 미만으로 더디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에서 성계교 사이로 길게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그리고 인천 가는 데는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 3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순위 10위로 뛰어올랐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사이트 컴퍼니즈 마켓 캡.com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총이 1조 5,60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고 2위는 구글을 소유한 알파벳, 3위는 애플,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아마존 순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해 8,800선에 안착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15% 오른 8,8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에 개장한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 2.29% 내린 1026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 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김택진 NC 대표를 만납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오는 7일 서울에서 김 대표와 만나기로 했고 게임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는 지난해 10월 젠슨 황 대표 방한 당시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아이온2와 신더시티를 출품하는 등 게임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재민 정신을 이번 선거에서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란을 청산해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고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이재명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으로 뽑아줘야 정부 예산도 더 많이 가져오고 지역 현안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충남을 찾아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한 뒤 충남으로 건너가 청양과 공주, 당진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청양에서 유세차 위에 오른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다는 분도 있다고 말하던 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 다 뺏어갈 수 있다며 밉더라도 한 번 더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하늘빛은 흐리겠고 오후에 호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올해 목요일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선거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 판세 한번 분석해보고요. 4부에서는 취재 편의점으로 유명하죠. 정치 전문기자 장윤선 기자와 함께 선거 판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네, 선거운동이 이제 6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조강한 공동선대위원장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3: 뭐 지금도 충청도권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신 거라고요?
4: 예, 네.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힘 기호 2번 네. 지지 호소 네. 하고 네. 그리고 바로 당진 장에 내려가서 요새하고 네. 그리고 공주 요새하고 당진으로 청양 먼저 갔다가 네. 공주 갔다가 네. 당진 갔다가 저는 당진에서 지금 급히 올라왔고요. 요 방송 마치면 다시 저는 천안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3: 아, 다시 천안으로요?
4: 네.
3: 그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4: 예.
3: 충청도의 유단이 좀 많이 보인다. 예.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 지역구도 충남이고
4: 네.
3: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충청이 확실히 좀 뭐 스윙보트 지역이다. 전략 예. 지역이다라고 보셔서 이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건가요?
4: 뭐 그런 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치 지형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3: 네.
4: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호남의 대립구도 속에서 충청이 좀 더 그 중심축 역할을 하잖아요.
3: 네.
4: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영남 쪽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충청에 대한 조금 저는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4: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충청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더 정성을 기울여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3: 네.
4: 그런데 마침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그 보령과 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3: 네.
4: 그 전형적인 충청인이시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 충청에서의 국민의힘의 저변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또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그다음에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김용환 지사님의 그 이 선전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더 점점 그 이제 그 몰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처음에 많이 이제 뒤처졌다가 상당 부분 지금 저기 그 따라붙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네.
4: 아, 충청을 좀 더 확실하게 그 다져보자라는 네. 의미가 있죠.
3: 근데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거는 대선이었으니까요.
4: 예.
3: 대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4: 예.
3: 이제 그 동쪽을 다 이재명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렇죠?
4: 예.
3: 강원도 그리고 영남 이렇게 되었고 예. 서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 1등을 했는데
4: 네.
3: 근데 이제 보면 충남, 충북, 대전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4: 예.
3: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4: 예.
3: 그러니까 스윙보트라고 하는 분석은 맞지만
4: 예.
3: 판세만 보면 일단은 동쪽을 먼저 굳히는 게
4: 예.
3: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밭이 충청보다는 더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부산, 경남, 강원 이런 데 좀 더 울산 이런 데도 공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면 별로 PK 쪽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 잘 안 보이고 서울에서도 잘 안 보이고 오직 충청에만 있으니까 지역 선대위에서 별로 안 요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4: 아니요,
3: 좀 하잖아요.
4: 그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 그 부분을 이제 작게 보고 이 부분을 크게 봐서 그렇지
3: 네.
4: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골고루 저는 5월부터
3: 네.
4: 이 대표님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선.
3: 네.
4: 그래서 저는 그 영남 지역을 살면서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3: 네.
4: 많이 갔어요.
3: 아.
4: 그러니까 대구도 많이 갔고.
3: 네.
4: 그 다음에 경북 지역도 갔고. 그 다음에 부산과 경남 지역도 다 그 다녀왔고 하는데 이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3: 네.
4: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있잖아요.
3: 네.
4: 그리고 지지 기반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 이제 좀 더 더 전략적 집중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충청 지역이 좀 더 더 많이 간 거고 많이 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3: 네.
4: 또 정성을 기울인다는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3: 실제 횟수를 예. 저희 PD님이 해보니까 예. 충청권 비율이 좀 확실히 많더라. 뭐 이런 이제
4: 그거는 이제 12일 기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전에 그 선거운동의 공직선거운동 시작은 5월 21일이었잖아요.
3: 네.
4: 5월 초부터로 따지면은 꽤 많아요.
3: 꽤 많다.
4: 영남도
3: 그렇군요.
4: 예. 예. 좀 많이 제가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야 영남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제가 또 영남 지역에 가면
3: 네.
4: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3: 네.
4: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인데
3: 네.
4: 의외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3: 아 그렇다.
4: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알아볼 때 이 건방 떨면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 저에 대한 그 기대가
3: 네.
4: 우리 장동혁 대표님 잘 보필하세요. 이런 당부였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그 가슴 속에 그게 새겨졌죠.
3: 지금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네. 재보궐이 14군데가 있잖아요.
4: 예.
3: 근데 이제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거는 이원택 의원, 이원택 후보 지역구인데 그건
4: 예.
3: 전북이 지금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다 치고
4: 예.
3: 두 번째가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더라고요.
4: 예.
3: 여기 선거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인데 아까 공주 그렇죠. 잠깐 들렀다고 하셔가지고
4: 그렇죠. 예.
3: 상대적으로 중앙 언론에서는 별로 이제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4: 예.
3: 민주당 김영빈 후보와 그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 간인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4: 예, 저는 뭐 이제 그 우리 야당 성향의 지금은 야당이잖아요.
3: 네.
4: 야당 성향의 유권자는 그 자기 의사 표시를 잘 안 하세요.
3: 네.
4: 좀 덜 하시죠.
3: 아.
4: 또 그 지금 민주당 성향의 네.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도 응하고 이제 하시는 편이고 그런데 저는 그 윤용근 후보가 그 꽤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3: 이게 약간 소지역주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뭐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4: 글쎄요. 근데 요번에
3: 예.
4: 그 부여 공주 청양이 다
3: 예.
4: 이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님들이 다 괜찮으신 분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이제 지형, 구도, 그다음에 인물
3: 네.
4: 이렇게 돼 있는데. 인물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엔 민주당 후보들이 꽤 괜찮으신 아니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꽤 괜찮으신 후보들이 많이 계세요.
3: 네.
4: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그 이 결격 사유랄까 그다음에 자질 부족 함량 미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그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3: 네.
4: 그런 관점에서 저희 그 후보님들이 꽤 인물적으로 괜찮으시기 때문에
3: 네.
4: 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4: 네.
3: 최고위원이시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4: 예.
3: 광역단체장
4: 예.
3: 16개 중에
4: 예.
3: 몇 대 몇 보십니까?
4: 저는 뭐 그 희망이 아무래도 또 작동을 하겠죠.
3: 네.
4: 뭐 저는 그
3: 8개
4: 이상은
3: 네.
4: 그 가능하지 않을까.
3: 또
4: 그리고 정말 그 보수의 위기를 걱정하시고 국가의 지금 그 엉망진창 기세 등등 그다음에 과도한 그 국가 공권력의 이 국민 생활에 대한 개입
3: 네.
4: 이런 부분들이 그 작동이 되면 좋은 결과가
3: 네.
4: 나올 것이라고 저는 뭐 기대도 하고 있고
3: 네.
4: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3: 8대 8.
4: 예.
3: 8대 8. 그러면 영남이 5개입니다.
4: 예.
3: 뭐 지난 대선 결과로까지 강원까지 치면 6개.
4: 예.
3: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4: 글쎄 그게 이제
3: 서울
4: 서울에서 이제
3: 예.
4: 기대를 해 보는 것이죠.
3: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
4: 예.
3: 하나 정도 2개 정도를
4: 예.
3: 기대를 하는 것이다.
4: 예. 예. 예.
3: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침에
4: 예.
3: YTN 나오셔서 11개라고 얘기해서
4: 예.
3: 조금 요거는 굉장히 극소수설이어서 아니, 최고위원님들끼리 인식이 얼마나 같은지
4: 아니 아니 근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기대치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네. 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유권자들의 이번에 그 투표 그 성향이 네. 이제 투표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권 여당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약간 공포와 두려움, 그 국가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마음대로 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권자들의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한 내부 정비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권자들의 흡족한 마음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이 네. 또 이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께 표를 좀 주십사 하는 지금 그 말하자면 간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그 조심스럽고 이 소심한 이런 저기 그 예측을
3: 아, 저보고 지금 까다로운 질문 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아니, 막 안광을 쏘아 붙이시는 아니, 거죠?
4: 아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유권자들께서 네.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정말 저 국민의힘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좀 그 힘을 몰아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3: 앞에서 예. 그 뭐 패널들이 쭉 나와서 예를 들면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예.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지선에서 많은 그 광역단체장을 이겨도 예. 전북 지면 네. 당대표 연임이 흔들린다. 약간 예. 아킬레스건처럼 전북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어디냐. 네. 이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많은

0: 분들은 북갑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1: 예.
0: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개, 5개, 6개 이겨도 북갑을 만약에 뭐 보수가 내줬다.
1: 네.
0: 말하자면
1: 예.
0: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치명적이지 되는 거 아니냐
1: 뭐
0: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1: 글쎄 저는 뭐
0: 있는데.
1: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0: 네.
1: 조금 아픔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북갑에 우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보수의 가치와 지금 보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염원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미 평가가 끝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분의 지금까지의 그 행보를 봤을 때
0: 네.
1: 민주당에서는 혹시 각광받을지 몰라도 이 보수 진영인 그 우리 당에서는 결코 뭐 이렇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 외면의 대상이라는 거를 제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에 저의 그뭐 원론적인
0: 네.
1: 그이 복당 문제
0: 복당
1: 뭐
0: 검토. 예.
1: 예 그건 뭐 전혀 불가능한 건데 예
0: 불가능하다. 예.
1: 제가 우리 그 이제 박사님에 대한
0: 네.
1: 예우상
0: 예.
1: 저 예의상 이렇게
0: 저는
1: 말씀드렸더니
0: 박사 실업입니다. 박사는
1: 네
0: 아니고요. 변호사인데
1: 아
0: 어쨌든
1: 예
0: 네.
1: 근데 저는 뭐 아무튼 그때 진짜 곤욕과 그이 홍역을 치렀어요. 그리고
0: 아, 실제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선돼서 제가 복당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이거는 아니될 말이다, 현재.
1: 예, 그건 뭐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0: 불가능한 일이다.
1: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0: 네.
1: 제가 놀랬습니다. 사실은.
0: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1: 네.
0: 예를 들면 그 영국의 축구 리그를 보면
1: 예.
0: 되게 명문팀은
1: 예.
0: 4위, 5위까지 가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못 따면 감독이 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예.
0: 물론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지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1: 예.
0: 그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물론 임기는 내년까지 있습니다만,
1: 예.
0: 꼭뭐 장동혁 대표가 아니더라도 조광한 최고께서도 최고니까
1: 네.
0: 지도부로서 약간 사퇴를 하고 말고의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 글쎄, 저는
0: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1: 아니,
0: 적이
1: 이제,
0: 없다.
1: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선 패배, 그리고 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패배, 그리고 당내 굉장한 내홍. 그 모든 과정의 원인은 우리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에 핵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수는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거든요. 그리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완전히 그이 바닥을 그 저희 쳤고
0: 네.
1: 그 과정에서 지금 보수가 조금씩 회생되고 있고 그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상당히 원만하게 그 끌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께서 책임질 일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어떤 경우에도 네.
1: 왜냐면은 지난 저기 그이어 2018년 지선 그러니까
0: 네.
1: 8년 전이죠.
0: 네.
1: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때 그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0: 네, 그렇죠.
1: 그리고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0: 네.
1: 굉장한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요즘은
0: 네.
1: 상당히 많은 그이 우리 그 회복
0: 네.
1: 그 생명력의 복원이 이루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하는 지킴이들, 우리 당에 애정을 쏟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난 한 1년의 과정 속에서 그 장동혁 대표님의 인내의 리더십이
0: 네.
1: 굉장한 인내의 리더십이에요.
0: 네.
1: 당신께서도 뭐 말씀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극도로 당신의 표현을 자제하면서 당내에 큰 평지 풍파 없이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그래도 경청하고 또그이 수렴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다면
1: 네.
0: 이제 평지풍파가 많았던 2018년 보수 역대
1: 예.
0: 최악의 선거 결과인데 지방선거 기준으로
1: 예.
0: 그때는 17개니까
1: 예.
0: 14대 2대 1이었습니다. 그죠?
1: 그랬죠.
0: 그러니까 그 성적이 나와도 퇴진할 일은
1: 아 이제
0: 없다는
1: 그 성적이 된다면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0: 고민을 해봐야
1: 고민은
0: 되지만
1: 해봐야죠.
0: 그거보단 나을 거라고
1: 예.
0: 낙관하고 계시니까
1: 아니 낙관은 아니고
0: 낙관은 아니지만
1: 낙관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그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요번 선거가 국가의 그

0: 경쟁력 또는 국가의 생명력을 높이는데 마지막 저기 그 이 관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삶만 삶 그리고 네.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 어느 저 정권보다도 야당의 존재에 대한 그 태도가 거의 뭐 저희 그 오만하고 그 거의 그 이 기세 등등 한 상태잖아요.
1: 네.
0: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그 우리의 약점을 안고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이었겠어요.
1: 네.
0: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1: 네.
0: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평택은요.
0: 예.
1: 제가 어제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 후보님 인터뷰를 25분을 했는데
0: 예.
1: 단일화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0: 예.
1: 부족한 탓인데.
0: 예.
1: 그런데 이제 오늘 밤까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0: 예.
1: 보수 후보가 평택에서 유희동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0: 예.
1: 현재까지 여론조사나 추이를 봤을 때 황교안 후보의 사퇴는 필수 조건 아니냐, 전제 조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럼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평택 지역에 맡겨져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0: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당의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정치라는 거는 또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있을런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그냥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 황교안 그 후보께서
1: 네.
0: 그래도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잖아요.
1: 네.
0: 당 대표도 지내셨고 지금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그 판단하고 있는데
1: 네.
0: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 이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 일당 독재 형태의 그 지금 정당 정치의 행태로 봤을 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이 국가 나름대로 지도자셨으니까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강론적인 문제니까 그다음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의 측면에서는 의석 한 석수 늘리는 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정치의 균형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께서 대승적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정치적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장기적으로 뭐 합당 이런 거는 좀 아직 이른 얘기고.
0: 아유 그거는 뭐 네. 저기 그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1: 네,
0: 거고
1: 알겠습니다.
0: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1: 근데 울산도요.
0: 예.
1: 김두겸 박맹우 후보가 처음에 단일화를 한다 했다가 엎어졌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그래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맨날 나와서 그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다. 왜 처음부터 그냥 경선에 붙여주지 컷오프를 해서 이 그림을 만드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여러 번 자주 하셨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 뭔가 당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세 번이나 한 분인데 뭔가 좀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포용력을 좀 보여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0: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1: 네.
0: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간접적인 노력을 했어요.
1: 네.
0: 간접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정치적 또 이 그 친소관계가 있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이제 대원칙이 있지만
1: 네.
0: 그게 이제 감정선이 이제 그 이 흐트러지면 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로 아쉽죠.
1: 네.
0: 절실하고
1: 네.
0: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는 뭐 우리 박맹우 후보님한테도 또 그 뭐 의원도 지내셨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시장도 몇 번 하셨잖아요.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박맹우 후보님께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그 이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이렇게 앞날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지금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절절함이
1: 근데
0: 있습니다.
1: 나중에 보면 아까 이제 뭐 통합의 리더십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0: 예.
1: 예를 들면 보수 분열로 합쳤으면 물론 1 더하기 1은 2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단일화에서
0: 예.
1: 그렇게 해서 뭐 평택이나 울산 두 개 뭐 이렇게 놓치면
0: 예.
1: 혹은 뭐 부산 북갑에서 혹시 민주당까지 되면
0: 예.
1: 그러면 굉장히 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0: 예.
1: 뭐 그러니까 도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0: 근데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그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원소가 있고
1: 네.
0: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원소가 있고 이제 잘만 노력하면 이것을 그 화학적 물리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몇 가지의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걸림돌로 작동하는 이 정치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거의 뭐 신공에 가까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하고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닌가.
1: 네.
0: 저는 이렇게 그냥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또 이제 선거운동 하러 가셔야 되니까
0: 예.
1: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 예. 유권자분들한테 호소의 말 하신다면.
0: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많은 판단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정치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대한민국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한 신뢰, 신인도도 지금 그 추락하고 있고 또 경제도 그 일부 대기업,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영세 중소기업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꼭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그 국가를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난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네, 선거 막판 종합적 판세 분석을 위해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출입하는 취재편의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2: 그러니까요,
1: 네.
12: YTN 제가 대파 875원 이후에 처음 와보는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2024년 한 봄 정도에 뵙고 한 만 2년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2: 그러니까요. 네. 네. 정의당 활동 열심히 하실 때 뵙고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뭐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전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감정을 정리했기
12: 네.
1: 때문에 또 큰일 납니다.
12: 네.
1: 선방심에 저희 PD님 작가님 끌려가기 때문에
12: 죄송합니다. 네.
1: 어떻습니까? 그 뭐 매일같이 유튜브도 하시지만 주말 이럴 땐 또 뭐 현장도 좀 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취재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12: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그 지난 대선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혁명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오셨다면 평상시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축제의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내란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판세도 우세했으나 이제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져 나오면서 그게 조금 흐려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이 후반에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 네거티브가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선거 전반에 저는 제일 걱정이 이제 이러다가 또 정치 혐오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뭐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되게 다양한 네거티브가 꼭 대표적으로 지금 평택이 꼽히지만
12: 네.
1: 평택이 아니더라도 뭐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저기 뭐 군산에도 있고 여러 가지 흑색 네거티브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12: 네네네.
1: 네거티브일지 검증일지는 이제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앞에서 저희가 다뤘는데 김부겸 후보가 어제 공소시효 특검은 내가 맡겠다라고 대구시장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 네.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남권에는 확실히 좀 민주당의 악재 아니었나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12: 네.
1: 보셨습니까?
12: 네, 사실은 뭐 저는 이를테면 조작 기소를 했으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프레임을 딱 짜서 마치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기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특검까지 하려고 해라는 프레임이 짜여지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보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파만파 퍼져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울경 지역에 있는 영남권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프레임이 먹히는 구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을 당에 먼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번에는 후보가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공소취소 특검은 내가 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른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의 관점에서 예산도 땡겨올 수 있고 필요한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힘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김부겸을 지지해달라라는 호소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사실 이게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게 선거판에 뭔가 불붙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회기가 끝난다거나 뭐 지금 뭐 임기 말이어서 지금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선거 직전에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이 긁어부스름을 할까라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뭔가 그때 오판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이제 살짝 복기를 해보면 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 있죠.
0: 공취모라는
1: 네,
0: 거를
1: 있었죠.
0: 만들었고 당시 이제 검사 출신이 이건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당내에서는 아니 공소취소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그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공판정에 들어가는 그 공판 검사가 하는 일이어서 이거는 당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 근데 다만 실제로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그 있었던 수많은 조작 기소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모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이를테면 뭐 대장동 그분 이것은 오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재창 의원과 관련된 것도 검사들이 줄줄이 서서 아 지금 들어보니까 재창 의원이네요라든가 뭐 오히려 또 적반하장격으로 이제 서영교 그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향해서 뭐 고함을 치는 검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그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서 저런 정도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맞다. 이제 이런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 또 대통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보고 뭐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여론들이 보수적인 이제 보수 텃밭에서는 먹히니까 이게 뭐 쟁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1: 알겠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게 뭐 크게 쟁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김부겸만 쟁점이었다.
0: 네, 선거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민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조승래 그 삼총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6개가 접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자 몸조심인지 아니면 실제로 6개를 다 경합이라고 보는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개, 4개만 경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오만해 보이니까 조금 레인지를 넓게 잡아서 약간 앓는 소리를 하고 지지자들을 결합하려고 하는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실제 그런 것
1: 장 기자님
0: 같지는
1: 보시기에는 판세가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0: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15대 1로 출발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뭐 13대 2대 1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레인지를 작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그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니까 초반에 이제 내란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이 워낙 분열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이번 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뒤를 가면서 이제 첫 번째 스타벅스 스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김용남 이 두 가지를 꼽게 되는데요. 스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아뭐 대통령이 왜 무슨 커피를 이 커피 먹어라 저 커피 먹어라 커피 먹는 것까지 개입을 하고 그래 왜 간섭이야? 이제 이런 이제 그 국민의힘에 했던 캠페인이 다소

0: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수미일관하게 제대로 잘 관철됐던 것이냐, 뭐 공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포인트가 없지는 않다라는 비판이 사실 민주당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판을 짰냐. 이게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쾌히 한표 던지고 국민의 축제로 즐겁게 선거를 보낼 수 있었는데, 유권자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갈등하게 만드는 양상을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 누굽니까? 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왜 거기를 왔냐? 거기 초반에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있었고 뭐 거기 간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럼 뭐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국 후보 앞에 뭐 6개의 산과 뭐 1개의 뭐 평이 있다. 그래서 육산일평 뭐 이런
1: 육산일평이요?
0: 그런 얘기들이
1: 군산, 아산, 부산, 뭐 안산 4개까지는 알겠는데 다음 모르겠네요.
0: 뭐 안산도 있고 아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저기
1: 아, 군산이 2개라서?
0: 아니요. 군산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6개 육산일평 뭐 이런,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디로 가라고 당신들이 좀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차제에 그러니까 모두의 승리,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을 겪은 전 국민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거판을 만들려고 했다면 차제에 뭐 군소정당들까지 싹다 모여서 이를테면 선거연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적 방향과 노선은 뭔지, 그리고 어떤 의제로 할지, 그리고 과제는 뭐로 둘지,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큰 틀에서 판정리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더라면 지금처럼 동네마다 곳곳에 분란이 생기지는 않았겠다.
1: 대선은
0: 다만
1: 같이 했는데 지방선거는 왜 따로 하냐?
0: 그렇죠.
1: 당 지도부에서 뭔가 연대연합에 대해서 너무 다 먹으려고 했다. 예를 들면.
0: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1: 라고 들리네요. 제 귀에는. 아, 소탐대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전북입니다. 사전투표율도 가장 높고요. 냉정하게.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 송영길 대표까지. 그뭐 김관영 찍으면 큰일 나냐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1: 유튜브에서.
0: 민주당은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평택과 전북을 둘러싸고 당을 초월하는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꽤 많아요.
1: 초월적
0: 그러니까
1: 존재들이군요.
0: 이를테면은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 저희 뭐 취재 편의점 오늘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김관영 찍으면 그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론과 그 경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지? 아마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은 유권자분들께서는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 지난 일요일에 인천공항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시민들께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그 의견을 쭉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주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힘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북의 시민들은 이 정도는 다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워낙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텃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소속 김관영을 선택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전북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경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김관영 지사가 땡겨온 게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도전장을 낸 분인데, 이제 그 생각보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지도, 그리고 이제 두 번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김관영 지사가 보여줬던 이런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가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불법 행위가 딱 떨어지는 CCTV 화면이 나왔는데 아니 돈봉투를 꺼내서 다 나눠주고 그게 뭐 대립이고 어쩌고 뭐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아유 뭐 그거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선관위하고 공당하고 딱 걸리면 이건 불법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0: 정리하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민주당이 그걸 정리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 내내 하루 종일 그것만 틀었을
1: 그랬겠죠.
0: 거다. 네. 민주당 이렇게 불법 선거하는 네. 그런 이런 당에 뭐 네. 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조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근데 다만 결과는 뚜껑은 뭐 좀 열어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착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북의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이 패널분들을 나와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이겨도 전북 지면 연임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0: 네, 이제 민주당 사람들 그래요. 그 정청래 대표가 언제 연임한다고 했냐. 그것은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미리 함부로 예단해서 그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뭐 주변에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 캠페인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것은 당대표를 염두에 둔 일종의 자기 정치 행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 지방선거 이제 내일이면 끝날 텐데요. 이제 6월 선거 이후에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이에 더 큰 쟁투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 쟁투의 쟁점이 뭐 보안 수사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나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그 김민석 총리는 나가는 겁니까? 확실히 청와대 출입이시니까.
0: 뭐 아니 저는 총리실 출입이 아니에요.
1: 아니 대통령실 출입이신데.
0: 네, 청와대 출입 기자이긴 한데 제가 총리실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100% 사의 표명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에서 그 뭐 하여튼 기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날짜는 있지만 네. 하여튼
1: 빠르게 정리될 거고.
0: 네,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아마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리는 이제 내각을 총괄하기 때문에 네. 저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늘 사표 내고 내일부터 그렇지, 출근 안 하고 그렇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후임 총리가 인선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께 사의 표명은 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누구를 픽할 거냐? 1주년 청와대가 이제 취임 1주년이 곧 되니까 거기서 그러면 누가 있을까? 강훈식? 우원식? 누굴까요?
0: 아, 총리요?
1: 네, 다음 총리는.
0: 아, 뭐 언론에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사권은 대통령만 알기
1: 아니,
0: 때문에
1: 장윤선의 픽.
0: 아니, 제가 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청와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주년 또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는데
0: 네, 8일입니다.
1: 그 메시지도 결국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0: 뭐
1: 아닌가요? 그냥 뭐
0: 맞지 제가 보기에는
1: 선거는 선거고 국정운영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갈 가능성이
0: 예.
1: 더 크다.
0: 아니,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제가 그 지난 100일 동안 선거 보도를 하면서 끝났군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기에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네, 6월 2일 김준하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후보들과 선보는 등 오늘 밤 자정까지 열심히 달리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 더 나은 지방자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은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고항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투표하러 가신다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남부 내륙에 또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의정부 쪽으로 성남요금소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강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차량이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반포나들목을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재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반포대 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서강대교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Su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3: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서 세척 공실로 보내고 있고요.
0: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4: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

0: 과 특별 안전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시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노동자단체가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네, 비슷한 사고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3: 서울중구 하나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금속노조는 먼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하고 있지만
5: 정상만 금속노조
4: 고위원장입니다.
3: 지난 2018년 이후 벌써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6: 어제도 사측은 고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5: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 창원 지회장입니다.
6: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이 안전한 작업장이 아니면은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응 참사의 원인입니다.
3: 또 올해 하나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공식 기준으로만 10명에 이른다며 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방산과 반도체 등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하나그룹이 일터의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네, 이번 사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생산이 일부 중단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이 생산되는 방산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와 5천억 원, 올해 2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언제까지 작업 중지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성과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으로부터 각종 가격 담합 행위, 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 등을 보고받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8: 요새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7: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8: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9: 예.
8: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7: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의 조작기소특검법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특정 방송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느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져 물었습니다.
8: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적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의 왜곡 조작에다가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7: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채무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일가족 사례를 거론하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코스피가 하락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에 8,800선에 안착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15% 오른 8,8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0: 합니다. 앞서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에 개장한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2.1원 오른 1,516.4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급성장 중인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 86%나 급등하며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7,550조 원을 기록해 인도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며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제친 데 이어 인도까지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1: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2: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한국은행과 현대를 비롯해 엄청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1: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 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조기 타결론과 전면 중단을 각각 발표하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와 시장 안정이 급한 미국과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몸값을 올리려는 이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는 일주일 내 협상 타결이란 낙관론이었습니다.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자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공표해 판을 흔들려는 이란을 향해 빨리 대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5: 이번 고비가 지나면 석유 시장 공급은 매우 안정될 것이며 유가도 빠르게 하락할 걸로
4: 반면
5: 봅니다.
4: 이란이 내놓은 대미 협상 중단 카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반출과 제거는 이란으로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를 포기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미국의 제동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를 자극해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속내입니다.
5: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당장 전면전이 터지거나 일주일 만에

0: 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모두 낮습니다. 미국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이 두렵습니다. 이란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이란 체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극단적인 타결과 전쟁 사이에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간헐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인 뒤 물밑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벽한 종전 대신 60일간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임시 개방 같은 제한적인 임시 합의로 서로의 체면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레바논 확전을 두고 경로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일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미친 것 아니냐는 등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자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장용희가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3살 장용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용희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편 A씨를 엄벌해달라는 이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올해 초 피해자가 입국한 뒤 8일 만에 A씨가 집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을 막으려다가 손가락뼈가 부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A씨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했고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 한 척에 불이 나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양경찰은 보트와 주변 해역을 수색했지만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재 진압 후에 고속보트가 침몰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동시에 중국 당국을 통해 고속보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여야 모두 격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2: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내일 선거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제 보면은 대여섯 곳 정도를 접전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느 지역에서?
3: 일단 저희는 서울을 탈환하는 게 가장 영순위 목표가 될 것 같고요.
2: 네.
3: 그리고 접전지로 뽑고 있는 이 부울경 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다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 총선 때 저희가 압승을 거뒀는데 부산 영남 부울경 지역에서 사실 전재수원 딱 한 명만 살아남고 다 낙선을 했었거든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세 곳을 모두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대구까지 포함된다면 좋겠죠.
2: 네.
3: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전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도 우리가 지금 격전지로 뽑고 있는 것이 사실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이 격전지로 뽑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에서 다 승리했 쓸 경우에도 뭔가 전북을 패배하게 되면 좀 이상한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여섯 곳을 모두 승리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4: 일단 저희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2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5: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입니다.
4: 지금 11명이 현역인데 적어도 한 다섯 곳 정도는 이겨야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4: 우선 경북은 물론이고 대구도 안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쓴 서울 무조건

0: 사수해야 한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한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서울이나 부산 모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보수세가 그래도 좀 강하다고 볼수 있는 충남이라든지 강원, 경남 이세 지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승리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예, 뭐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이 이제 사실 충청지역일 텐데,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이 지역의 민심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야 모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우위, 국민의힘에서는 격전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어떻게 분류를 좀 해야 될까요?
2: 저희는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나왔던 격차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충남, 충북, 대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선거가 있을 때는 충청도에서 이기는 쪽이 전국선거를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에서도 충청도에서 승기를 잡은 사람이 결국 승리를 했고, 전국선거에서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방금 말씀드린 충청 세 곳을 모두 가져갔던 국민의힘이 전체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세곳 모두 단체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그만큼 충청권이 이제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충청을 가장 많이 방문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도 충청권을 또 찾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핵심이기 때문에 많이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두 대표의 출신지가 또 공교롭게도 충남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어떤 판세를 갖고 있냐의 결과치가 결국 충청에서의 승리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충청만 승리하고 다른 지역을 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충청 지역이 모든 지역의 여론을 합친 어떤 평균치에 가까운 민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죠. 충청 네 지역구 네 개의 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충남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이나 충북에서도 굉장히 저희 후보들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고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내일 본투표에서 또 승부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마음입니다.
1: 예. 막판 그 표심 모으기 총력에 나섰는데 양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마지막 유세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천안에서 이 선거운동을 마무리를 한 건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아니었겠습니까? 지도부의 유세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좀더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뒤에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도 잡을 수 있는 양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보고,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선거를 시작할 때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을 겪었고,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 절윤 요거를 갖고 사실 그 당이 좀 갈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결집되지 못해서 장동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래도 산토끼를 잡기보다는 집토끼 단속하는 데 많은 전략을,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3일 동안 좀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우리 당의 지도부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고지를 점하고 선거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원호 후보와 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후보와 이제 만나지 않은 것도 좀 대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0: 예,
3: 보셨습니까?
0: 저희 당 사정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선거 초반부터 적어도 오세훈 후보는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쭉 선거 과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같이 뭐 유세를 한다든지 어떤 일정을 같이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겠죠.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로 지금까지 과정을 겪어왔고, 그 결과 마지막이 되니까 지지율에 많은 그런 반등이 있었고, 좋은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독자 선대를 구성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과, 또 당대표가 또 따로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3: 네.
1: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한번 전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마지막 날까지 전북에 올인을

0: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종일 그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동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유세전에 참여를 한 건데,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1: 아무래도 저희 당은 그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공천 과정에 내용이 있었다면 이 전북 지역에서 우리 당은 좀 내용이 있었죠. 뭔가 김관영 후보가 제명되는 과정 속에서는 뭐 그렇게 뭐그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원택 후보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중잣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까지 당에 남아서 경선을 치렀던 안호영 후보. 안호영 후보가 경선 결과와 관련돼서 그 단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북 민심이 좀 이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호영 후보가 단식하는 과정 속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찾아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중잣대와 관련돼서 당에서는 괜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식당의 주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에게는 감찰단이 오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기자회견. 그두 가지 결정적 장면 때문에 지금 전북 선거가 우리 당에게는 이례적으로 참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북 국회의원이고 전북에서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지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민주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에 뭐 막판 좀 역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북이 좀 이례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김관영 후보는 이제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만약에 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정청래 지도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3: 예, 상대 당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대표가 김관영 현 지사를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안을 두고서는 좀 기준을 달리했다. 이 부분이 전북에 계신 분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전북지사 선거만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공천 관련한 잡음이 많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아서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무소속 후보들이 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가능할까? 이 정도까지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정청래 대표가 전북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정책 상식과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2: 네.
3: 그 어떤 본인의 판단에 대한 어떤 대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임설 그리고 당대표 출마설이 지금 이제 술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에서 친청과 친명의 극렬한 싸움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는 그런 것보단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고 실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는 장면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정말 하마평에 나오는 것처럼 8월 전당대회 총리직을 내려놓고 나온다, 아주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그 좋아요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좀 국무총리의 위치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당내 갈등과 관련된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확산시킬 수 있는 행동 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아마 정말 당대표를 나오기를 원하신다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총리직을 내려놨을 때 그때 본인의 장점과 그리고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은 조금 자중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앞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도 좀 없을 순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보면 뭐 대구시장이나 부산 국가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뭐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 그렇죠. 대구를 만약에 잃는다.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장 대표의 거취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경북은 뭐 당연히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대구도 어려웠지만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상징적인 지역인 대구를 잃는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2: 네.
3: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대표 진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부산 국감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때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마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국감 유권자들에 의해서 한동훈의 노선과 장동혁의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내

0: 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후속 작업 뭐 지금 제명된 상태이긴 한데 당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여부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우리 뭐 대변인님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이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보수 진영 리더십에도 좀 뭔가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시장 선거나 뭐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의 생명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상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대구시장이나 혹시나 그 부산시장 둘다 뭔가 그 저희 당이 우리 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뭔가 많은 핑계를 댈 겁니다. 뭐 한동훈 후보가 뭔가 이른바 뭐 분탕질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직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근데 만약에 두 선거를 이기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만약 북구갑 선거에서 이겨서 그 원내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연임이나 앞으로 그 정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북구갑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어떻게 좀 대변인께서는 좀 부산 북구갑 많이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0: 네, 저는 6주 연속 주말에 가봤습니다.
3: 현장 분위기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0: 일단 분위기라는 것을 잠깐 가서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6주 동안 가면서 느낀 것은 그곳에 계신 분들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거, 뭐그 전주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런 정도는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3: 네.
0: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현지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유권자들의 어떤 육성 이런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약진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한동훈 후보 지지자의 이 위장전의 의혹이 좀 제기되기도 했는데, 뭐한 후보 측에서는 마타도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뭐 해당 의혹이 이쪽 지역 어떤 투표 결과에 민심에 영향을 좀줄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뭐 사실 선거 내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가 사실 밝혀지기는 어렵잖아요. 의혹 제기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왜냐면 그뭐 SNS 이런 카톡 같은 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캠프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캠프랑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아직 그런 관계 근거 자료는 없기 때문에
1: 네.
2: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양 진영 어디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과한 행동, 헌법을 유린하는 선거법을 유린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구갑 표시면은 글쎄요. 지금 워낙 북구갑에 뭔가 그 한동훈 후보가 전국적인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선거운동도 하셨고 이런 분위기에 좀 과열된 양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3: 네.
2: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북구갑 주민들이 느낄 때는 와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거를 한다고라는 걸로 좀 과잉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조금 그래도 미미하게나 반영이 좀 되겠죠.
3: 미미한 반응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표심에 좀 이런 의혹이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우리나라 이제 선거 풍토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너무 이 뭐라고 할까요?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를 이렇게 선거 전날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정부 통계를 인용해 가면서까지 해명을 했어요. 북갑에 5월까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원래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들이 정말로 뭐천 단위로 전입을 했다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 사람을 동원해서 전입을 시켰다. 그럴 만한 무소속 후보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후보를 크게 평가하는 듯한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국면을 막 혼탁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표심을 좀 흔들어서 뭔가 앞서가고 있는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단호히 거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평택 을 지역도 한번 보면 지금 사실 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어떤 이런 과열 양상이 지금 굉장한 어떤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0: 동물이라는 거친 설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 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오물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정당과 왜 합당을 하겠다, 아,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죠.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아무래도 같은 진보 진영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보 진영 단일화가 굳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승기를 누군가는 잡을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지양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께서 가장 뭐 진보 진영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좀 선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여론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영남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네거티브, 뭐 선거 과정에 네거티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같은 진보 진영 안에 있는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양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진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결과 저희는 김영남 후보가 승기를 잡고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과연 그럼 진보 진영 안에서의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 있었던 서로의 지지자들의 상처를 주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잠재워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제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막판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제 황 후보가 정치쇼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3: 지금으로 보면 좀 무망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또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 상당히 논리적인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 사전투표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분위기가 황교안 후보가 과연 중간에 유희동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감이 좀 잡히지가 않아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다음으로 이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대구시장 선거 판세에 대한 시선도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뭔가 이제 인물론 자체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1: 말씀하신 그 전략을 통해 저희는 막판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대구 유권자들 중에 이 샤이 김부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찍을 생각이 없는 유권자분들 중에서 딱 한 번만 대구 발전을 위해서 김부겸을 한번 찍어보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뭔가 내가 너무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뭔가 그 표심을 겉으로 드러내기 좀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샤이 김부겸들이 유권자의 그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사실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표를 고심하는 분들에게 김부겸 후보의 이런 진정성 어린 진정성 있는 이런 유세 그리고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해 딱 4년만 저를 써봐라 라는 이런 호소가 저는 아마 그 유권자들을 좀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막판 역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 네, 뭐 민주당에서는 대구에서 막판 역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구를 계속 찾았었잖아요. 근데 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이제 단종에 빗댔습니다. 뭐 제자리로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3: 박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헌법 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이 얘기는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씻어야 한다. 그런 명예회복 차원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네. 추경호 후보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소위 진박이라고 판명이 돼서 그때 초선 의원으로 국회 등원을 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또 대구시장을 당선을 시킨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곧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개인적인 열망도 있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을 두고 뭐 후보들마다 입장차가 좀.
4: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대표도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 힘싣기를 강조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여당 심판론을 내세웠는데요. 6.3 지방선거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0: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9: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0: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9: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8: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9: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1: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남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3: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셔츠룸?
14: 어머, 너 그런 단어 어디서 들었어?
13: 학교 앞에 전단지가 떨어져

0: 받는다지만 만들어준 사람도 처벌받나?
1: 그럼 전단지 뿌리는 아르바이트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렸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0: 전단지 보고 업소 간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1: 그러게.
2: 불법 전단지를 만든 제작자, 의뢰를 받은 인쇄업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뿌린 사람, 또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관여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광고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변호사란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말이야.
1: 그게 무슨 말이야?
3: 아니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이라면서 변호사 홍보하는 광고가 나왔대. 심지어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그랬대.
1: 클럽? 유흥업소? 아니 그런데 그 자기 PR 시대에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라 불리며 한동안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나온 자신의 광고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가 있었는데 대한변담 징계위원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죠. 이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2: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단순히 전단지 몇 장 뿌린 정도의 사건 같지가 않던데요.
4: 네, 맞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같은 선정적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대량 반복적으로 살포됐고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 제작 라인이나 업소 쪽까지 수사가 넓어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 뿌린 종이 한 장이라도 법적으로는 5개 광고물 중 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뭐 특히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 설치, 배포하면 5개 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 제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음란한 내용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고 5개 광고물 형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나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저 길거리에 종이를 뿌려서 미간을 해쳤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건데 또 궁금한 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 이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님이 맡긴 거를 인쇄해줬을 뿐이다. 내용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4: 네, 인쇄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쇄소가 단순 출력만 했더라도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 공급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 내용이 음란, 퇴폐 등으로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걸 제작, 표시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인쇄소가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빠져나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또 반복적이고 대량인지 같은 정황 등이 수사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 전단지를 뿌린 알바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4: 네, 아르바이트였다고 할지라도 직접 배포한 사람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배포한 행위를 5개 광고물 관련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 목적으로 광고물이 실린 것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따로

0: 존재합니다.
1: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떨어져 있는 광고를 주워 보고 거기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를 하길래 합법인 줄 알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0: 네, 여기에서 핵심은 업소에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은 성매매를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이 있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한때 문제가 됐던 게요.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가 우후죽순 뿌려졌다는 점인데 전단지를 어디에 뿌렸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근처에서 이런 거를 주워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0: 네,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청소년 통행이 많은 곳은 단속도 강해지고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평가되면 형사 문제로 연결될 여지도 큽니다. 실제로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성격의 옥외 광고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전단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의 요청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불법 전단지 문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호를 막으면 다른 번호를 또 쓰고 한 지역에서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른바 폭탄 전화 를 활용할 수 있게 법까지 바꿨다고 하던데 폭탄 전화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렇게 불법 전단지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0: 네, 법에서 말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번호의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옥외 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통신사 쪽에 이용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특히 금지 광고물이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까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불법 전단지 광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좀 결이 다릅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문제가 된 케이스거든요. 한때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죠. 일명 클럽 댄스 변호사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해당 사안은 유흥업소 전광판 등에 변호사 광고가 노출된 상황에서 해당 변호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즐기거나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는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광고 내용뿐 아니라 방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1: 그렇죠. 이 광고 방식 관련해서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의뢰한 광고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광고의 직접 의뢰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직접 의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고 평가되면 품위 손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 외의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만약에 이 변호사가 전광판 앞에서 뭐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지가 달라지면 품위훼손 우려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춤 같은 행동은 나 이 광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어서 징계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1: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어느 정도 무게로 보면 될까요? 추후에 이 이력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정직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는 징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리고 확정된 징계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정직의 경우 공개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 정보는 의뢰인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구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력 관리 측면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품위 손상 같은 평가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 결정의 주된 근거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징계 사유 규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온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좀 추상적이긴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정직까지 갈 일인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생활, 뭐 업무 외 활동까지도 조심을 해야 하는 건지.
0: 네, 법에는 아주 단문으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 사유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중 행위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이라도 변호사의 공공성,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의 SNS 막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저속, 경멸적이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라면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예로 포털 댓글에서 동료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조롱, 비하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유지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비치의 Wake Me Up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햇볕 아래에서는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이 선거일인 내일도 한여름 무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 광주 18도, 대구도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도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가장 길게 밀립니다.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모두 앞에 20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판교부터 청계터널, 안현에서 송내 사이로 12km 구간 정체 남았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는 정체가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4: 내란 잔부를 청산하고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6: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 22분에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8: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5: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고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9: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7: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9: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이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5: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 논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4: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의 지방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0: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11: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0: 실상을.
1: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 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 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2: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3: 싸움하고 화난다고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판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1: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5: 6월 3일이 지나면
4: 장동혁 국민의힘
5: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1: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까지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승패가 대부분 결정될 텐데요.
7: 양당은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서 대여섯 곳을 접전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은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9: 무슨 대통령이랑
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9: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10: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10: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8: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11: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4: 김부겸
11: 이 대구를
4: 더불어민주당
11: 살려야 되겠다
4: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1: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8: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2: 횡령권을 장악하고
4: 추경호
12: 난 뒤에
4: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2: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지층 표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민주당 싸움에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등 5파전 다자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 연대의 다리가 생긴다는 조국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대의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며 쏘아붙이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 12곳 이상의 승리를 내심 바라는 민주당과 막판 접전 양상에 기대를 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양당의 당권 향배도 접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3: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2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0: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1: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수사계장입니다.
0: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 체결류들은 일부
2: 가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3: 담아가지고선 세척 공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0: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비정규직 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입사 3개월여 만에 참변을 당한 건데요.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5: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 그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입사한 비정규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3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폭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장에 투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정말 안타까운 청년 두 분은 지난 2월 20일 날 입사를
2: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3: 직원입니다. 충분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5: 대전경찰청은 폭발 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부검을 진행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모두 요구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면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유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에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 문용 대전 유성구청장 권한 대행입니다.
6: 의뢰하였으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7: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8: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이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민중기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에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과도 접촉했다고 특검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증거기록에 없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항의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남겨놨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 그간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한 민특검을 조만간 소환해 편파 수사 의혹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까지 이제 10시간도 채안 남았습니다.
1: 네, 공식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도 이제 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네, 시도지사 선거 성적표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1: 여야는 지금 몇 점씩 예상하고 있을까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이렇게
3: 조진의 더불어민주당
2: 6곳이
3: 사무총장입니다.
2: 접전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4: 13대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4: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처음 분위기는 좋았고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개망측한 행동 때문에
6: 11곳의 광역단체장을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지금 예. 재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5곳 정도는 저희가 앞섰다고 이렇게 일부들 곳은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탄핵을 당했었던 미안함 또 애틋한 연민 같은 것들이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좀 있으시기 때문에
0: 지금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3대 3이나 12대 4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15대 1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된 걸까요? 그러니까
7: 보통이야 선거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기세를 조금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 투표장이 나와야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8: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7: 뭐 그러한 말씀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12대 4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6곳이 초접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울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경북, 울산, 전북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 이 접전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승부가 정말로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아직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내일이 딱 1년인데 임기 초반에 대통령과 함께 하는 이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광역단체장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들한테 더 눈길이 가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1: 예, 국민의힘 송일종 의원은 5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했고 7~8곳은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9: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을 구도 이슈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구도와 이슈 면에서 사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격상 힘 있는 여권 후보라는 그 선거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일정 부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상당수를 국민의힘 후보가 하고 있었으니 이 도정의 연속선상을 고려한다면 임무를 보고 국민의힘을 뽑아달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대 1로 민주당이 크게 앞서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인물론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축 지역이 많아졌는데 부지런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따라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됐느냐는 또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8: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모두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전망에 대해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듀엣토의 더 클래식.
18: 6월 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9: 왈싱 마틸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6월 1일 화요일 듀에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왈싱 마틸다, 춤추는 마틸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내일 모레 오는 6월 4일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레이첸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1: 대만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라난 레이첸은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특히 그는 다른 연주자와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는 스타라고 합니다.
0: 아, 이 아티스트가 200만 명. 엄청난데요. 클래식 연주자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1: 10만 명만 줘라!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주회장에 오지 못하니 내가 동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0: 야, 그럼 연주하는 작품을 올리는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긴 동영상을 다 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짧은 영상 위주로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클래식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연주하면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K-POP 노래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영상을 보고 연주회장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0: 음반도 비슷한 게 있네요. 협주곡이나 소나타가 있는 음반도 있지만 영화음악 수록한 음반도 있네요.
1: 네, 이 음반이 재밌는 것이 다른 연주자처럼 유명한 영화음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게임 OST나

0: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1: 야, 매니아층들이 정말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젤다의 전설, 나루토, 여기에 오징어 게임까지 클래식 음악가가 이런 곡을 연주한 건 레이첸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0: 네, 바로 이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바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 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레이 첸은 이번 목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갔는데요.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0: 레이 첸은 이번 내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닌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여러 표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코스 요리를 선보일 겁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 스스로 더 찾아듣고 다음 공연에도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1: 클래식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정말 진심이네요.
0: 그러면서도 정통 클래식 작품 연주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레이첸의 실력을 보여주는 연주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1악장,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내일은 지방선거 휴일입니다. 저희는 모레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소갈이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 저는 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 아내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각자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리 연구가인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저희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데다가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또다시 살림을 합쳤고 가족 여행도 다니면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화가 나면 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저는 112에 신고했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속아 5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가 몰래 한 거다라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식들한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서 참고 용서하면서 버틴 세월이 무려 15년이 넘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그 어렵게 다시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또 아내가 혼인이 무효라고 뭐 우기시고 네. 뭐 재산까지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싶습니다.
0: 네, 아내가 지금 두 번째 혼인 신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무효 쉽지 않을 텐데 될 수 있을까요?
1: 그 이제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했다, 뭐 혼인 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했다, 뭐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0: 네.
1: 혼인 무효는 실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 그렇죠. 네.
1: 그 판례에 의하면 이제 만약에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다 하더라도
0: 네.
1: 그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혼인 의사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혼인을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본 사안을 보면 이제 그 협의 이혼을 하셨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동거를 하시고
0: 네.
1: 또 대외적으로 또 부부로서 또 가족 여행도 다녔고 다시 혼인 신고한 이후에도 5년 넘게 또 동거하시고
0: 네.
1: 임시 조치로 집에서

0: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사정을 보았을 때는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 그 본사안에서 이제 협의위원 당시에 어떤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이 사건과 같이 혼인했다가 이혼했다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가 다시 혼인했다가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혼 관계 기간까지 포함해서 아마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쌍방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적극 재산, 뭐 이런 소극 재산 전부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범위에 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래서 상대방이 뭐두 번째 혼인 신고한 이후에만 뭐 재산만 포함된다라는 주장을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0: 네네.
1: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혼인 이후에 이혼할 때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다시 혼인 신고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다전 기간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 될수 있다라는 거네요.
0: 네네.
1: 근데 지금 아내는 그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혼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넘겼어요.
0: 네.
1: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그 사연자분의 그 상대방이 이제 이혼소송 직전에 이제 전원 자녀들한테 부동산 일부를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게 뭐 오래 전에 뭐 자녀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파탄 직전에 소송 직전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은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너무 상당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를 이제 보유 추정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 자녀들에게 이제 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가 이를 지배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신탁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1: 네.
0: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재산 분할 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의 특유 재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내한테 특유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저희 법원은 이제 뭐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또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뭐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사연자분과 같이 뭐 15년 이상 이제 혼인 생활을 해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아내분 특유 재산에 대해서 뭐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1: 네.
0: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 네.
0: 다만 이제 그 가치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아내의 기여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아내가 이제 반복된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 나와요. 그
0: 네.
1: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형사 아니면 민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0: 그 이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폭행죄는 이제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이제 7년인데
1: 네.
0: 5년 전에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보여지지만
1: 네.
0: 상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상해죄로는 이제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0: 네네네네.
1: 거죠.
0: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형사 절차 아니라 이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보호처분 같은 것을 할수 있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1: 네,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거 하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를 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오랜 동거와 부부 생활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의사 인정되고요. 혼인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혼 이후에 사실관계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 신고한 경우인데요.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있고요. 이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 이전한 경우에 재산 은닉으로 보여지고 전체가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선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길가 테이블에서 즐기는 술 한 잔, 바야흐로 야장의 계절이죠. 종로나 을지로 골목은 이른바 노포 감성 명소로 떠오르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낭만의 밤이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에겐 고통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주말 밤 종로 골목을 가보면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과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성 방가와 담배 연기, 쓰레기 문제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펴고 장사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최근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건물 앞 테라스 영업 등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지자체 신고와 위생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야장 문화의 낭만도 좋지만 누군가의 통행과 잠을 방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낭만이 아니겠죠. 즐거운 밤 문화를 위해선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이젠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이 더위는 선거일인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0도, 광주는 18도로 예년보다는 2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대구는 32도, 광주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호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더위가 차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 밤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반대편 강서쪽으로만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여의교까지,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일 뿐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는 매송유계수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표의 막판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유세 현장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 지금 있는 곳 어딥니까?
3: 네,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2: 네, 박희재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저는 지금 충남 천안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임성재 기자, 민주당 선거 마지막 유세지로 서울 청계광장을 택했는데요.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5: 대전 호텔 좀 빠졌죠.
3: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부터 이곳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를 외치면서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딱 하루 앞두고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 현장 유세지로 강원과 서울을 택했습니다. 이 수도권 중에도 특히 서울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건데요. 실제 정 대표는 청계광장 유세 전 경기 용인에서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급거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예정에 없던 도보 유세를 벌인 겁니다. 이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 최대 격전지 서울을 이번엔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유세 내내 정 대표는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내란의 큰 불은 잡았지만 내란의 잔불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투표로 이들을 몰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마포 유세에서 나온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명 박근혜를 좋아하십니까? 내란의 큰 불은 잡혀가고 있지만 내란의 잔불까지 제거해 주십시오.
3: 현실적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절대다수당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갔습니다. 유세 전 도중엔 대국민 기자회견도 자처해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이곳 청계광장 유세를 끝으로 정 대표의 13일간의 선거 유세 대장 정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충청권과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고요. 강세 지역에서 접전지가 된 전북은 한 번 방문했습니다. 대신 마크맨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도 전북으로 향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아닌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투표 당일인 내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상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 네,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죠. 박희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한창 마지막 유세를 진행

0: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경기 화성에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지막 유세장으로 선택한 이곳은 바로 충청입니다. 선거법상 밤 9시까지만 확성장치를 쓸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유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빨간색 응원봉부터 풍선과 또 후보 이름이 인쇄된 머리띠를 한 유세원들까지 그야말로 13일에 걸친 유세 대장정의 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장에서까지 국민의힘이 주력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입니다. 투표로 민주당을 막지 못하면 6월 4일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가 될 거라며 정부 견제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경기 화성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무오류의 함정 발언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투표를 하루 앞둔 날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자체가 대한민국의 오류입니다.
0: 또 방산 외교 실책 그리고 언론관과 민주당 후보별로 제기된 의혹까지 막판 총력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충청에 공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이번 공식 선거운동 13일 기간 동안 움직임을 보면 충청권이 전체 유세의 40%에 이를 정도입니다. 선거 초반에 비교적 열세인 판세를 중원, 충청을 중심으로 뒤집어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2030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곳 천안 유세를 마치면 서울 종로와 홍대로 이동해 자정까지 확성기 없이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선을 이원화한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와 부산 그리고 경남 등 영남권에서 막판 보수 결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장 대표는 이른 아침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투표한 뒤 상경해 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3: 네, 여야 지도부의 막판 총력전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임성재, 박희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격전지별로 분위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격전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수도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4: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서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부르짖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6: 서울시민 여러분,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7: 서울의
2: 후보입니다.
7: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5: 간절한 호소에 이어 두 후보는 경쟁자의 약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는데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무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8: 10년
2: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5: 오세훈 후보도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비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선 대통령 후광에 기댄 인물 대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7: 수도 서울을
2: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정원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5: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서울 판세를 초박빙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의의 사고로 선거운동도 거듭 멈춰서면서 후보별 장단점을 판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 불꽃 튀는 격전지 대구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악전고투가

0: 이어졌습니다.
1: 전북에서도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려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세차를 오르내리며 시민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과 총리를 지낸 거물 후보 등장에 여당도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는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3: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분들의 인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저 김부겸을 선택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2: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갈등으로 선거 초반 열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며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4: 대구시장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5: 대구시장
4: 제가
5: 후보입니다.
4: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에선 여당 소속이던 현직 지사가 제명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판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두 달 안에 복당해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국정을 안정화시키면서
5: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6: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7: 제가 승리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거나
5: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7: 오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 지난 2주 대구와 전북은 그야말로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8: 대구시장과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네, 또 다른 격전지죠.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1: 시장 선거와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주호 기자입니다.
9: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10: 우리 부산의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부산시장 후보.
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1: 투표를 하면
5: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1: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9: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12: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5: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12: 정부 전부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13: 보수를 갈라 북구를
5: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13: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서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9: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14: 우리 북구에
5: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14: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9: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하고 누구나 잘

0: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거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검찰을 향해서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미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투표로 막지 못하면 선거 이튿날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거냐면서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제기된 사법적 단죄와 기소를 강제 무력화하겠다는 사전 빌드업이자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0: 9,000피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 개장 직후 8,900대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000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9,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주 등에 여전히 상승세가 집중돼 있는 만큼 원활한 9,000대 진입을 위해서는 상승 하락 종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젠슨황 효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LG전자는 5% 넘게 급락했다가 막판 상승세로 3% 이상 오른 39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2.29% 내린 1,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8: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9: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8: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9: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8: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7: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8: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0: 굿모닝 굿라이트.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결국 우리의 한 표에서 시작이 됩니다. 투표소까지 가는 사소하지만 성실한 그 발걸음이 우리의 지역을 바꿀 텐데요. 가계부도 똑같습니다. 매달 내 지출, 자산에 관심을 두고 든든한 보험과 연금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소하지만 아주 성실한 이 습관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줍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듯이 우리 집의 경제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가계부의 미래를 바꿀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공약 제안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실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2: 맞아요.
0: 역대 지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사전 투표 하셨나요?
2: 저희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역대 최고로 나왔네요.
0: 아, 두 분은 본 투표를 하실 예정이군요.
3: 저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위해서 이 강력한 힘 한 표를 하고 왔습니다.
2: 아, 사전 투표 하셨어요.
0: 사전 투표하셨어요.
2: 저도 당연히 아, 놀러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0: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2: 맞네요. 왜 놀러 가지 않으세요 그때?
3: 강력한 힘을 냈으니 원기 충족하라고.
0: 그렇죠.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조금 휴일처럼 여유로우실 거고, 사전 투표 못 하신 분들은 내일 꼭 일찍 투표소 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또 내 삶을 위한 문자 한 통도 행사하시면 좋겠죠.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무료로 맞춤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발음이 이런가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전문가의 디테일한 맞춤 재무 상담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6230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청취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개인연금에 30만 원씩 납입하며 유지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5%를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었고 현재 약 110%의 환급률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서 현재 해지환급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주변에서 주식을 많이

0: 이야기도 하고 또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본 지인도 있다 보니까 저도 연금 해지해서 그냥 환급금으로 주식할까라는 유혹이 듭니다. 노후 준비도 딱히 된 건 없지만 고수익을 위해 이제라도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뭐 뉴스도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다 다루고 있고
1: 맞아요.
0: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2: 뭐 연일 이 얘기죠.
0: 맞아요. 너도나도 관심이 생기다 보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보험 요거 해지 환급금 들고 머니 무브를 해볼까 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저는 좀 안전 추구형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라도 발을 담궈야 되나 살짝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재무설계 전문가에게도 포모가 오는군요.
1: 아, 그럼요. 그럼 이제 매일 뉴스를 접하시고 주변의 얘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시겠죠. 사실 최근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SNS에서도 어떤 종목을 언제 전까지 사야 된다.
2: 아, 진짜 엄청
1: 이런
2: 많이 나오죠.
1: 피드를 저도 네. 많이 보곤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주식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왠지 나에게 주어진 대박의 행운이
1: 마지막
0: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타이밍이라고 자꾸 느껴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뭐 주변에서 다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못 벌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이 아주 많으신 것들 같은데 일단 뭐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지금 10개 중에 8가지는 이미 뭐 하락을 심하게 지금 맞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주식만 반도체 주도주들만 지금 지수를 따라가고 있고 이제 굉장히 시장을 가치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오르는 종목들 때문에 뭐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주식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희한테. 그렇죠? 예, 모든 종목이 마치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시기를 잘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요즘 주식을 해야 뭐 목돈을 불릴 수 있다 이런 막연함과 사회적 현상 또 혹은 화려함으로 시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0: 청취자님이 이제 50대시래요.
2: 그것도 중요하죠.
1: 그쵸.
2: 나이.
0: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개인 변액연금으로 3년을 납입하셨는데 해지 환급금이 110%다. 그러니까 원금을 넘어선 거죠. 요거 해지하고 목돈으로 주식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일부 권유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 청취자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저축상품을 해지하고 주식에 투자해보면 어때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반대를 먼저 해드렸어요.
0: 반대.
1: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가입을 하신 상품은 단순하게 적금처럼 단기 자금의 목적이 아니라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기본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2: 그렇죠.
1: 이 돈마저 투자를 하시다가 손해를 보신다면 미래가 더 불안해지지 않으실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장이 뜨겁고 또 모든 이 돈의 가치라는 게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야 되고 또 이제 뭔가 시간의 그 마법을 또 타야 되니까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하실 텐데 어쨌든 노후 자금만큼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게 바라봐야 된다. 투자라는 건 항상 뭐 벌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거니까요.
2: 맞아요. 당연합니다.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는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그때 가서 그렇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 40대셨다면 앞으로 뭐 경제활동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비과세 연금을 깨지 마시고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뭐 차곡차곡 우리가 예, 뭐 적립식으로 해 나가는 거는 뭐 앞으로 수익률이 뭐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처럼 이제 소득이 줄어가는 시기에 또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지 않은 50대시라면 이 투자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손해나는 것 같다. 후회할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전하고 싶으세요?
1: 우선 목돈이 있으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으로 조금씩 시작을 해보는 게 낫겠죠.
0: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1: 그렇죠.
0: 분할 매수를 추천하시군요.
1: 방송 전에 양모 씨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70%다. 이게 10년 후에 10배가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없죠.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1: 우리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셔야 되고.

0: 수익을 본다는 건100% 장담을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탐내는 그 주식 한 주에 지금 200만 원이 넘
1: 맞아요.
0: 이런 건 사실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몇주 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혹은 주식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럴 땐 ETF 펀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1: 맞아요. 뭐 지난해 이맘때 또는 뭐한 6개월 전만 해도 뭐만 원, 그러니까 몇만 원대, 몇십만 원대 수준이었던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지금 100만 원,
0: 맞아요.
1: 200만 원에서 덩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대신해서 ETF 펀드로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더 안전할까요?
2: 당연하죠. 예, 저희가 뭐 항상 저희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ETF. 뭐 만약에 진짜 작년, 재작년부터 똑같이 삼성전자의 단일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을 우리가 따로 사지 않았다면 관련 지수만 추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포모 현상에 따라가려고 이제 뭔가 주식을 새롭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안전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보증이 된다는 상품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간접 투자 상품, 이제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게 바로 ETF거든요. 선택하신다고 하면 뭐한 4, 5년 정도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하니까요. 오히려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코스피에 상장된 상위 100개, 2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 펀드.
2: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도 특화돼서
1: 그렇죠.
2: 관련이 있고요.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우주 방산 뭐 이런 것들도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구미에 맞는 거를 조금씩 쓸어 담으시면
1: 그렇죠.
2: 됩니다.
1: 맞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시기가 많이 남아있거나 여유 자금이 넉넉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50대, 60대 은퇴 임박기에 있는 청취자분들은 원금 손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ETF 펀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전문가 조언해 주셨고요. 이렇게 노후도 지키고 목돈도 만들고 싶은데 뭐가 나한테도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다. 노후 재무 플랜, 목돈 마련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권지은 팀장님이 써주셨어요.
1: 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청취자분이신데요. 최근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고지혈 약을 처방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전체적인 보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고요.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까지 같이 좀 준비를 원하셨어요.
0: 언제나 뭐 항상 건강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지만 진짜 자부할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때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고지혈증 약은 처방을 받으셨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셨나 봐요.
2: 네, 뭐 다행히 그 정상 수치에서 약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약 복용을 시작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현재 한 6개월 정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0: 과거에는 약물 복용을 하시거나 치료력이 있으면 보장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2: 네.
0: 지금은 사실 뭐 이게 유병력자라고 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진 않잖아요.
1: 그럼요. 과거에는 이제 치료력, 어떤 병력으로 약물을 복용하셨는지 이런 고지만 잘 하신다면 우리가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 상품이 총 3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약 9년 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7만 원, 암보험 3만 원, 운전자 보험 만 원으로 총 11만 원의 보험료는 납부 중이셨어요.
0: 그래도 뭐 이거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험료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프고 도움 받아야 될 때 얼마를 보장받아 이게
2: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0: 그렇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2: 네,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9년 전 가입하신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신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 종합보험 안에는 실손의료비가 이제 가입되어 있었고 진단비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만기가 짧긴 하지만 90세 만기도 짧긴 하지만 암진단비 3천만 원하고 또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씩 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들으시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손의료비하고 이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지만 혈관질환은 뭐 어떤 것 같나요?
0: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 맞아요,
0: 또는
2: 맞아요.
0: 뭐 뇌출혈 이런
2: 그 보장의 범위가
0: 매우 좁다.
2: 그죠. 좁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상대적인 거라 암 진단비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적다고 느낄 수도
1: 그쵸.
0: 있고 또 누군가는 아, 그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본은 정확하게 해두신 것 같아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잘 가입이 돼 있었는데 뇌, 심장 관련한 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어서 범위가 좁았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 건강보험에 이 뇌나 심장 관련한 그 보장들이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다면 급하게 문자를 보내보시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장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고요. 전문가 얘기해 주신 대로 보장 범위를 좀 넓힐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1: 우선 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의 증권을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2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앞으로 11년을 더 납입할 필요가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진단비는 부분특약 삭제로 이 보험료를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낮춰서 5만 원을 조정해드렸어요.
0: 아, 그렇군요. 특약 삭제. 기능을 이제 활용하신 거예요. 보험을 아예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특약만 삭제해서 제거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험 상품에서 보험료 줄였으니까 두 번째 암보험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갱신형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맞을까요?
1: 다행히 갱신형 상품은 아니셨어요.
0: 아, 실로폰이 없네요. 땡을 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1: 이 상품도 이제 청취자분께서 20대이실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신 암보험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때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암진단비가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던 거죠.
0: 그러네요.
1: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기가 80세이라는 점. 그렇지만 앞으로 3년만 납입을 하면 이 납입은 끝나고 보장은 80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무조건 유지하시기로 하셨어요.
2: 그렇죠. 무조건 유지해야죠.
0: 그러면은 합쳐보면 이분은요. 암 진단비로 총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 기념이 된 거예요. 아까 3천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의 암 진단비는 80세 만기, 90세 만기까지는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됐다 싶은데 사실 100세 시대인데 90세까지만 만기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일단 뭐 진단비가 8천만 원 정도라면은 뭐 아주 적지 않은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만기가 좀 짧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0세 이후에는 사실상 이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 어렵다 보니 의료비가 거의 예전보다는 좀 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또한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나눠서 계단식으로 보장을 좀 받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최근 비용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암 관련 비급여 치료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중입자방사선 치료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보장들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미 진단비가 8천만 원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도와드려서 보험료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가지고 계신 진단비는 그냥 다 두고 아까 뇌심장만 삭제를 한 거고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 관련 특약을 2만 5천 원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분이 점검을 하면서 특약 삭제를 통해 2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결과적으로는 5천 원만 더 내면서 그렇죠. 많은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그런데 이 기존 보장을 점검하지 않은 채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2만 5천 원이 보험료가 늘어난 셈이 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보장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혈관질환 진단비를 보강을 해드렸잖아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수술비까지 또 채워드렸고요.
2: 충분하죠.
0: 진짜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잘 준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사연을 통해서도 또 확실히 느낍니다. 40대 청취자분이십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에 이어서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까지 준비하셨는데도 15만 원의 보험료로 다 넣었네요.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 점검 후 가입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청취자분께서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도 준비를 원하셨어요.
0: 사실 이 연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2: 그렇죠. 하더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제일 좋죠.
0: 그렇죠.
2: 일단은 이제 그 이유는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금으로만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목적에 맞게 좀 나누어 저축하고 싶으셔서 매월 50만 원씩 일단 연금 준비를 권해드렸습니다.
0: 그러면은 40대이신 청취자분이 매월 50만 원씩 개인연금 준비를 시작한다. 그럼 이분이 은퇴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1: 네,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시면 납입한 원금은 6천만 원이 되고요.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매년 700만 원씩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매달 60만 원씩 연금을 또 수령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0: 그러면은 이분이 매달 50만 원씩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65세 시점부터 60만 원씩 수령하신다면 그냥 납입한 금액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아니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매달 6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뭐 7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년만 받아도 7,200만 원이에요. 내가 낸 원금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금액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아나운서님 논리대로 난 넣은 게 얼마 안 돼서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아, 전혀 계산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6천만 원에 뭐 이자 조금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말 그대로 600만 원씩 받으면 10년 받고 예, 모든 게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 비과세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공적연금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이게 모자라서 우리가 민영연금을 준비를 하실 땐 필히 비과세연금을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 나중에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금융소득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이 비과세연금으로 먼저 보완을 하신 후에 뭐 소득공제 상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문화발로 넓혀가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또 세금 많이 토해내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비과세연금을 꼭 들고 있어야 그쵸. 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돼요. 제가 바구니에 연금이라는 자산의 공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공을 하나씩 뺐을 거냐 아니면 무한히 나오는 그 공 바구니를 들고 그쵸, 있을 거냐라고 그쵸. 봤을 때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 상담 통해서 미래 설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준비, 노후 대비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받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은 김정수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 청취자님이신데요. 이제 내년에 두 자녀가 출가가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전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제일 잘 가입을 해놨던 것인지 예, 좀 확인을 해보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0: 그렇죠. 막 사회생활 시작한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주거나 이제 가정을 꾸려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보험을 넘겨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보험 점검입니다. 실제 좀 찝찝한 거 넘겨서 불화가 된 가정들도 있잖아요.
2: 뭐 갱신형 상품이라든지.
1: 실제로 이제 증권을 살펴보니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30년 납 80세 만기. 재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예전에. 해주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제가 납입하다가 이제 저도 재무설계를 하다 보니 잘못된 점은 느꼈죠. 하지만

0: 10만 원에 권지훈 팀장님처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뭐 상해 수술비하고 질병 수술비 이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떤 게좀 최선의 방법이 될것 같나요?
1: 이게 이제 앞에 사연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2: 그쵸.
1: 암 진단비 3천만 원은 그냥 두고 불필요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진단비 요거 특약 삭제하고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 맞아요. 현재 20년 납입 중에 12년을 납입하셔서 앞으로 8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담보들은 삭제를 하고요. 이 7만 원의 보험료를 4만 원으로 줄이고 암 진단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이 청취자분은 이전에 종합보험처럼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또 하나의 상품은 갱신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0: 4만 원짜리요?
2: 이 상품은 해지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 그렇군요. 납입 기간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만기도 또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만 원의 갱신형 암보험 정리하면서 자, 지금까지 총 7만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삭제할 거 삭제했으니까 구멍이 많이 났어요. 보장을
0: 채워야죠.
1: 채워야겠죠.
0: 예, 이번 상담은 일단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째 자녀분께 이제 원하시는 보장 금액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 이번에 준비할 때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총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소득이 그만큼 따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뭐 부족했던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씩 또그 관련 수술비도 2천만 원씩 준비를 원하셔서 요거는 아마 가족력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3천만 원 이외에 암, 뇌심을 동일하게 2천만 원씩 더 보강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요즘에 산전특례 혜택 얼마나 잘돼 있는데
2: 그쵸.
1: 진단비를 2천만 원씩 뭘또 굳이 가입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일단 이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각 이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적정 수준의 보험료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100세 시대인 만큼 이 보장 금액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앞으로는 보험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납입 능력 그리고 원하시는 기준을 고려해서 해서 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 준비하신다면 또 좋은 방법이 되겠죠.
0: 그렇죠. 뭐
1: 그렇죠.
0: 누구나 5천만 원을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2: 그럼요.
1: 근데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해도 저는 너무 비싸면 그거 살 엄두가 안날것
0: 아,
1: 같아요.
0: 당연이죠.
1: 보험료는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셨을까요?
0: 네, 일단은 기존의 보장을 우리가 뭐 특약 삭제할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해서 7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잖아요. 새롭게 보장을 보강하는 데에는 총 9만 원의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새롭게 되셨지만 총 금액으로 보면 이제 2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셈이죠.
1: 아, 보장이 되게 많아져서 저는
2: 그렇죠.
1: 보험료 수준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2만 원만 늘었습니다. 이 또한 선 점검 후 보강이었기 때문에
2: 그렇죠.
1: 가능한 일이었죠. 정리해보면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혈관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씩 준비하셨는데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료 수준보다 2만 원만 추가가 됐다. 자, 그럼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 종합보험 추가 보장을 준비했으니까 다 하면 한 15만 원 정도의 이분도
2: 맞아요.
1: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2: 네, 이 소득 대비 부담되지 않는 기준에서 자녀분처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둘째 자녀분도 현재 9만 원의 보험료로 실손 의료비 2만 원, 종합보험 4만 원, 갱신형 암보험 3만 원 이렇게 총 3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우선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하셨고 첫째 분처럼 갱신형으로 가입된 암보험 3만 원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1: 그러면은 종합보험 4만 원짜리 하나가 남습니다. 요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니보다 보험료가 적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언니에게 다 쏠렸던 걸까요? 왜 이렇게 보장 차이가
0: 네, 보장도
1: 있었을까요?
0: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었고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마찬가지로 이암 진단비를 제외한 그 범위가 작은 좁은 특약들은 정리를 해서 2만 원대로 일단 보험료를 낮췄고요. 그리고 새롭게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그 범위가 좁았던 혈관 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관련 수술비들을 언니와 이제 첫째 분과 똑같이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9만 원 내던 보험료 중에 2만 원짜리 실손보험은 유지, 그리고 이렇게 삭제할 거 삭제한 수정한 종합보험은 2만 원대가 됐고요. 5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게 된 건데 보강한 종합보험에서는 그럼 총보험

0: 출산료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1: 네, 우선 첫째 분보다 암진단비를 1,000만 원 더 추가 준비를 하셨지만 나이가 조금 더 어리시다 보니까 보험료는 6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총 기존에 유지하는 종합보험과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모든 보장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2: 10만 원이면 언니보다 훨씬 더 부담 없게.
1: 그렇죠.
2: 오히려 부모님 사랑은 조금 약했지만 전문가의 사랑을 더 듬뿍 받아서 적은 돈 내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3: 맞아요.
2: 이제 이 보험 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당당하게 나 엄마한테 좋은 보험 물려받고 왔어라고 그쵸.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1: 맞아요.
3: 이게 사실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입해주신 자녀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물려주시는 시점에 이 갱신형 보험이 섞여있다면 그것도 갱신 주기가 5년, 10년으로 짧다면요. 이거는 핵폭탄을 물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30대 초반에 뭐 독립할 뭐 남자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이전을 해주시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30대 초반이에요. 5년 갱신 뭐 3대 진단비 특약이 매 5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여명을 85세까지만 잡더라도 앞으로 55년 총 11번을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 그때마다 보험료가
3: 그렇죠. 그때마다 보험료에 예, 오르시 생각하고 또 전체 보험료 납입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험료로 낭비될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갱신형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대한테는 뭐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 평생 내야 하는 할부 좋아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3: 그런데다 올라.
2: 그렇죠. 할부금이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아. 전문가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보험은 지금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만기 때까지 내야 할 총 납입보험료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필요할 때 막 올라버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해지하면은 그땐 정작 보장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둘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한 보험 점검 재무상담 받아보고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FM.
7: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 볕이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0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도 32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남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한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이후로는 30도를 넘는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소통 원활했던 올림픽대로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짧은 구간이지만 이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못 간 지점에서 조금 전부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1, 2차로 2개 차로를 맞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가양대교 이전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9: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0: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9: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마지막 유세에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13: 내란 잔부를 청산하고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5: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5: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 22분에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7: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14: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3: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16: 채우는 것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입니다.
3: 감옥을 다녀온 이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14: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2: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13: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에 지방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18: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8: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4: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19: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4: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20: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16: 차버리면
20: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4: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18: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16: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8: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4: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스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 최대 격전지 수도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13: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부르짖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1: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22: 서울시민 여러분,
1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2: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2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3: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1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3: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21: 간절한 호소에 이어 두 후보는 경쟁자의 약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는데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23: 10년 무능
16: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3: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21: 오세훈 후보도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비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선 대통령 후광에 기댄 인물 대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23: 수도 서울을 책임지기에는
16: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3: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21: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서울 판세를 초박빙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의의 사고로 선거운동도 거듭 멈춰서면서 후보별 장단점을 판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13: 시장선거와 북구 갑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1: 우리 부산의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전재수 되겠습니다.
16: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여당의 힘있는 부산시장 후보.
0: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 투표를 하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16: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2: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0: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5: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함께
16: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5: 정부당보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24: 보수를 갈라 북구를
16: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4: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서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0: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25: 우리 북구에
16: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5: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0: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2: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까지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이곳들의 승패가 대부분 결정될 예정입니다.
13: 양당은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 대여섯 곳을 접전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26: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은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27: 무슨 대통령이랑
16: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7: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28: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선되면
16: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26: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29: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16: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29: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26: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30: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16: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30: 지방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지층 표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민주당 싸움에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등 5파전 다자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 연대의 다리가 생긴다는 조국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대의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며 쏘아붙이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 12곳 이상의 승리를 내심 바라는 민주당과 막판 접전 양상에 기대를 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양당의 당권 향배도 접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3: YTN 권남기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공소 취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성과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으로부터 각종 가격 담합 행위, 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 등을 보고받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7: 요새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6: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7: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8: 예.
7: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6: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특정 방송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느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져 물었습니다.
7: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저기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의 왜곡 조작에다가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6: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채무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일가족 사례를 거론하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미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투표로 막지 못하면 선거 이튿날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

0: 필요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2: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3: 이남은 유무 여부 등과 함께
2: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1: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 체결류들은 일부
3: 가재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입니다.
4: 세척 공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비정규직 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석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5: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 그 가운데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입사한 비정규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사한 지 세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폭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장에 투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 정말 안타까운 청년
3: 두 가재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지난
3: 대전 사업장입니다.
4: 2월 26일 날 입사를 했었던 직원입니다. 충분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5: 대전경찰청은 폭발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치된 희생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부검을 진행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모두 요구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면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유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에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3: 대전 유산부총장 권한대행입니다.
6: 긴급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7: 9000피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8: 개장 직후 8900대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천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9: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10: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9: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9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주 등에 여전히 상승세가 집중돼 있는 만큼 원활한 9000대 진입을 위해서는 상승 하락 종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젠승황 효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LG전자는 5% 넘게 급락했다가 막판 상승세로 3% 이상 오른 39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2.29% 내린 1,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7: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이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십니까.
0: 자, 6.3 지방선거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도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5: 내란의 네, 잔불들이 곳곳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16: 간혹 3인방이 선거판에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선거입니다.
17: 이번 6월 3일이 지나면
18: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7: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19: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자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투표장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0: 네, 여야 지도부가 각각 내란 청산 선거다, 또 정권 심판이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네. 예, 선거 전날입니다. 현재까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3: 맨 처음에는 15대 1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어요. 지배적이었죠.
18: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3: 경북만 빼고 다 이긴다. 민주당 이런 거였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선거 공학이라는 게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국면에 들어간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새로 생산되고 생성되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소멸되고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야의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안전에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양측에 무슨 뭐 오빠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또 뭐 이제 여학생한테도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교차하면서 선거가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은 내란 프레임,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출발해서 15대 1로 갔던 거였고
0: 예.
13: 또 지난 3월 9일 날 국민의힘이 절윤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절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인적쇄신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 진입하면서 15대 1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건데 여러 가지 선거가 진행되면서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접전 지역을 꽤 많이 꼽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도 지금 민주당이 접전 지역을 꼽고 있고
0: 네.
1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으로 접전 지역 경합적으로 꼽는 게 꽤 많아요. 꼽는 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은 해볼 만한 선거가 된 거예요. 15대 1에 비하면 뭐 이건 격세지감이죠. 그야말로 며칠 한 20일 사이에.
0: 예.
13: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일 이제 개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뭐 선거 때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큰 선거일수록
0: 예.
13: 저는 그 선거를 관통한 뭔가 그 규정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거창히 말하면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또 선거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 어떻게 봐도 말이죠. 이번 선거는 지금 그런 내란 프레임, 내란 정산이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공학적으로 다른 이슈가 덧붙 있습니다만 그런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러한 그 시대 정신이 있다. 아, 그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를 정의 내리는 집단 지성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차하고 이슈가 서로 악재 호재를 서로 이제 교환하고 이러는 가운데 공방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도 그 선거를 규정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0: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지배적인.
13: 그러나 단지 그게 드러나지 발현되지는 않지만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
0: 예.
13: 아, 그래서 이거 누가 들으면 뭐 이거 완전 민주당은 편드는가 그게 아니고 느낌이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래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다.
0: 예.
13: 아, 민주당도 물론 접전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전 바로 다른 논거는 아니고 그런 논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크게 이기지 않을까. 예. 물론 각 지역에서 표차 엄청 줄어들 수 있어요.
0: 어쨌든 그 네. 전체 이제 지방선거 16곳 가운데 민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공통적으로 이제 서울하고 부울경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은 6곳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 8곳을 지금 경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4: 그렇습니다. 뭐 이미 선거 출발 당시에
18: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입니다.
14: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이번 선거의 특징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구분해서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방선거는 서울 선거가 전체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선거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중심이 돼서 결국 당 지도부와 분리가 돼서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짰단 말이죠.
0: 예.
14: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남도 처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이 따라붙었고
0: 예.
14: 그리고 그 이면에 보수 결집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영남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전체는 정말 결집된 보수가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서울도 결국 마지막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붙었다, 대등하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접전은 아마 최대 8곳이지만 무엇보다도 초미의 관심은 서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선거가 만약에 승리로 간다면 거기에 연쇄해서 영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서울과 영남 지역을 지금 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강원 수도권 그리고 전북을 각각 나눠가지고 민심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이제 충남에서 이제 주로 있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주로 이제 대구하고 PK죠. 그게 이제 머물렀는데 이런 마지막 날 유세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13: 되게 여야가 그 선거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죠. 오늘 이제 자정이면 선거 운동이 끝나는데
0: 네.
13: 되게 서울에서 유세를 많이 하죠. 서울이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대단히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주 특기할 만한 게 장동혁 대표는 마지막 유세를 충남 천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0: 예.
13: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이례적이에요. 일단 뭐 여야 할 거 없이 어떤 서울 청계천 광장이 됐건 광화문 광장이 됐건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역시 이게 장동혁 대표와 그 이 오세훈 후보, 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같이 합동 유세를 하지 않았어요.
0: 네.
13: 이제 서울의 유세도 지원 유세도 오긴 왔어요. 장동혁 대표 오긴 왔습니다만 합동 유세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도 만약에 그 둘이 같이 하지 않는다.
0: 네.
13: 그럼 되게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날인데.
0: 어쨌든 오늘까지 안 했으니까.
13: 안 했어요.
0: 마지막 날까지.
13: 오세훈 후보는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원치 않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얘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윤 어게인이란 그런 것들이 잔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걸 계속 경계했던 거였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충남이 해볼만하다. 국민의힘에서 충남은 해볼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0: 경합제로
13: 네, 충남 이제 김태흠 후보와 이제 박수현 후보 민주당에 네. 경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박선 후보의 우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이제 다지자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장동 대표는. 그때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는 경남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부울경도 접전적이기 때문에 경남에 가서 어쨌든 마지막 보수를 결집하자
0: 예.
13: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보통의 선거처럼 서울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유세를 하는 이제 그런 일정을 짜는 것이고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전북에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무소속의 네.
0: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을 이번에 많이 갔어요.
13: 전북이 또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0: 네.
13: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당히 그러니까 저에게는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현재 당권파로서는 선거 이후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야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당권의 향배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3: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북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김관영 후보는 완전히 정청래 후보를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청래 대표를.
0: 예.
13: 정청래에 의한 정청래를 위한 공천이 민주당 이원태 후보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자신이 당선되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청래 대 김관영의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관영 후보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원내 대표가 안 갈 수가 없죠. 지도부가.
0: 예.
13: 그래서 전북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0: 위원장님.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제 오세훈 후보랑 이제 접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14: 그거는 애초에 뭐 모양이 이상할 것도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은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처음 시작 때부터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하자. 그리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선대위도 그간의 정치공학적인,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에 국한된 그러한 선대위가 아니라 시민 선대위를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략하에 끝까지 간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 역할 분담에 맞게 뭐 정치적 투쟁이라 그럴까? 대표적인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된 그러한 공격을 공중전을 한 거죠.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 되면은 원내대표와 당대표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장동혁 대표는 충청에 소구할 수 있는 충청 출신의 의원이니까 그래서 충청을 간 것이고
0: 예.
14: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의 격전지에 간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야말로 전북이나 대구나 부산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안 갔죠.
14: 왜냐하면 전북에 예. 가서는 유세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0: 전북에 딱 한 차례 갔었죠.
14: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한 차례 갔는 날 오히려 유세를 못하고 봉변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오빠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북과 대구, 경북과 같은 영남에서는 리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병도 대표가 전북에 투입이 돼서 전북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그러한 선거 때 터져나온 그러한 악재들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일으킨 그런 악재로 보는 거고 그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기간 내내 굉장히 고노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양당 지도부가 어디를 많이 갔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었지만 어디를 안 갔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관심거리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대구하고 부산을 거의 안 갔었고요. 경남에 이제 한 차례 갔었고 정청래 그 대표 같은 경우 장동현 대표는 경남에 아예 안 갔, PK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13: 보세요? 경남이라는데 경남 지역이 이제 보수의 텃밭인데 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부울경도 처음에 아주 민주당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장동욱 대표가 가면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보수라 하더라도 장동욱 대표는 강성 보수라고 할까요? 예. 강성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권파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남이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이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가 볼 때 장동욱 대표는 대단히 비호감인 거죠. 네. 섣불이 갔다가 오히려 그 선거를 그 기본적으로 기본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이 밀릴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가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간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뭡니까 서울 같은 것도 많이 안 갔다고요. 네. 서울이 중도 표심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이란 지역이 워낙 크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 그런 지역에서 이게 이 표본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가 많잖아요. 예.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는 표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집단 지성이 발현되기가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서울 같은 데입니다. 거기 자꾸 나타나서 이게 윤호갱이라든지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프레임을 상기시키거나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곳에 안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충청적인 예. 공을 들였던 거는 또 충청적이라는 데 워낙 전국의 표심을 가늠한 그런 바로미터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에 계속 공을 들였던 게 아닌가 양당 대표가 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예. 예. 자 이번 지방선거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단순한 이제 그런 선거를 뛰어넘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상당히 이제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양당 지도부의 입지가 좀 달라지거나 엇갈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 그렇습니다. 전체 뭐 몇 석을 가져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전북 선거를 이겼나 졌나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출 거예요.
0: 민주당은 전북이 중요하다.
14: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북이 결국은 당내에 깊이 뿌리 박힌 어떤 예. 모성 갈등, 차기 당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당내 갈등 예. 이게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공천 갈등에 있어서도 전북의 당원들이나 전북 도민들도 수긍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금권 선거를 했다고 해서 공천을 안 줬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도 역시 금권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다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선거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밀은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마 차기 당권에도 먹구름이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예. 이번 공천이 정말 잘못됐다 할 거고 그 만약에 무소속이 파도가 넘친다면 사실 호남 지역에 전북을 빼더라도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27군데예요. 그 27군데 가운데 사실 전북발 공천 갈등이 퍼져가지고 11군데가 사실 접점이라 그래요. 예. 그렇다 보면은 호남이 사실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리스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전북 선거에 아마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물론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처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지만 그 승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8곳 경합 지역 이걸 최대한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가 과연 장동혁 대표의 혼자만의 승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는 보수 결집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전 대통령의 보수 규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이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전략이 사실 전국으로 퍼졌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몇 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전체 단독인 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아마 양당이 다 차기 당권 구도뿐만 아니라 당내에 어떤 노선 투쟁 이런 게 더 한층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0: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제 전북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몇 석을 얻느냐가 곧 장동혁의 평가랑 곧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3: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당히 입장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왜냐면 원래 원래 출발이 15대 1이었잖아요.
0: 예.
13: 그러니까 원래 축구 경기할 때 3대 0으로 지다가 3대 3으로 비기면 원래 이기던 팀은 진 거로 느껴져요. 근데 3대 0으로 진 팀은 완전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심리예요. 예. 15대 1로 다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0: 전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죠. 아주 그 극성 강성 그룹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권 자체가 아주 억지 추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접전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에서 이기거나 국민의힘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이기더라도 완전 오세훈 후보의 전략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정말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원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긴 봅니다만, 여러분 알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 대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선거는 결국 결과가 중요해요.
1: 내가 안 가서 이겼다, 그건가요?
0: 아니 뭐 어쨌든 안 간도 전략이 되니까.
1: 예.
0: 그렇게 되면은 게다가 만약에 대구 추경호도 이긴다. 처음엔 추경호 진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겨. 그리고 완전히 14대 2가 되더라도 딴데 다지더라도 장 대표는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견강부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의 도학제예요. 게다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 장동 대표는 아마 진짜 날개를 달 겁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결과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지금 그 경우의 수 너무나 많은 거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질 경우와 이길 경우, 평택을 해서 조국 후보가 이길 경우, 질 경우, 이게 워낙 많아서 지금 그 얘기를 다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장동 대표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게 14대 2, 뭐 15대 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나고, 물론 내일 이후에 할 얘기겠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양당의 강성 지도부가 이거 선거를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른바 아전인수를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윤과 비윤이 또 해석이 다를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친청과 친명의 해석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간의 해석이 다를 것이고, 당내 계파 간의 해석이 다를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이제 또 강성 그룹들이 또 이제 약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선거가 항상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느껴져요. 선거는 우리가 한국 특히 총선 끝나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그런 게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민심에 역행하는 뭐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식의 아전수의 해석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1: 알겠습니다.
0: 드립니다.
1: 자,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일본 총리가 왔기도 했습니다만 대구도 방문했었고, 부산에 이제 시장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두 전직 대통령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등판이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사실 뭐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 결집에는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지지층이지만 또당 지도부를 지지 않는 그러한 세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러한 소구는 충분히 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특히 울산까지 그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급함의 발로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남 지역도 굉장히 우습게 이길 거로 봤잖아요. 근데 점점 보수가 결집하면서 영남 지역에서도 추세가 점점 좁아지고 또 뒤집어지는 결과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급한 결과라고 보는데 더큰 문제는 저는 현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가지고 민주당이 감옥을 간 사람들의 복귀라 그러는데 복귀와 지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더 국민 통합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바다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식에 전직 대통령들 다 현직일 때다 참석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1박 2일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부산과 경남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표 동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직 대통령이 투표 동료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투표 동료가 투표 동료를 넘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리고 특정 세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선거 기간에 갈라진 국민들을 단합시킬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나오실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국민의힘의 이제 현직 의원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죠. 유영하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종처럼 복귀할 것이다. 단종이 이제

0: 단종은 정권 찬탈에서 쫓겨난 왕이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누구에 비유하는 거예요? 단종에 비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권력을 찬탈했어요? 비유 자체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일단 진영 간에 다 떠나서 정치학적인 걸다 떠나서 말이죠. 논리 자체가 너무 허황돼요. 논리가 너무 허접하다고요. 저런 식의 논리는 오히려 중도층에게 역풍주죠. 말하자면 아까 지금 우리
1: 위원장님.
0: 이 위원장 말씀처럼 보수의 결집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 수도권의 중도들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수 있죠. 글쎄요, 그건 정치적 공방이고 정치 수사기 때문에 감옥삼인방 이건 뭐 과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정치판이라는 게다 관 용어를 다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제가 그 말씀에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 안 하면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니까 나도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왜 대통령 60%가 넘는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예요? 60%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독재자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갈라치기 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이게.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종의 복이다.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되니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건 제가 알수 없어요.
1: 예.
0: 물론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모시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게 말을 적당히 해야죠. 어떻게 지금 단종의 비유를 하냐고요. 이게 과한 거예요. 이러니까 역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구에서조차도 김부겸이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대구시장 선거로 가보겠는데 여기도 이제 접전 지역이 됐습니다. 최종 결과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아직도 이재명 정권 4년 남았습니다.
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2: 여러분들이 참고
3: 후보입니다.
2: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김부겸을 이거는 꼭 한번 써셔서 대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꿔야 한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또 독주할 거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31년 만에 여러분들이 뽑아준 민주당 김부겸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 누구처럼 경제 해본 적도 없는데
3: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4: 바람을
3: 후보입니다.
4: 잃고 나 경제 살리겠다. 그거 대구 시민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횡령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일당 독재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보수의 심장,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1: 역대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번만큼 대구시장 선거에 초점이 몰렸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요. 김부겸 후보의 첫 민주당 대구시장 입성이냐, 추경호 후보의 보수 텃밭 수성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종 승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정말 예측불허입니다. 왜냐하면
3: 이천근
5: 이번
3: 국민의힘
5: 대구
3: 하남을
5: 선거를 두고 이제
3: 당협위원장입니다.
5: 언론에서 평가할 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사실 내란 세력 청산이잖아요. 하지만 대구 선거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용어가 단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시장 선거를 두고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1: 예.
5: 그 정도로 두 후보가 정말 신사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익 투표를 해달라는 거죠. 뭐냐면은 대구 시민들이 정권이 있을 때 정권과 함께 내가 대구 지역의 경제도 성장시키고 대구 지역이 원하는 대구 신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속으로 하는 것이고요.
1: 예.
5: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근데 저는 관건은 결국 투표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투표율이요?
5: 그렇습니다.
1: 예.
5: 왜냐하면은 김부겸 후보가 예전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때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41%를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놓고 봤을 때는 대구 지역이 가장 낮아요.
1: 예.
5: 그렇다면 본 투표에서 과연 이 저조한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수 세력들 중에 결국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 유세로 결집이 됐다면은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0: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높은 투표율에 기대서 보수의 심장,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그런 소구가 통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표율에 달려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정말 대구 시민들이 이익 투표를 하느냐,
1: 예.
0: 거기에 결국 판결이 난다고 봅니다.
1: 이번 이제 사전투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제 대구긴 했습니다. 18%대였는데 이게 4년 전보다는 4년 전에 14%대였거든요.
2: 글쎄요.
1: 그마저도 이제 오르긴 한 겁니다.
2: 모르겠는데.
1: 네.
2: 전체적인 이제 그 사전투표율이 높았으니까, 제일 높았잖아요. 이번 사전투표율이 23.5%, 전국 평균이. 그 대체로 이제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보수 쪽에가 사전투표가 좀 낮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는, 보수층에. 그런 영향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대구 쪽은 예상 불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공이 지금 대구는 접전적으로 꽂고 있어요. 양당이 다. 이건 정말 이거 뭐 개표해봐야 알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1: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후보가 유리하다.
2: 유리하다 보는 거예요.
1: 예, 그렇게
2: 왜냐하면
1: 보고 있고.
2: 김부겸 후보가 우세하다고 다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1: 예.
2: 그래서 15대 1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추경 후보가 강에 따라붙어가지고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 금지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그전엔 뭐 거의 같았고 높은 것도 나왔고 이거 뭐 이런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수치 가지고만은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투표율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대구는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누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 예. 자,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눈에 띄는데 정원호 후보는 청계광장을 택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을 택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한데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정원호 후보가 청계광장을 선택한 후보인데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첫 유세 출발점이 청계광장이었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 좀 심한 말 하면은 뭐 박살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마무리하겠다. 예.
0: 참 어처구니 없죠. 정말 실력으로 견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 그렇게 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촌 광장의 유세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난 2021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25개구를 다 이기고 압승을 거뒀고 보수 재건의 주춧돌을 쌓은 그러한 선거였잖아요. 그때 마지막 유세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좋은 기억을 살리고 그때 보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2021년도의 재보궐선거 승리. 그러고 나서 사실 보수가 암흑기를 끝내고 2022년도에 대선 승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물론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면 지금 보수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암흑기를 걷고 있지만 이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승리를 한다면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과 보수의 암흑기의 종료,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국민의힘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실망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담긴 장소입니다.
1: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그 고려할 때 2030의 보수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2: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촌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대학도 많고 그쪽이. 그러니까 2030이 그 특히 20대들, 30대보다도 20대의 보수화 경향은 뚜렷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나이 드신 분보다. 요즘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후보가 신촌을 정한 거는 아마 그런 젊은 층에 좀 소구하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정원 후보가 청계천 광장하고 항상 그 청계천 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선거를 마무리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간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뭐 이제 접전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 하루 앞두고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서울 지역은 초접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원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대구와 달리 말이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 하루 앞두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고맙습니다.
2: 네.
1: 네, 여야 지도부가 파이널 유세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에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여야 대표의 마지막 유세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 여러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옵니다. 내란을 완전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여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란의 큰 불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잔불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노개인을 외치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5: 이번 지방선거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우월함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6: 얼마나 우월하면 이미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분노는 생각하지 않고 투표를 몇 시간 앞둔 오늘 검찰을 향해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고 재판을 취소하라고 겁박했겠습니까?
5: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들도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막판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 충분히 반영돼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박빙으로 치러지겠지만 새 리더십을 확보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을 지키기 위해 내일 투표장에서 마지막 안전핀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민심을 대변하고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기엔 야당의 힘과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며 다만 견제할 힘 자체를 잊어버리면 권력자가 겸손할 이유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면서 균형의 추를 쥐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 격전지 대구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악전 고투가 이어졌습니다.
7: 전북에서도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려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세차를 오르내리며 시민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과 총리를 지낸 거물 후보 등장해 여당도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는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9: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분들의 인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저 김부겸을 선택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8: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갈등으로 선거 초반 열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며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대구시장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후보입니다. 제가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북에선 여당 소속이던 현직 지사가 제명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판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두 달 안에 복당해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1: 국정을 안정화시키면서
4: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11: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2: 제가 승리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북지사 사퇴하거나 후보입니다. 연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8: 지난 2주 대구와 전북은 그야말로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 각 후보들은 현수막과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7: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다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3: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니 가게를 완전히 덮었고 상인들만 울상입니다.
14: 장사를 하는 과정에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13: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은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5: 차도 잘 안 보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 걸어다니기 좀 위험스러워요. 좀 위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13: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모두 2만 건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은 건 이렇게 도로 곳곳에 걸린 현수막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유세 활동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1,300건에 달하고 특히 확성기 관련 민원은 600건이 넘습니다.
16: 층간소음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선거 유세 방송하고 하는 소음이거든요. 생활에 아주 불편합니다.
13: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나 홍보성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17: 하루에도 세네 번씩 전화가 계속 오니까 좀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13: 유세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18: 시간대나 지역에 따라서
4: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 외교학과
18: 기준을
4: 교수입니다.
18: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유권자들의 변화된 코드나 수요에 둔감한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좋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13: 각종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거전을 고민할 때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시에 오늘은 여야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구를 분석합니다.
7: 대구가 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지 또 그동안의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장하영 기자가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19: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대구.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1%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화 시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20: 아버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눈물로 빨면서
4: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 내 운명은 따로 결정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19: 시살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일편 단심 보수 정당에 맡겼던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역대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대구는 김부겸에게도 재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1: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21: 제가 1조 원이 넘는
4: 후보입니다.
21: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니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지동 가왔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 돼가지고 정치 채웠잖아요.
19: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 후보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0: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계파 갈등 속에 휘청이는 당 지도부까지. 믿어왔던 정당의 실망감도 나타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평생 진보정당을 찍어본 적 없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1: 전체가 좀 미우시더라도
2: 주경호 보수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 보수 정당의 본류 여기에 초과상관 다 태우지 마시고 불신은 남겨주시라.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3: 다 같이.
0: 현재 도시 인구 구조는 과거보다 보수에 더 유리합니다. 12년 사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었는데 그 수치만큼 청년층은 빠져나갔고 70살 이상 고령층은 늘었습니다.
4: 국민의힘도 별 볼 일 없다고.
5: 결과가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또 말들을 그래 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0: 한때 섬유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1인당 총생산 꼴찌 도시로 기운 대구. 산업화의 영광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 위에 얹어진 만만치 않은 숙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이 도시에 남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6: 내일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본투표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과 국회의원 14명이 새로 뽑힐 예정인 만큼 각 당은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일 오후 6시에 맞춰 각 당 개표 상황실에서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7: 네, 태풍은 멀리 비껴가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1.8도까지 오르며 올해 가장 더웠는데요. 이 태풍 장미는 일본 남쪽 해상으로 점차 멀어지겠지만 남쪽 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6월 초라고는 믿기 어려운 한낮 더위.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손 선풍기와 양산에 의지한 채 뜨거운 햇볕을 피합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8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춘천은 32.3도, 서울 용산구는 33.5도, 경기 여주 전봉동은 34.5도까지 오르며 곳곳에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때이른 고온 현상을 부추긴 건 6호 태풍 장미였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현상이 나타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9: 중부지방으로 남동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이 공기가 산맥을 넘으며 따뜻해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로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8: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고 있지만 남쪽 해상에는 올해 첫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건 올해 처음으로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이른 기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해상에도 최대 6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점차 일본 남쪽 해상으로 멀어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남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7: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11: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한국은행과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엄청난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0: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 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작업장 내부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로 작업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3: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추진체를 만들 때 사용한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은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숨져 어떤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를 당장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 CCTV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는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외부에서는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노동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로 지난해 환경 개선 작업이 시작되고 자동화 도입 시도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13: 실험적으로
14: 가재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13: 자동차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화약 성분이 그렇게 취급성이 좋지 못해가지고 금방금방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3: 사고가 난 곳이 면적이 작고 위험성이 낮은 곳으로 꼽히다 보니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화 설비는 20kg짜리 대형 소화기뿐이었습니다.
15: 해당 시설은 연면적 230기선
14: 대전 유성 소방서장입니다.
15: 즉 대형 소화기 한 개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지난 2019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때는 내부 CCTV가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몇 년 전에도 잇따라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사고 때마다 특별감독을 통해 수십, 수백 가지 산업안전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이 개선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선 지난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진연료 충전 과정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각 공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총괄관리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표현하며 유해 위험성에 대한 고지, 국소 배기장치 설치, 취급일지 작성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재발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특별감독에선 또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82건 발견됐습니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건 미준수는 물론이고 밀폐공간 및 화학물질관리 미흡 등이 확인돼 이 중 53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앞선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과 설비 결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화재, 폭발 위험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0: 지난날 수백 건의
1: 이미선
0: 안전관리 지정
1: 민주노총
0: 위반이
1: 부위원장입니다.
0: 적발됐음에도 개선은커녕 국가 보안시설이라면서 안전관리 상황조차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노동계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19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었던 걸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6: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보복작전의 일환으로 적의 소유인 사리스카호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
5: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다 레바논 상황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 최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가 한층 격화된 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5: 핵물질 처리는 물론 호르무즈 개방에 레바논 사태까지 갈수록 꼬이면서 좀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6: 이란의 압박이었고 이스라엘은 다소 물러섰지만 다행히도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입니다.
7: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급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하면서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다음 달 중에 현재와 비슷한 80%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데다 여행 물가도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건데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 석유 최고 가격 동결에도 지난달 주유소 기름값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경유가 33%, 휘발유가 23% 넘게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연휴에 여행 관련 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급등으로 국제항공료가 역대 최대폭인 33.5% 올랐고 해외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가 25%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3.1% 뛰어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8: 여행, 숙박 관련 품목이 상승한 개인 서비스라든지 국제유가 영향의 석유류 상승폭이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1: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쌀이 13.5% 오른 것은 물론 가축 전염병에 고환율까지 겹쳐 축산물 물가가 5.8% 뛰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2.5%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한국은행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9: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김태봉 서비스 아주대 경제학과 상품의 교수입니다. 가격에 전가되기까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환율 높은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
1: 고유가의 고환율,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5월 단체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5.18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세 곳과 기념재단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주문 닉네임에 5.18을 조롱하는 단어를 등록해 사용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혐오 행위를 차단하라고 스타벅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장 내 혐오와 비하를 차단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선동하는 사람을 즉각 퇴장시키거나 매장 이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11: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6: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11: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회사 사측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10: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12: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저 그거

0: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1: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2: 김수환 신세계 대외협력본부 부사장입니다.
1: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 다시 한번.
0: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성수대교 참사를 포함해 비슷한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4: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현장 책임자와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여러 과실이 겹쳐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를 포함해 과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지만 판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의 감정을 의뢰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가운데 상판이 2.9cm 주저앉고 갑자기 붕괴하게 된 원인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고 국토부도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공사 계획부터 실제 작업 과정까지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한 만큼 수사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경기 광주시 동곤지암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근처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까만 연기와 불길이 솟구치더니 폭발합니다. 경기 광주시 광주 원주고속도로 동곤지암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6: 시간차를 두고 폭발을 하는데 수리탄 폭발음 크기로
7: 화재 목격자입니다.
6: 났어요.
5: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보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는데 보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경찰은 보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내려진 징역 4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민중기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에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당선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과도 접촉했다고 특검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증거 기록에 없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항의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남겨놨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 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 그간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한 민 특검을 조만간 소환해 편파 수사 의혹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전 배심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8일 시작된 공판 준비 절차가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역대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대학병원 교수,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록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아 매니저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내몽골엔 5~6월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거대한 모래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변해버립니다. 시야가 100m도 나오지 않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3: 와, 정말 소름 돋는다. 종말이 오는 건가? 맙소사, 곧바로 암흑천지다. 중국 하얼빈 주민입니다.
2: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도 폭발합니다. 어디선가 통째로 날아온 텐트, 각종 구조물이 행인을 덮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실외체육관 지붕이 뜯겨나가고 콘서트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는 거꾸로 매달린 채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폭풍은 기후변화로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가 시베리아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3: 표면에 노출된 마른 흙이 강풍에 날려서 모래바람이 불고 가시거리가 500m 미만인 황사폭풍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자오링 기상대 수석예보관입니다.
2: 중국 중북부 내몽골 자치구엔 최대 5cm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겨울에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곳이지만 5~6월 폭설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일부는 환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의료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 기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입니다. 기관별로는 병원이 1.2%, 치과 2.6%, 한의원 3%, 약국 3.7%, 조산원은 6% 인상됩니다. 이번 수가 인상은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부족했던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의 인상분이 우선 반영됩니다.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는데요. 다만 수가 인상이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정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의료 수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6월 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왈싱 마틸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듀엣 토요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왈싱 마틸다, 춤추는 마틸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내일 모레 오는 6월 4일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레이첸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1: 대만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라난 레이첸은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특히 그는 다른 연주자와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는 스타라고 합니다.
0: 아, 이 아티스트가 200만 명. 엄청난데요. 클래식 연주자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1: 10만 명만 줘라!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주회장에 오지 못하니 내가 동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0: 야, 그럼 연주하는 작품을 올리는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긴 동영상을 다 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짧은 영상 위주로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클래식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연주하면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야. 심지어 K-POP 노래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영상을 보고 연주회장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0: 음반도 비슷한 게 있네요. 협주곡이나 소나타가 있는 음반도 있지만 영화음악 수록한 음반도 있네요.
1: 네, 이 음반이 재밌는 것이 다른 연주자처럼 유명한 영화음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게임 OST나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0: 야, 매니아층들이 정말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젤다의 전설, 나루토, 여기 오징어 게임까지 클래식 음악가가 이런 곡을 연주한 건 레이첸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네, 바로 이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바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 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레이 첸은 이번 목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갔는데요.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0: 레이 첸은 이번 내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닌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여러 표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코스 요리를 선보일 겁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 스스로 더 찾아듣고 다음 공연에도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1: 클래식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정말 진심이네요.
0: 그러면서도 정통 클래식 작품 연주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레이 첸의 실력을 보여주는 연주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1악장 레이 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내일은 지방선거 휴일입니다. 저희는 모레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자동화 도입 시도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2: 실험적으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자동 세척 장비와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화약 성분이 그렇게 취급성이 좋지 못해가지고 금방금방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1: 사고가 난 곳이 면적이 작고 위험성이 낮은 곳으로 꼽히다 보니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화 설비는 20kg짜리 대형 소화기뿐이었습니다.
3: 해당 시설은 연면적 243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대형 소화기 한 개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지난 2019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때는 내부 CCTV가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 대전 사업장에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과 2019년 연쇄 폭발 사고 이후 568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29일 5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위법 사항 486건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근로자 안전 보건 총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일부 현장에선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위험성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 대전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등급 중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 9,000피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피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의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6: 개장 직후 8,900대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000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7: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9,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주 등에 여전히 상승세가 집중돼 있는 만큼 원활한 9,000대 진입을 위해서는 상승 하락 종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젠슨황 효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LG전자는 5% 넘게 급락했다가 막판 상승세로 3% 이상 오른 39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2.29% 내린 1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5: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타이완에서

0: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1: Here's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0: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 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한 황 CEO는 서울 GTC 개최 계획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타이완에서 개막한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AI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1일 GTC 2026 타이베이에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을 참관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SK하이닉스가 단순한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서 AI 시스템 설계부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의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0: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7: 뉴스 FM
6: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 접전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란 잔뿌를 청산하고 일자라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은 군의 비명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 22분에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8: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11: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이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8: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의 지방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13: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12: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 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 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14: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2: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15: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12: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13: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12: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언제나 격전지 수도 서울을 얻기 위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전은 투표일 직전까지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16: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7: 하루에만 서울의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친 정 후보. 저녁에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뼈있는 발언으로 유세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7: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7: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8: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7: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빈 오 후보. 마지막 유세는 대학가인 신촌을 찾아 주로 정 후보보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0: 서울에서 대정부 견제에 물꼬를 틔우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은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0: 이후에도 정 후보는 송파에서 선거 소회를 발표하며 투표를 독려했고 오 후보는 감사의 정원을 찾아 혈세 낭비 비판에 맞서는 등 막판까지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에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선거와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4: 우리 부산에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부산시장 후보.
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 투표를 하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6: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북구를 정부당보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3: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7: 보수를 갈라 북구를 흔들고 북구를 잠시 머무는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서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3: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8: 우리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관심은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3: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어제도 격전지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악전고투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세차를 오르내리며 시민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과 총리를 지낸 거물 후보 등장에 여당도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는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10: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분들의 인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저 김부겸을 선택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9: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갈등으로 선거 초반 열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며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11: 대구시장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전북에선 여당 소속이던 현직 지사가 제명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판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두 달 안에 복당해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2: 국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3: 제가 승리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거나 연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9: 지난 2주 대구와 전북은 그야말로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치러집니다. 오후 6시까지 유권자 4,400만여 명이 행사하는 한 표가 앞으로 정치 지역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는 서로를 심판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분수령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집권 2년 차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자리를 가진 지방 권력을 탈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6: 국민의힘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면 세금 폭탄에 대통령 재판이 취소되는 무법천지가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8: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전남 광주가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면서 오늘 투표로 뽑힐 광역단체장은 16명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을 승부처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북에서의 승리와 4년 전 전부 빼앗겼던 충청, 강원 지역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 TK를 사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서너 곳을 지켜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과 정당별 당권 구도를 뒤흔들 이번 선거 당락은 지역별로 이르면 자정부터 접전 지역의 경우 내일 새벽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를 찾아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강원 정선과 영화를 잇따라 방문해 강원도지사는 우상호, 정선 군수는 최승준, 영월 군수는 박선규 등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내란을 청산하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이들이 선거판에 등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충남을 찾아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한 뒤 충남으로 건너가 청양과 공주, 당진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청양에서 유세차 위에 오른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다는 분도 있다고 말하던 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명 모두 충청권은 안방 드나들듯 자주 찾았지만 영남권은 발길이 뜸했는데요. 양당 대표의 동선의 숨은 전략, 김철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9: 13일의 승부로 불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당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이었습니다. 충남 금산 출신의 정청래 대표는 충남과 충북, 대전을 12번 방문해 하루에 한 번꼴로 유세에 나섰고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장동혁 대표도 대전과 충남, 세종을 9차례 훑으며 지원 사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10: 제가요 서울에서 당대표 하는데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11: 충남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번을 찍는 것입니다.
9: 두 사람이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은 수도권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4번씩, 인천을 1번씩 각각 방문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서울을 돌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이 없어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당 사령탑이 애써 발길을 멈춘 곳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남 광주를 4번씩 찾으면서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 중인 전북에는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른바 동남풍, 보수결집 현상이 시작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한 차례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비토정서가 강해 전략적으로 방문을 자제했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에선 익산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12: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9: 국민의힘의 경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이 번갈아가며 부산을 찾았습니다.
13: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9: 비슷한 듯 다르게 전국을 누빈 양당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최종 방문지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웃느냐가 결국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오늘 전국 14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그래서 미니 총선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조국과 한동훈, 송영길, 이광재 등 거물급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 상부혜경 기자입니다.
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 기치가 무색하게 경기 평택을 해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를 저격하며 하루를 여는 이른바 욕모닝 행보 속에 범여권은 단일화는커녕 더는 우당으로 부르기 힘든 사이가 됐습니다.
2: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 소리의 정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으로 출소해 피선거권을 회복한 조 대표는 민주당 적통을 자처하며 계파 갈등 중심에 섰는데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치부가 재조명된 것도 뼈아픈 지점입니다. 생환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물론 조국혁신당 존립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첫 선거인 부산 북구갑 보궐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 구석구석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주당이 삼고 초려한 하정우 후보와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3: 제가 이겨야만 보수가 재건되고 북구가 발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1: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보수 재편의 핵심 축이자 대여 투쟁 선봉에 설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본인과 친한계 입지까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드민주당의 자존심을 걸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 연수갑에서 원내 복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이미 8월 전당대회 총성이 울렸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4: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를 띄워주기에 가는 건데.
1: 당선되면 6선, 당내 권력 구도를 흔들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 속에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김민석 총리와 향후 교통정리도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적자로 불리는 이광재 후보는 경기 하남갑에서 재기를 노립니다. 험지 강원도지사 출신에 3선 의원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지만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낙마한 만큼 영광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5: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3선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이제는 뭔가 여당이면서도 힘 있는 사람.
1: 후반기 국회에 이름을 올린다면 상임위원장 등 원내 요직을 꿈꿀 수 있고 친노, 친문 세력의 온화한 구심점 역할도 그려볼 만합니다. 4인 4색,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여야 잠룡들의 정치적 생사를 건 도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성적표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6월 3일 지방선거는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불과 하루 앞두고 치러집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이기도 한 만큼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도 겉으론 중립을 취하고 있지만 속내는 선거 결과에 관심이 커 보입니다. 선거 직전까지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 여당의 승리를 조심스레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만약 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청와대로선 중앙정부와 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틀어주게 됩니다. 내란 극복과 성장이란 국정기조에 국민이 힘을 실어줬다는 자신감을 발판으로 집권 2년차 개혁과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방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고난도 정책과제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7: 가능하면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세월 다 보내다가 이제 임기 끝났네.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6: 반면 야당이 선전한다면 이런 구상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환율과 집값 상승, 외교 문제 등 그간의 실책에 국민이 경고를 보낸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정 방향 수정 역시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재추진 여부를 놓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전국 주도권이 강화된 가운데 개혁 드라이브보다는 국민 통합이 우선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닷새 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년차 국정 비전을 설명합니다. 결과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도 뒤바뀔 수 있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청와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본투표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과 국회의원 14명이 새로 뽑힐 예정인 만큼 각 당은 승리의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지난해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일자라는 지방정부와 내란 청산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 정부 견제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6시에 맞춰 각 당 개표 사광실에서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청계광장과 충남 천안에서 각각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막판까지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마지막 집중 유세 장소로 서울 청계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최대 접전지인 서울의 최중심부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4: 서울을 이겨야 전국을 이긴다. 정원호 후보뿐 아니라 대구 김부겸, 충남 박수현, 전북 이원택 등 격전지 주자들의 이름도 하나씩 연호하며 민주당 모든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유세전 뒤에는 진인사 대천명,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단 말을 남기면서도 도보 유세로 마지막 한 표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인 충청에서 공식 유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막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무오류의 함정을 언급한 걸 정조준하며 민주당을 막지 못한다면 재판 취소가 될 거라고 거듭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6: 이재명은 검찰을 향해서 재판 취소를 겁박했습니다.
7: 이 소중한 한 표는 언제 쓰라고 있는 것입니까?
4: 한 표가 부족해서 우리가 질까 두렵다. 부부싸움이 속상하다고 문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독려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충청 일정 후엔 곧장 서울로 이동해 확성기 없이 유권자들과 만나며 수도권 민심을 챙겼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당대표가 선거 전에 뛰어든 경기 평택을 해서 최종 유세를 벌였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집중 유세를 마쳤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명 모두 충청권은 안방 드나들듯 자주 찾았지만 영남권은 발길이 뜸했는데요. 양당 대표의 동선의 숨은 전략을 김철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8: 13일의 승부로 불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당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이었습니다. 충남 금산 출신의 정청래 대표는 충남과 충북, 대전을 12번 방문해 하루에 한 번꼴로 유세에 나섰고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장동혁 대표도 대전과 충남, 세종을 9차례 훑으며 지원사격을 쏟아부었습니다.
9: 제가요 서울에서 당대표 하는데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7: 충남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번을 찍는 것입니다.
8: 두 사람이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은 수도권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4번씩, 인천을 1번씩 각각 방문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서울을 돌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이 없어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당 사령탑이 애써 발길을 멈춘 곳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남 광주를 4번씩 찾으면서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 중인 전북에는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른바 동남풍, 보수 결집 현상이 시작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한 차례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비토정서가 강해 전략적으로 방문을 자제했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에선 익산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10: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8: 국민의힘의 경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이 번갈아가며 부산을 찾았습니다.
11: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8: 비슷한 듯 다르게 전국을 누빈 양당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최종 방문지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웃느냐가 결국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언제나 격전지 수도 서울을 얻기 위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전은 투표일 직전까지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13: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12: 하루에만 서울의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친 정 후보. 저녁에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뼈있는 발언으로 유세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4: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0: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0: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빈 오 후보. 마지막 유세는 대학가인 신촌을 찾아 주로 정 후보보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서울에서 대정부 견제에 물꼬를 틔우게 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은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0: 이후에도 정 후보는 송파에서 선거 소회를 발표하며 투표를 독려했고 오 후보는 감사의 정원을 찾아 혈세 낭비 비판에 맞서는 등 막판까지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오늘 전국 14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그래서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조국과 한동훈, 송영길, 이광재 등 거물급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 기치가 무색하게 경기 평택을 해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를 저격하며 하루를 여는 이른바 욕모닝 행보 속에 범여권은 단일화는커녕 더는 우당으로 부르기 힘든 사이가 됐습니다.
4: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 소리의 정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으로 출소해 피선거권을 회복한 조 대표는 민주당 적통을 자처하며 계파 갈등 중심에 섰는데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치부가 재조명된 것도 뼈아픈 지점입니다. 생환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물론 조국혁신당 존립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첫 선거인 부산 북구갑 보궐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 구석구석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주당이 삼고 초려한 하정우 후보와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5: 제가 이겨야만 보수가 재건되고 북구가 발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3: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보수 재편의 핵심 축이자 대여 투쟁 선봉에 설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본인과 친한계 입지까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드민주당의 자존심을 걸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 연수갑에서 원내 복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이미 8월 전당대회 총성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6: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를 띄워주기에 가는 건데.
3: 당선되면 6선, 당내 권력구도를 흔들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 속에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김민석 총리와 향후 교통정리도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적자로 불리는 이광재 후보는 경기 하남갑에서 제기를 노립니다. 험지 강원도지사 출신에 3선 의원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지만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낙마한 만큼 영광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7: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3선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이제는 뭔가 여당이면서도 힘 있는 사람.
3: 후반기 국회에 이름을 올린다면 상임위원장 등 원내 요직을 꿈꿀 수 있고 친노, 친문 세력의 온화한 구심점 역할도 그려볼 만합니다. 4인 4색,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여야 잠룡들의 정치적 생사를 건 도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24 시작합니다.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6: 오후 6시까지 유권자 4,400만여 명이 행사하는 한 표가 앞으로 정치 지역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는 서로를 심판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분수령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집권 2년 차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자리를 가진 지방 권력을 탈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7: 국민의힘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면 세금 폭탄에 대통령 재판이 취소되는 무법 천지가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전남 광주가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면서 오늘 투표로 뽑힐 광역단체장은 16명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을 승부처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북에서의 승리와 4년 전 전북 빼앗겼던 충청, 강원 지역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 TK를 사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서너 곳을 지켜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과 정당별 당권 구도를 뒤흔들 이번 선거 당락은 지역별로 이르면 자정부터 접전 지역의 경우 내일 새벽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5: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청계광장과 충남 천안에서 각각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6: 막판까지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마지막 집중유세 장소로 서울 청계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최대 접전지인 서울의 최중심부에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10: 서울을 이겨야 전국을 이긴다. 정원호 후보뿐 아니라 대구 김부겸, 충남 박수현, 전북 이원택 등 격전지 주자들의 이름도 하나씩 연호하며 민주당 모든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유세전 뒤에는 진인사 대천명,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단 말을 남기면서도 도보 유세로 마지막 한 표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인 충청에서 공식 유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0: 막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모류의 함정을 언급한 걸 정조준하며 민주당을 막지 못한다면 재판 취소가 될 거라고 거듭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1: 이재명은 검찰을 향해서 재판 취소를 겁박했습니다. 이 소중한 한 표는 언제 쓰라고 있는 것입니까?
0: 한 표가 부족해서 우리가 질까 두렵다. 부부싸움이 속상하다고 문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독려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충청 일정 후엔 곧장 서울로 이동해 확성기 없이 유권자들과 만나며 수도권 민심을 챙겼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당대표가 선거 전에 뛰어든 경기 평택을 해서 최종 유세를 벌였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집중 유세를 마쳤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언제나 격전지 수도 서울을 얻기 위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전은 투표일 직전까지 치열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5: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4: 하루에만 서울의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친 정 후보. 저녁에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뼈있는 발언으로 유세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6: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4: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4: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빈 오 후보. 마지막 유세는 대학가인 신촌을 찾아 주로 정 후보보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서울에서 대정부 견제에 물꼬를 틔우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4: 이후에도 정 후보는 송파에서 선거 소회를 발표하며 투표를 독려했고 오 후보는 감사의 정원을 찾아 혈세 낭비 비판에 맞서는 등 막판까지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3: 시장선거와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10: 우리 부산에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에 힘 있는 부산시장 후보.
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1: 투표를 하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9: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12: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북구를 정부 전보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9: 국민의힘 박민식

0: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1: 보수를 갈라 북구를 흔들고 북구를 잠시 머무는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써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0: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2: 우리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관심은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0: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어제 격전지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악전고투가 이어졌습니다.
4: 전북에서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세차를 오르내리며 시민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관과 총리를 지낸 거물 후보 등장에 여당도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는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6: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분들의 인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이 저 김부겸을 선택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5: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 갈등으로 선거 초반 열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며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7: 대구시장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북에선 여당 소속이던 현직 지사가 제명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당정청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판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두 달 안에 복당해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국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9: 제가 승리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거나 연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5: 지난 2주 대구와 전북은 그야말로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밝았습니다. 민심 2016 시작합니다.
0: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뒤죠.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본투표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과 국회의원 14명이 새로 뽑힐 예정인 만큼 각 당은 승리의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지난해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일자라는 지방정부와 내란 청산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 정부 견제의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6시에 맞춰 각 당 개표 상황실에서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은 눈에 띄는 거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 22분에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2: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5: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이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2: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1: 보수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이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7: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6: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 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 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8: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6: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9: 불싸움하고 화난다고 논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6: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10: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6: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조선시대 정조가 최초의 계획신도시로 건설했던 수원 화성입니다. 나라에서 축조는 했지만 주민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지역 스스로 경제를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만합니다. 이곳에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은 수도권 단체장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주민 손으로 뽑은 첫 민선 서울시장은 바로 고 조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역임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방선거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후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죠. 비록 완주하진 못했지만 서울시장 출신 인사로서 대권 도전의 길을 처음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였는데요.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 전 시장도 있고요. 사선을 지낸 오세훈 전 시장도 눈에 띕니다. 이번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자치단체장 몇 면을 볼까요? 최근엔 김동연, 이재명 전 지사 등 진보 인사가 눈에 띄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경필, 김문수, 손학규 등 보수 인사가 지사직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보수 대 진보 5대 3이었네요. 초대 민선 지사는 이인재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1: 경기도가 지방 자치를 성공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0: YS 정부에서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1997년 이전 지사도 대권에 도전합니다. 당시 김대중, 이회창 양자구도 대선판을 뒤흔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대 인천시장은 고 최기선 전 시장이었습니다. 2회까지 연임에 성공했죠. 인천과 가까운 김포 출신으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지방자치 초기에 지역 밀착형 행정가가 어떻게 지역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죠. 2회 지방선거 때는 최 전 시장이 정당을 자민련으로 옮겨 당선되면서 역대 인천시장은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 등 보수 정당이 6차례, 송영길, 박남춘 전 시장 등 진보 정당이 2차례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의 초석 수원 화성에서 수도권 초대 자치단체장 알아봤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장수가 사라진 무주공산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사퇴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새로운 장수가 등장해야 하는 곳입니다. 새 성주에 도전장을 낸 8명의 장수입니다. 당 색깔을 상징하는 푸른 붉은 갑옷들을 입고 있죠. 한 곳씩 살펴볼까요? 현역 김동연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후보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육성 국회의원을 지낸 추 후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0: 법안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임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민주당에 영입됐지만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도전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구시장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인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구에서는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제 첫 민주당 대구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상대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삼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를 지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시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먼저 민영배 민주당 후보입니다. 광주 재선 국회의원인 민 후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선명성을 바탕으로 전남 광주 통합의 새날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설 사람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후보는 전남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득표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제주입니다. 민주당에선 위성권 후보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주에서 삼선 도의원, 삼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상대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인데요. 자산관리공사 사장 출신으로 두 번째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주공산을 차지할 단 한 명의 정수.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1: 이번 선거에서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와 함께 중도층 이탈 요인이 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어떤 성적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3: 유세 현장에 먼저 등판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전통시장부터 찾았습니다.
4: 막 반가워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아, 진작 와서 뵀어야 되는데 이거 죄송한 마음도 들고.
3: 탄핵 선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선거 유세에 참여한 건 처음인데 동선만 놓고 보면 선대위원장급 강행군이었습니다. 선거의 여왕 재림을 알리기라도 하듯 충청과 강원까지 보폭을 넓혔고 영남권을 반복해서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3: 후보 면담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 전 막판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 특별히 이 부산시장 선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3: 두 전직 대통령이 공을 들인 곳은 이번 선거 대표적인 격전지들로 특히 부산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분열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선거 수장 역할을 자처한 셈으로 당내 일부에선 단 몇 퍼센트라도 더 결집이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문제만 부각돼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7: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감옥 3인방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희박, 윤석열, 이명, 박근혜 선거전 등판은 국민 무시입니다.
3: 선거전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응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경쟁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 간접 지원에 나선 거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0: YTN 이종원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선 60대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실버세대 유권자는 이미 지난 대선부터 20, 30대 청년 세대보다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김명근 앵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4,400여 명입니다. 연령별로 분류해봤습니다. 50대가 가장 많고 60대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60대 이상은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실버 유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12년 동안 12.1%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7.5%포인트 줄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비율도 줄었는데 투표 참여율도 떨어집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60, 70대 초록색 그래프에 비해 20, 30대의 황색 그래프가 확실히 저조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율 하락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 선거의 투표율 차이 부분을 색칠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 30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떨어집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비율로 나타내봤는데요. 전체 선거인을 100으로 봤을 때 20, 30대 선거인의 비율은 30%가 넘지만 투표자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은 20%대로 떨어집니다.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은 선거인 비율보다 투표자 비율이 높은데 20, 30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 이렇게 되면 20, 30대가 선거에서 인구 비율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 치러진 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투표는 결과도 제로섬으로 수렴됩니다. 이 지난해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인데요. 20, 30대 남성은 보수로, 20, 30대 여성은 진보로 이 성향이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자체 상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선거 결과는 40대 이상에서 좌우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40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성향은 확연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40에서 50대는 명확한 진보 성향을, 60대 이상은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 이 40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대결 구도가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최근 두 차례 대선을 비교해보면요. 이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같은 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40에서 50대는 진보, 60대 이상이 보수로 세대 대결 양상이었지만 이 최근 치러진 지난해 대선은 달랐습니다. 60대 이상 가운데 60대는 진보와 보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20에서 30대처럼 상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진보 보수는 진보 성향이 강한 40에서 50대와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의 대결 양상 구도가 됐습니다. 60대에서 진보 보수가 비등해진 이유는 계엄과 탄핵 사태도 있겠지만 진보를 대표하는 386세대가 이제 586, 50대를 넘어 6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에선 나이가 들면서 투표 성향이 바뀌는지, 또 유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세대가 더 많이 참여하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최하영,
3: 김명근입니다.
5: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0: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박규빈입니다. 6월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지방선거일이죠. 오늘 공휴일이네요. 아침부터 투표소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 일 먼저 해놓고 휴일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 이미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투표하시고 나서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걱정 말아요 그대, 더 하모닉스의 연주로 시작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새벽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과 색소폰 연주가 브랜든 최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더 하모닉스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 한 주에 딱 중간이 휴일입니다. 주말에 이어지는 월요일이 휴일인 것도 괜찮았고요. 주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의 내 선택이 내 일상과 삶을 바꿀 수 있죠. 오늘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우리라는 기적 포르테나의 노래 미라클 미라클라스의 노래입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우리라는 기적 미라클 포르테나의 노래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미라클 미라클라스의 노래였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주곡 두 곡 준비했는데요. Fix You, David Garrett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고요. Going Home,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Going Home, 케니쥐의 색소폰 연주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Fix You, 바이올린 연주였죠. 데이빗 가렛의 연주였습니다. 새벽 5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새벽 6시가 안 됐는데요. 6월이 되니까 이 시간도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새벽이 더 빨리 찾아오겠죠? The Power of Love, 일디보의 노래고요. This Love,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입니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뉴스 FM
2: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민심 2016 이어갑니다.
4: 지방선거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 밝았습니다.
5: 잠시 뒤 새벽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투표소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백민혁 기자.
6: 네, 서울 상도 4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아직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이곳 투표소 한산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투표가 시작되는 잠시 뒤 새벽 6시부터는 본격적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투표하고 기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5: 네, 오늘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6: 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내 투표소 차키를 검색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기표할 땐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전용 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볼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꼭 하나의 칸에만 기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 사진 촬영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4년을 책임질 지역 일꾼이 결정되는 날인 만큼 잠시 시간 내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 4동 투표소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4: 이번에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5: 네, 먼저 차상은 기자,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7: 네, 부산 백스코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김근우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8: 네, 저는 대구 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먼저 부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었고 또 지방선거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은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소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7: 네, 잠시 후 시작될 투표를 앞두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각인데도 하루를 투표로 시작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91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만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1.2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18%대에 불과했던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2.7%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됐습니다. 집권여당의 3선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현직이자 3선 시장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0: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못지않게 높은 관심을 받은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도 진행됩니다.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누가 진짜 북구 사람인지, 진정한 보수 후보는 누구인지 등을 두고 후보들 사이의 날카로운 설전이 선거 기간 내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보물 등에 담긴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죠. 대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투표소는 유권자들을 맞이할 준비로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투표 시작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찌감치 찾아온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일인 오늘 대구는 이곳을 포함해 투표소 662곳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의 투표율은 18.65%였습니다. 전국 평균인 23.51%를 크게 밑돌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보다 선거일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14.8%와 비교하면 4%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무엇보다 대구시장 선거에 쏠린 관심이 뜨거운 만큼 최종 투표율은 훨씬 높아질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대구지만 이번 선거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와 양보 없는 초접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오차범위 내에 팽팽한 결과가 잇따르며 두 후보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내내 피말리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선거 열기가 보수 텃밭의 이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힘을 발휘할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3: 네, 잠시 뒤에 또 연결해서 투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김근우 기자, 고생했습니다.
4: 굳건하게 성을 지켜온 11명의 장수입니다. 짧게는 재선에서 길게는 5선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갑옷이죠. 과연 수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을 함락하려는 11명의 장수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갑옷 일색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선시장이죠. 5선에 도전합니다. 여당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서울이라고 호소하네요. 상대는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서울 성동구청장 세 차례 연임 후 시장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두 차례 당선됐고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3선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경력이 화려합니다. 상대는 박찬대 후보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3선 의원 출신입니다. 정부 지원을 끌어올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역의 최대 험지 대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는 허태정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후보에게 밀렸죠. 4년 만에 재대결 성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연임에도 도전합니다. 상대는 박수현 후보입니다.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용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탈락했다가 법원에 가처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상대는 신용환 후보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꼽는 세종에서

0: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는 조상호 후보입니다. 세종시 경제부시장이자 고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 출신인데요.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호 경북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보수의 아성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오중기 후보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일곱 번째 도전인데 이 후보와는 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3선 도전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역대 부산시장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4년 더 한다면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이에 맞설 후보는 전재수 후보입니다. 민주당 험지인 부산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도부입니다. 이번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맞설 상대방은 김상욱 후보입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3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는데요. 지난 4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발전을 강조합니다. 도전장을 던진 사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전 현직 경남지사의 맞대결인데요. 경남과 불경을 살릴 이재명 정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네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했는데요. 상대방은 4선 의원 우상호 후보입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 1호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이냐 공성이냐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1: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죠. 통상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결과를 가늠할 잣대가 되곤 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떨까요? 황지연 앵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입니다. 파란 선이 긍정평가, 빨간 선이 부정평가인데요. 긍정평가는 완만하게 오르고 부정평가는 완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엔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당시 부정평가는 30% 정도였습니다. 자동응답이 아닌 전화면접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평가는 꾸준히 올라 70% 정도에 육박했고 올해 1월 30%를 넘어섰던 부정평가는 2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해볼까요? 2000년대 들어 당선된 대통령 6명의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이 취임 후 3분기 무렵의 지지율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로 다음입니다. 게다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하락세였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차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취임 1년 차에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무렵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임기 초 인사자분과 촛불 집회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반등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허니문 효과를 누리면서도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기 초 착시 현상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 걱정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3: 요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여당에선 후보들이 이 대통령 마케팅을 펼치며 대통령 사진을 쓰지 말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4: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 그렇다면 김경수 기자, 대통령 지지율과 지방선거는 실제로 관계가 있습니까?
5: 네, 최근 다섯 차례 정권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 4회 지방선거입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에 치러졌던 선거고요. 고 노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당시 여당이 1, 야당 14로 참패를 한 선거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한미 FTA 추진이라는 당시의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집권 3년 차 2010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였습니다. 이전 대통령 지지율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 결과를 보면 여당 6, 야당 7로 나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집권 2년 차 2014년에 치러졌던 선거였고요. 당시 지지율 50%였는데 선거 결과 어땠는지 볼까요? 여당 8, 야당 9로 역시 비슷한 균형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70% 안팎까지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시 한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평화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여당 14, 야당 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치러진 이 선거였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지지율 50%였고요. 당시 결과는 혹시 여당이 크게 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다섯 차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권 동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고 반대로 초반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허니문 효과를 함께 누리곤 했습니다.
2: 네, 김경수 기자 분석을 시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2012년을 기준으로 앞선 세 차례 지방선거는 정권 후반에 치러져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 뒤에 세 차례 지방선거는 임기 초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 지방선거는 4년 주기죠. 원래 일정대로라면 2018년과 올해 지방선거는 정권 말기에 치러졌겠지만 두 차례 탄핵으로 대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엔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을 쫓아가는 커플링, 중조화 현상이 더 강했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YTN 황지연,
5: 김경수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입니다. 지방선거일이자 반가운 공휴일이죠. 선택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하루와 삶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좋을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데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울 땐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감, 직감을 따르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은 Feel So Good, 척 맨지오니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로 마침 휴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죠. 투표 후에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OST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OST로 쓰인 곡이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6번, 왈츠 2. 이어서 기생충 OST입니다. 정재일의 믿음의 벨트 두 곡 들려드립니다.

0: 전국시대에 사상가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양주의 이웃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그 이웃사람은 자기 식구들을 총동원해 양을 찾느라 소란스러웠다. 그리고 양주에게도 청해 하인들이 양을 찾게 했다. 양주가
1: 어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서 어찌 쫓는 사람들이 이리 많으냐?
0: 라고 묻자 이웃사람이 말했다.
2: 양이 갈림길이 많은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0: 얼마 후 양을 뒤쫓아갔던 사람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는데 시무룩해 있었다.
1: 양을 찾았느냐?
3: 잃어버렸습니다.
1: 어째서 잃어버렸느냐?
3: 갈림길 가운데 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양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 찾지 못했습니다.

열자 설부편에는 닭이 망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너무 많으면 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뜻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본질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내려두고 내가 선택한 길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읽는 고전 열자 설부편에 있는 글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적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아침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전해드리고요. 조안나 왕의 노래입니다. I love you 두곡 이어드립니다.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난 전화.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6월 3일 수요일 휴일 이른 아침 뉴스앤뮤직 스페셜이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All of me, 막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유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21.3도로 온화하게 시작했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많이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김천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는 크게는 8도가량 높겠고요.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호남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린 남부 내리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요. 오늘 전국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현재 남해안과 제주해안은 오늘까지 너울성 해안 강한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수월합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위로도 큰 막힘이 없고요. 고속도로 구간도 정체 구간이 거의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는 건천휴게소와 서영천 일대로 안개가 좀 짙고요. 안성 부근 2-3차로에 6시 52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촌 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내린천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YTN 라디오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와, 박수 안 쳐요? 와. 야우. 감사합니다. 선거는 축제예요. 축제. 즐겁게 방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장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지역의 내일을 바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습니까? 앞으로 4년 우리 지역의 산림과 교육 100년직의 대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과 남은 2년 동안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유난히 맑은 오늘 주말 같은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가까운 투표소부터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치가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그 거리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 비판과 아쉬움이 머무르기보다는 투표용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의 뜻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투표소로 향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는 지금부터 장장 3시간 동안 지방선거 특집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간대별로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들이 출연해 초박빙 격전지의 예측불허 승부부터 한세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까지 한 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의 얼굴이 궁금하다. 그런 분들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지방선거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 1부 시작합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네, 일부 순서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고생 많으셨죠?
1: 네, 많았습니다.
0: 근데 뭐 이렇게 고생 많았다고 또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네,
0: 즐거웠어요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2: 행복했습니다.
0: 과거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곽 기자님, 이런 날이 오네요. 저 이제 2019년 처음 방송할 때부터 저 막 인터뷰하시면서 저 기사 써주셨는데.
4: 아, 그렇죠, 그렇죠.

0: 제가 선거 방송을 진행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 정 소장님 크게 되실 분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역시 가보신 최고의 기자 이석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무당파 이석현입니다.
0: 요즘에 그냥 급상승하는 지금 핫한 그런 평론가 아니세요?
2: 약간 그 차두리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차두리? 영원한 유망주.
0: 아, 아니에요.
2: 맨날 라이징한다 그러다가 한 번도 라이징하지 못하는. 근데 차두리 선수 훌륭한 선수죠.
0: 손흥민처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유, 지방선거 쭉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 막 의미 찾아보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랬는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과정 전반적으로 방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소회.
1: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이번처럼 그렇게 극적이고 화려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만개했던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그 14개나 그
0: 맞아요.
1: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심심하게 시작되는가 보다. 뭐 게임이 다 끝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면서 네. 다양성이 그 늘어났고 그다음에 극적이라는 것은 뭐 한 20%씩 치다가 거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다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극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다양하다는 건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그 지역 지역마다의 성격이 너무 특이해요.
0: 맞아요.
1: 그 5선의 시장이 되겠다는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초선에서 초선도 아니잖아요. 구청장 하다가 바로 그 5선 시장과 맞서겠다는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부산도 사실 전재수 씨나 박형준 시장이나 모두 다 뭐 부산이 나은 인물들인데 그분들의 경쟁도 볼만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그 평택 그리고 북갑 이런 데서 펼쳐졌던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 좀 아주 놀라웠어요.
0: 드라마 같아요.
1: 네, 드라마 같았어요.
0: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진짜로 묻고 싶은 거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1: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네. 응원하는 입장에서
0: 부산 북구갑도 자주 다녀왔다 갔다
1: 부산 북구갑 계속 다녔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0: 이길 수 있을까? 막 이길 우리가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드셨죠.
1: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개소식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개소식하기 전까지는 아,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얼마나 먹히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게 한동훈 후보가 거의 뭐 맨날 90도로 전하면서 시장 가서 무릎 꿇고 이거를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먹히고 있는가 여론조사에서 3등인데 계속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딱 개소식하는 거 보고서 아 터닝 포인트가 왔구나
0: 할 수 있겠다
1: 이기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0: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어느 질문을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얘기야. 그냥 부산 북감 얘기하고.
2: 근데 저 정도 어떤 그 극적인 선거를 한번 치르시면 네. 저는 얘기들을 네. 썰이 이제 무한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0: 이석현 우리 평론가님 처음 네. 지금 선거 방송하시는 건가요?
2: 그렇죠.
0: 어때요 감회가?
2: 늘 저는 이제 보기만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선거 방송 처음 해보는데 네. 확실히 좀 축제 같은 분위기는 있네요. 그 분위기도 이제 제작진도 다 오시고 오늘 네. 그리고 옆에 이제 KFC 같은 할아버지 같은 분도 한번 앉아 계시고 갑자기 그래서 아 축제는 축제구나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당황스러워했을 때가 있었어요? 좀?
2: 아 이 선거 방송을 하면서. 네. 오늘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좀
0: 아니 선거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그것도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아무래도
0: 아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맞나? 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
2: 그거는요 가장 장성철 선배님이 많이 주셨어요.
0: 누가 돼?
2: 방송에서 거의 양자택일에 무당을 요구하실 때가 많았는데 네. 다행히 또 그 압박에 못 이겨 네. 제가 했던 예측들이 맞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 평론가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과구신 기자님 네.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진짜 방송 출연도 하시고 기사도 쓰셔야 되고 취재도 가셔야 되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3: 뭐 바쁘긴 바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이제 2018년부터 출입을 하면서 네. 선거들을 다 보면은 저는 원래 지방선거를 제일 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왜냐하면은 네. 지방선거는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이색 후보들도 나오고 지역별 특성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내믹스가 좀 있는 선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 중앙의 어떤 이슈로만 구분되지 않고 근데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선거하고는 다르게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말 그대로 정권 견제와 정권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선이 쓰고 나서

0: 뭐 내란청산이니 아니니 이걸로 좀 갈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선들에 비해서는 그런 지방들만의 특색 있는 모습이 좀 덜 보였다. 뭐 그렇죠. 없진 않았지만 그게 네.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아쉬운 거는 원래 지방선거는 그래도 소수정당들이 시의원, 군의원 이런 좀 후보들이 나가가지고 밀어넣기도 하고 약진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는데 이번 선거 유독 지선인데도 양당 위주로 많이 좀 조명되고 평택은 조금 혁신당이 있었지만요. 네.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또 가장 특이했던 거는 보통 선거를 앞두면 열세인 정당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 퍼포먼스 나오는 게 통상적인 루틴인데 왜 작년 12월 3일부터 국민의힘은 그걸 하지 않았을까? 이 장영 대표 이 선거 전략이 얼마나 먹힐까? 사실은 이제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 이후가 또 기자들이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판세를 흔들 만한 결정적인 뭐 사건, 포인트,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아무래도 처음에 얘기 나왔던 조작기소 특검 같은 경우가 이제 중앙당에서 나왔던 이슈 중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불행하게 네. 나왔던 부분들도 이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사람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심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 저는 초반에서의 조작기소 특검이 이제 좀 나왔던 부분과 후반부에는 이 안전사고 이 두 이슈가 축으로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
2: 뭐 이슈요?
1: 네.
2: 저도 뭐 보면 결정점. 이번 선거가 특이한 점은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집권당에서는 내란 심판하겠다. 내란 정당 해산해야 된다. 국힘 제로다. 한석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되고 나서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거 다 특검 만들어서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법 왜곡죄 만들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 다 깜빵 보내겠대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타벅스 문제까지 불거졌잖아요. 스타벅스 문제는 있었네요. 처음에는 기세 좋게 그 집권당이 공격에 나섰지만 나중에 이게 역풍이 불었어요.
1: 그쵸.
2: 아니 그거 잘못했다 하는 거 알겠는데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리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야 니들 스타벅스 주문 몇 개 했는지 다 확인해봐. 이게 무슨 이거 사회주의 국가야? 이거 무슨 북한이야 여기가? 이러면서 그 반발이 막 일어났잖아요.
1: 네.
2: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방적으로 깨졌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그래서 서로에게 저 사람도 심판하자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이미 심판 받았다
1: 네.
2: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무기징역 받고 있고 그 관계자들 전부 다 감방 가 있다
1: 네.
2: 그런데 니들은 뭐냐 니들은 뭐 구하기 신학이 구학을 대처한다 그러더니 뭐 우리 보고 내란 정당 뭐라고 하지만 니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독재 정당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개의 큰 이슈가
1: 네.
2: 맞부닥쳤고 저한테 또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국감에서
3: 아니 들어야죠.
2: 국감에서는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거 무슨 뭐 이쪽은 대통령의 아바타가 내려오고 이거는 윤석열 장동혁 아바타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 양쪽 다 깨버리겠다라고
1: 네.
2: 하는 한동훈에서 거기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굉장히 거기서 이슈는 큰 이슈였고
1: 네.
2: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심판하겠다는 세력이 격돌한 그런 특이한 선거였다.
1: 근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일관돼서 좋아요.
2: 그래요?
1: 결론은 한동훈 이렇게
2: 결론하시니까
1: 아니 한동훈으로 모든 걸 해석하시니까
2: 아니, 그건
1: 일관돼요 일관.
3: 근데 제3당 후보는 원래 양쪽을 다 그렇게 공격하고 거기서 수혜를 받는 건 맞는 것 같고
1: 네.
3: 방금 말씀하신 변곡점들은 사실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뭐 네. 스타벅스 역풍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전에 더 큰 게 있었던 것
1: 뭐예요?
3: 같아요. 장동혁의 미국 욜로예요.
1: 아, 그
3: 저는
1: 있었네.
3: 거기서 판세가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순간 많은 보수층들이 이제 앵그리 보수로 확정이 된 거죠.
2: 맞아요.
3: 너넨 정말 못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를테면 쭉 보면 이재명 정부가 혹은 민주당이 약간 긴장하고 견제받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1: 네.
3: 근데 워낙 그 앞에 거기서 이제 소위 구제불능이란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1: 괜찮아요.
3: 그에 대한 비판적 그 정서가 너무 강해져서 결국 그걸 못 넘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측을 하자면.
1: 공소취소 특검법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제가 맡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 그렇죠. 저도
1: 대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3: 효과가 있었겠죠. 있었고 사실 그게 저는 대구 시민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당 후보의 존재 네. 혹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만약 탄생한다면 그 존재 가치라고 생각해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 스타벅스 논란도 사실 정부나 민주당에서 좀 세게 나가는 거를 김부겸 후보가 메시지로 컷을 한 거예요. 오. 그때 메시지가 나왔죠. 이제 잊지 마십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0: 나오니까 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진영의 어떤 메시지 기조도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당 안에 여러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특히 이재명의 중도실용 기조 안에서는 김부겸 후보의 가치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1: 김종인 최고위원님,
2: 네.
1: 뭐 부산 북구 간 만큼 관심은 안 가지셨겠지만
2: 네.
1: 대구시장 선거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런 공수처 특검법 맡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전선 야공 막 노래 부르면서
2: 맞아요. 아버지
1: 우셨잖아요.
2: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하면서
1: 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2: 당연히 있겠죠.
1: 있어요?
2: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저기 이석현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그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되면
1: 네.
2: 그 여권 내에서 상당한 그 매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1: 네.
2: 일단 그 본인의 어떤 급이 있잖아요. 전직 총리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진보 진영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원로로 올라가고 있는 그 단계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공소 취소 특검이 됐든 아니면 무슨 법의 국제가 됐든 다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대구시장으로서도 발화를 했을 때, 발언을 했을 때
1: 네.
2: 그런 것들이 미칠 어떤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1: 네.
2: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선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김부겸 후보로서는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한 20%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무슨 왜 스타벅스는 왜 만들어갖고 근데 왜냐면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에 갔다 온 분이 야, 스타벅스에 바글바글하더라 사람들이
1: 네.
2: 약간 보복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예.
2: 야, 이거 왜못 먹게 하는 거야? 난 들어가서 먹을래. 거기 비싼 거 알아. 딴 데는 내가 그 이전에는 다른 커피숍, 이디야 커피 뭐 이런 데 갔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여기 갈래? 라면서 바글바글 차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간기업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의 만약에 된다면 대구에서 이겼다는
1: 오.
2: 상징성에 더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권 내부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1: 네.
2: 그거는 그 지금 대구에서 뽑혀야 되는 건데 지금 뽑힐 수 있느냐? 약간 크로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추경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과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켜봐야죠.
1: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전망해야지 또. 네.
2: 전망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추경호 후보가 조금
1: 추경호.
2: 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1: 네.
2: 달성에서의 그
1: 이진숙.
2: 이진숙 후보하고 그 박형용
1: 박형용.
2: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주 그
1: 박빙.
2: 접전을 벌이고
1: 접전.
2: 있다라는 거나 군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40% 넘었다 이런 거 보면 아, 좀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그 심센 여당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가 좀 있기도 한 모양이구나 해서 추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긴다 하더라도 많이 이기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1: 곽 기자님, 어때요?
3: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부겸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캠페인하고 선거운동 하면서 미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말이 잘못 나왔다 그런 이슈가 없이 정말 최선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중앙당에서 김부겸 후보를 제대로 서포트를 못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1: 네.
3: 그 있어 조작기소 특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빠나 뽀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뭐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잠깐 해프닝을 넘어갈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열세인 밭에서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굉장히 큰 태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추경호 후보가 신승을 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1: 오,
3: 예.
1: 신승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3: 네.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제 젖잘싸를 하는 거죠. 석패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김부겸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도 이번에 가장 많이 냈고
1: 네.
3: 또그 이외 이상의 성과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출마 이후 대구 지역에서도 아, 민주당도 해볼 만하다 할수 있다라는 정서가 생긴다면 그 조직을 바탕으로 또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 네.
3: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유의미한 성적표는 받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전반적인 전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석현 평론가님.
0: 네.
1: 몇 대 몇 대 몇.
0: 아.
1: 아니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게 저의 임무거든요.
0: 총 17개죠.
1: 16개.
0: 16.
1: 광역.
0: 아, 광역
1: 도시.
0: 14대 1대 1.
1: 14대 1대 1이요?
0: 네.
1: 와 너무 짜게 한거 아닌가.
0: 1은 이제 전북. 무소속 하나. 이제 나머지 하나는 경북.
1: 네.
0: 그니까 저도 좀 호각지세가 됐으면도 좋겠고
1: 네.
0: 그렇게 될 걸로 봤는데 결국 큰 흐름 안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평가, 네. 호평과 국힘의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네. 요 구도가 계속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1: 14대 1.
0: 그게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1: 대구도 그럼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0: 저는 대구도 이 큰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이거 지역주의 그냥 깨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넘어간다는 건 일종의 민주당에서 돌연변이 같은 나쁜 의미로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민주당이 지금 약간 중도실용 중도보수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대구에서 선전을 할 것 같으니까 김부겸 후보가 소환된 거예요. 네. 김부겸 후보가 거기서 뭐 집 짓고 살다가 지금 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현재 투표율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7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2.0%고 경북이 제일 높아요. 2.6%. 역시 본투표는 영남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얘기 나눈 거는 요 정도에서 일단은 끊고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판세 전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1: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피날레 유세로 지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청계광장으로 정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4: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게요. 예. 여기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출정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기도 했고. 네. 또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곳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뭐 일자라는 지방정부도 있지만 네. 결국은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네. 청계광장으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여러 군데 네.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원 네. 유세하는 거 봤는데 네. 공천과정 그리고 당내 네. 경선 본선까지 네. 지난 몇 달 네. 동안 좀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요?
4: 아 이게 아무래도
1: 고백해 주세요. 고백.
4: 민주 진영이 갈등이 있는 곳이 두드러진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전북과 이제 평택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는 있습니다. 아. 이게 복원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지도부가 또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과정 속에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1: 공수취소 네. 특검 뭐 이걸 추진하다가 네, 김부겸 네. 대구시장 네. 후보에게도 좀 한 소리 네. 들었잖아요.
4: 네, 네, 네.
1: 이것도
4: 그렇죠.
1: 조금 성공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4: 상당히 예, 영향이 좀 영향 있는 변수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전북지사 네. 평택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 공소취소 특검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설화까지 해서 좀 있긴 했죠.
1: 네.
4: 그런데 이제 뭐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1년 딱 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와 정부와 합을 맞춰서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1: 네.
4: 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 신경 쓰이는 곳은 평택, 군산.
4: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고 이제 세 번째로 뽑는다면 용인시. 여기가
1: 용인시요?
4: 예, 예. 특례시지 않습니까?
1: 네.
4: 특례시고 이제 110만을 넘어서는 인구수를 지니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합니다.
1: 네.
4: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런 얘기 하시면은 지금 나와 계시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상당히 좀 서운해하세요. 부산 북구 갑은 어떻게 돼요?
4: 아이, 부산 북구 갑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4: 거기가 뭐 정해져 있는 거 그래도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당 정치고 네. 전재수 의원께서 삼선을 했던 지역이고
1: 네.
4: 아, 뭐 한동훈 후보의 뭐 돌풍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 또 뭐 국민의힘 후보 또 박민식 후보가 또 전재수 후보랑 이제 겨뤘던 격전지고
1: 네.
4: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조를 넘어서기가 과연 쉽느냐
1: 네.
4: 그건 뭐 김종혁 김종혁 선배께는 죄송하지만 네.
2: 아, 왜 말 더듬어요?
0: 싸워라
1: 지금 다 듣고 계세요.
4: 그래서 네. 이거를 뭐 뛰어넘는다면.

0: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력 네. 있는 인사로 발돋움하겠지만 네. 이 정당이라는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차례는 있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부갑은 아무래도 하정우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평택 을에서 민주당과 네. 조국혁신단 난타전 벌였잖아요. 네. 감정 싸움도 엄청나게 많았고 네. 선거 이후에 양당 관계 뭐 합당 논란 이게 네.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요?
0: 지도부의 새로운 8월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의 결정을 갖고 합당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번 건을 보면서 과거에는 뭐 두 정당의 지도부가 이제 합의하에 이제 합당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이제 당원들 간의 이제 갈등.
1: 네.
0: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만큼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뭐 13대 대선 이제 DJ와 YS를 본 것 같아요.
1: 네.
0: 전혀 다른 길로 갔지 않습니까? 네. 뭐 YS는 이제 3당 합당으로 가고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은 감정의 골이었거든요.
1: 네.
0: 뭉치면 이제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네. 민주당의 이제 어떤 그런 승리의 전제 조건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못지않은 갈등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 재보선인데
1: 네.
0: 이건 상당히 어렵겠다.
1: 네.
0: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하기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때 이제 부승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투표 동료 한 네. 말씀 해주세요.
0: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가느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그 속에서의 어떤 능력의 합의 좌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계엄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길이 멀다. 그
1: 네.
0: 길에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투표로서 국민이 주권자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들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거 예. 이후에 한번 스튜디오에 네. 모시고 여러 가지 사항 좀 말씀 좀 듣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1: 하세요. 예.
0: 예, 김종혁 선배께서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라.
1: 엄청 섭섭해하셨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2: 나중에 봐요.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0: 네네.
1: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이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섭섭했죠? 어떡해요?
3: 아니, 당 대변인이시잖아요.
4: 네,
3: 당 대변인이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1: 네.
3: 당연히 이제 그 본인 그 자기 당에 유리한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해야 되겠죠. 용인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1: 그러니까.
3: 저렇게까지 얘기한 건 용인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 네.
3: 뭐 이상일 시장이 상당히 현근택
1: 네,
3: 그 평론가하고 지금 그 붙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3: 아주 거기가 치열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1: 곽우신 기자님,
5: 네.
1: 부승찬 대변인도 참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네요. 감정싸움이 지금 심해져가지고.
5: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연내 통합이나 연대 논의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1: 네.
5: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다음 2년 후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큰 장에 서게 되면 그때 좀 통합 논의가 다시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지층들끼리의 너무 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도부들이 결단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될 거였으면 이미 선거 전에 통합이 됐었겠죠. 그 이후로부터 남아있던 갈등 관계들이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폭발한 게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김영남 후보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1: 그러니까.
5: 그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천의 대표의 책임이라든가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조국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더더욱이나 혁신당 저렇게 최고의 카드 내밀고 저렇게 선거인데도 안 되네? 그럼 우리가 굳이 저 세력하고 함께 가야 될 이유는 뭔데?
1: 그러네요.
5: 효용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1: 네.
5: 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후보가 되면 통합과 연대 조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도권이 과연 생길지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1: 이석현 평론가님, 평택을이 핫해요.
2: 그렇죠. 지금. 사실 근데 조국 후보가 좀 힘조절 실패한 것
1: 힘조절.
2: 같아요.
1: 힘조절.
2: 사실 저는 2년짜리 배지 한번 다는 것보다 네. 합당이 그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슈여야 할 것 네. 같거든요. 사실 그래야 지금 이제 딸린 그 많은 식구들.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향방도 정해지고. 근데 이번 그 혈전을 벌이면서 네. 그 민주당 내부의 여론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예전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대략 여론조사 결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당장 합당 30%, 지선 끝나고 합당 30%. 합당 무조건 안 돼 30% 이렇게 네. 3분할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합당이 60%는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중간에 있던 30%의 분들이 많이 이탈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심조절이 좀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이번 8월 전당대회 그 의제가 또 쟁점화는 될 건데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합당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1: 여론조사 공포는 금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 무슨
2: 그건 선거와 있어요? 관련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1: 거예요. 예.
2: 죄송합니다.
1: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네. 저는 그래도 한 500원 걸어야 된다면 김용남 후보에게 걸을 것 같습니다.
1: 곽우신 기자님은요?
5: 제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전까지는 조국 후보가 유리하다 생각했고 네. 토론회 보고 나서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선방을 했으니까 지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2: 왜요?
5: 근데 최근에 그 마지막 평택을 유세 같은 걸 보니까 기세 차이가 조국 후보 쪽이 훨씬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사람들 모으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마지막 유세에서 이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네. 우리 이 정도 할 수 네. 있다. 내일 꼭 나가자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다른 방송에서 김용남 후보가 신승할 거라고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2: 왜요? 이거 연장 도르를 해요 기자가.
1: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저는 뭐 그전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조국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다, 이길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1: 네.
3: 왜냐하면 김영남 그때까지만 해도 유희동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고 저는 유희동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아주 유희동 후보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게 잘 안 올라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조국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는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 문제가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투표하기가 입장이 좀 곤란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물론 김영남 후보도 굉장히 억울한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 본인의 재산이 워낙 많은데 사람들 이미지 만들어내기 쉽잖아요. 뭐 그 고리대금업해서 재산 돈 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국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또 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네. 제 사람이 다 붙었다.
1: 알 수 없다.
3: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여기서의 최대 루저는 조국 그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2: 아하.
3: 이겨도 지고 진 거고 지면 말할 것 없이 진 거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1: 잠깐만요. 광고 들어야 될 시간.
3: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광고 듣고 와서 그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지금 뉴스 명당 지켜주셔야 됩니다.
2: 지켜주십시오.
1: 안 그럼 저 방송 안 합니다.
2: 안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어디 안 가셨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의 조국 대표 조금 뭐 승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12: 이겨도 진 거고 지면 당연히 진 거고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이길 경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주자급으로 계속 언급이 됐었고 법무장관도 하셨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평택의 선거에서 뭔가 그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선거운동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든가,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능력 이런 것들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로 상대방 공격, 약간 네가티브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굉장히 징징거리는 왜 나를 안 줘, 민주당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뭐 이런 식의 징징거림. 그리고 캠페인도 보면 무슨 선거를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유권자들에게 파고들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 조국에 대해서 역시 황태자의 그 물을 못 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겠다. 그리고 지면 완전히 조국당 자체가 형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진 거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11: 박우신 기자님, 네. 이 평택을 선거를 보면 단일화 이슈도 있었고 김영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뭘까요? 변곡점 뭐 이런 거.
13: 선거 운동의 변곡점이요?
11: 네.
13: 저는
11: 흐름의 변곡점.
13: 흐름의 변곡점은 저는 그 조국 후보가 사실 출마한 것부터가 사실 판세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 좀 어그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게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고, 네.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된 그림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김영남 후보가 이전에 보수 정당에 있었을 때 어떻게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지가 너무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조국 후보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평택을 선거 좀 네거티브 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양당의 감정골이 깊어지겠구나 사실 그렇게 예상됐던 거고 그대로 흘러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평택을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진보당이다. 김재현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전부터 일찍 가가지고 밭도 좀 닦아놓고 네. 진보당 입장에서도 상임 대표니까 좀 밀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울산과의 연계를 통해가지고 단일화 그림 만들어서 좀 으쌰으쌰 해보신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그림이 사실 조국 후보가 출마하면서 깨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혁신당 입장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민주당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같이 선거연대 있었던 다른 진보 정당들이나 소수 정당 등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건데 이것도 좀 풀어야 될 수건으로 남아있는 거죠.
11: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16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재위원 위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11: 저에게 어제 인터뷰하면서 봉변을 주고 가시는 오늘 지금 옆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니까요. 그 염두에 두고 네. 방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동영 대표가 충남 천안을 피날레 유세로 지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을 충청도로 정한 건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0: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그리고 또 현재는 그 충남지사도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아마 네. 정동혁 대표의 정책인 비중이 높은 충청남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더 좀 신경을 쓰고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현장 유세를 하지 않았나 뭐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상징성이 높은 곳 아니면 부산이나 이렇게 꼭 수성해야 되는 곳 이런 곳에 가잖아요. 충청도 간 것은 좀 정부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오라는 데가 없어서 충청도밖에 갈 데가 없어서 이러한 얘기를 일부 평론가들이 하더라고요.
0: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요.
1: 네.
0: 당대표께서 아마 좀 더 충청권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공천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당내 경선 본선까지 지난 몇 달간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야 이건 근데 아쉽다. 되돌리고 싶다. 이런 판단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뭐가 있습니까?
0: 어쨌든 그 선거 초기 그 현장에 나가서 유권자들 만나보면요.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1: 네.
0: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당 내부 분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혹하고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신경 쓰이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0: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그 네. 저희들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승리하고 승리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 네.
0: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부산 북구갑은 신경 안 쓰이세요? 지금 김종일 최고위원님이 왜 부산 북구갑은 얘기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0: 선거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유권자들이 그 정치 세력인 우리 국민의힘 네. 또 민주당에게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네. 모든 선거구는 하나하나 전부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김재원 최고위원님
0: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장 신경을 쓰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니까 당연히 서울시장 네. 선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제부터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선돼서 돌아오면 국민의힘 뭐 세력 판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0: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광역단체장을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1: 네.
0: 굉장히 많은 곳의 그 선거가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곳이지만
1: 네.
0: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당은 민주당과의 그 또 앞으로 그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뭐 어차피 뭐 추경 후보가 이길 거야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대구 분위기 막판에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0: 대구 지역은 그 초기에는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1: 네.
0: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정도의 우세를 굳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세요.
0: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지방선거가 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이제 독주를 하고 또 사법부 파괴를 시작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할지 우리는 사실 눈에 그 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하셔서 반드시 정권 견제의 최소한의 단초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투표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저랑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 동안 토론하는 거 어제 약속하셨죠?
0: 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왜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 판세라든지 아니, 뭐 국민의힘의 그냥... 반응.
2: 그냥 할 수 있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1: 원론적인 얘기.
2: 아, 원론적인 얘기하신 거잖아요.
3: 네.
2: 뭐
3: 아니 근데 보니까 안 넘어가시는 건 있네요. 싸움을 붙이려고 네. 장작을 넣으시는데 확실히 선대위원장의 어떤 그 클라스는 네. 여기서 괜히 한동훈 후보를 자극해서 네. 또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네. 저 자제하시는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아니 한동훈 후보가 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나? 왜 아예 모른 척을 하시지? 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그 마지막에 선거 막판에 전직 대통령 들이 등판했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2: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예. 지난번 총선 때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유세를 하셨지만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그게 본인의 이미지에도 되게 나빴어요. 네. 전직 대통령들은 각자의 당 어떤 특정 정당의 배경으로 당선되시는 건 맞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퇴임 대통령은 자기를 배출해준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되지 국민 분열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해서 좀 조금 뭐 본인들은 좀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그리고 막판에 보면요 지금 모든 얘기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선거는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전직 대통령들이 와서 한두 마디 한 걸 가지고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걸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1: 그래도 선거 판세에는 영향을 끼쳤다?
2: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뭐 그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네. 그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당사자들한테는 좋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이석현 평론가님 1번, 과구신 기자님 1번.
3: 뭐 원래 투표장에 나가실 분들이 나가는 정도 효과일 것 같고요. 애초에 그 자리는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죠. 아. 근데 이제 그분이 못 나오시니까
1: 충청권에서 아주 열심히 하셨죠.
3: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크 템플러처럼 몰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이 자기 숙제는 자기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안 하고 회피하고 원로 뒤에 숨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효과도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해낸 상태에서 총력전이 붙어서 막 두 분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 올라갑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고 유약하게 저 원로 뒤에 숨으니 될 일도 안 된다. 괜히 이제 그 두 분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1: 박 기자님.
4: 네. 저는 당위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특히나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우받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다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면복권 되면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복권 되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선거판에 나온 거는 좋지 않죠. 근데 이게 네. 좋지 않은 전략이지만 효과가 있느냐. 저는 아까 이제 추경
1: 어디서 제일 효과가 있었어요?
4: 대구 같은
1: 대구예요.
4: 것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경호 후보가 신승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같은 것들인 건데, 근데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컨트롤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다 유영하 의원이 중간에 다리 놓고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당에서도 지금 일단 수도권이나 격전지에서 이걸 뒤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원래 당연히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곳은 지켜야겠다. 이 전략인 거예요.
1: 급했다.
4: 네, 확장성을 통해가지고 뭘 중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큰 판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지면 큰일 나는 곳들. 지면은 당대표 리더십이라는 게 크게 상처받는 그런 곳들의 효과를 위해서 결국 부른 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부정적이죠?
4: 네.
1: 그렇죠.
4: 그러니까 또 그런 대구 경북 같은 것에 분명 효과가 있겠죠. 부산도 전 효과가 일정도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 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투표 가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1도까지 올라서 어제처럼 덥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오는 게 진부 1터널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문막휴게소 부근에 작업하는 곳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곡 부근에서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서 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김천 부근, 안성분기점, 동탄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경산이나 서경주 일대로는 안개가 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시내는 좀 한산합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폼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YTN 라디오 지방선거 특별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16 2부 시작을 합니다. 2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0: 최고의 지금 진행자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 YTN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0: 안 어색해요? 여기 앉아 있다가 거기 앉아 있다가.
1: 아니, 그게 어색한 게 아니라 방송 제목이 김앤장인데 네. 장은 3시간 나오고 김은 2시간 나와요.
0: 어디에서?
1: 이 방송.
0: 아니요. 2시간 1시간.
1: 아니, 아니요. 저 3시간 다 나오시잖아요. 아, 진행이 2시간이고 아. 출연은 1시간
0: 제가 원래 아침
1: 패널로.
0: 방송 진행하잖아요. 아,
1: 뭔가 좀 이상하다. 이름에서 좀 부끄러워서 장인 김이라고 했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제가 3부에서는 네. 김준우 변호사님 저 자리 가서 패널 역할하고 네. 김준우 변호사님이 그렇습니까? 진행을 하신다. YTN 너무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 남자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0: 대구 분위기 좀 이따 잘 전해주세요.
2: 예, 평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두 진행자가 서로 견제부터 하고 시작하고
0: 말이에요. 전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니에요. 김준우 변호사님. 진짜 정말.
1: 저희 사이 좋아요. 네.
0: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장심적역 서정욱은 뭐예요?
3: 뭐 정동역 이야기하는지
1: 장성철
3: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0: 누구 같아요, 근데 누구를
3: 장동역 같아요.
0: 장동역 적역할 거예요?
3: 적역한다는 게 좋은 의미라고 합니다.
1: 취향 적역의 의미에서
4: 사랑한다는 의미.
0: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우, 여론조사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희웅 대표님 네. 지역별 사전 투표율 현재까지 투표율 봤을 때. 눈여겨보는 지역 어디십니까?
5: 예, 지금 눈여겨보는 지역이요. 네. 어쨌든 이제 투표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그래서 선거 결과가 불확실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는 투표율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택을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18%대이기 때문에 네. 그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긴 한데, 사실은 경기도 전체의 사전 투표율이 20% 간 넘기는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1: 제일 낮아요.
5: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 메인은 도지사잖아요. 네. 도지사 경쟁이 전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아진 흐름들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뭐 주목되는 곳은 서울이라고 봅니다.
0: 서울이에요?
5: 예. 오. 서울의 이제 투표율이, 이게 이제 투표율이라 관련해서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투표율이 높은 게 어디에 유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해요. 네. 낮으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60, 70대의 높은 투표율이 고정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 50대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것이 이제 유불리가 주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선거와 다르게 20, 30대 보수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 선거엔 잘 없던 현상이어서,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20, 30대. 그래서 어제 엊그제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20, 30대 투표 동료를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잖아요.
0: 없었어요.
5: 20, 30대 투표하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걸 뒤늦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원래부터 있는 현상이긴 했는데, 그래서 요게 올해서 이번에 상당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그런 이제 20, 30대 세대별 투표율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0: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5: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50% 네. 이제 중후반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0: 55%는 넘는다?
5: 예, 합리적으로 50% 후반대까지 가능하고 네. 오늘 열기가 만약에 좀 뜨겁다 더 네. 그럼 60도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보자면 투표율은 하늘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50% 후반대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0: 어떡해요?
1: 왜냐하면 지난번 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그럼 7회 때는 2018년에 전국 투표율 60%.
0: 맞아요.
1: 지난번 4년 전은 50%입니다. 네. 사전투표율 4년 전이 더 높아요. 똑같이 20%대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의 구성을 놓고 계산하는,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견입니다. 제가 네. 뭐 윤희웅 대표님이 얘기하는 50 후반에 무조건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난 8년 전에 60%가 최근 이제 네 번의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낮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0: 60에 미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2010년, 14년 투표율이 54, 56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56 정도로 안전하게 배팅하는 것이 물론 도박은 불법입니다. 배팅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더 무게를 지금 두고 있다.
1: 오,
0: 네.
1: 그러세요? 네. 어쨌든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분들의 투표율에 결정된다라고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투표율.
2: 저도 한 55% 많게는 60%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높아지면 민주당이 좋아요? 유리해요?
2: 유리한 지역도 있겠고요. 네. 불리한 지역도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데는 대구거든요.
1: 그렇죠.
2: 대구에는 관성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저도 뭐 평생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데
1: 네.
2: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늘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심판받을 필요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럴 때 썩 괜찮은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 찍는 게 지역이 낫겠네 생각이 들지만 제 감정적으로는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나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그런 민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바꾸긴 해야 되는데 내가 투표장 가면 손이 미끄러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1: 네.
2: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국민의힘 이렇게 뭐 소위 죽인다고 하죠. 이렇게 그게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장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1: 내가 그동안 찍어왔고 우리 보수 텃밭인데 내 손으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하나 심판해야 되나
2: 그러니까 그
1: 갈등.
2: 바꿔야 된다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그걸 내 손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장 안 가시니까.
1: 알겠습니다. 8시 기준 전국 투표율 4.5%고요. 투표율 최고 지역 어디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디게?
3: 경북.
1: 어디게요?
4: 호남.
1: 어디게요?
0: 오늘 거요.
1: 지금
0: 대구,
1: 최고죠.
0: 대구,
2: 경북이요.
1: 다 틀렸습니다. 강원도 5.7%.
0: 아.
1: 뭐야 지금 투표율도 틀리고
0: 군인들이야 쓰나 지금? 군인들이 지금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3: 이번에 최종 투표를 원래대로 4대6으로 하면 58이 넣어요.
1: 예.
3: 사전투표에.
1: 예.
3: 근데 그 사전투표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준우 변호사는 한 56, 7.
1: 예.
3: 근데 중요한 거는요.
1: 네.
3: 호남에서 많이 올라가요. 4년 전에 광주가 30% 되었어요. 그런데
0: 네,
3: 이번에 호남에서 투표율이 70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호남을 빼고 나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투표율이 한 55 밑으로 호남 빼면
1: 네.
3: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
0: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나 총선은 전국 투표율이 어쨌든 비례라도 총선도 영향을 주는데 지방선거는 철저히 지방 안에서만 결과가 수렴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영남과 뭐 전국 대선과 아무 결론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마이크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윤희웅 대표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경기도가 지금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사전 투표율
5: 인구가 제일 많아요.
0: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네. 전국 투표는 떨어져야 돼요.
5: 네.
0: 그러면 윤희웅 대표님 네. 얘기한 60%는 어려워요.
5: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1: 네. 네, 그 전국 투표율은 여기서 끝내고 그래도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윤희웅 대표님,
3: 네.
1: 민주당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부산 북구가
3: 네.
1: 여론조사 거품 껴 있다. 보수 과표집이다.
3: 네.
1: 이거 못 믿는다. 해석해 주세요.
5: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선전 이 부분 이제 사실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보수의 두 명의 후보군 중에서 또 꼴찌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3자 대결에서 뭐 굉장히 최우위를 보이는 조사 결과들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고
1: 네.
5: 아마 캠페인 주목들을 상당히 높이고 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오래 남을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세한 흐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사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이 유권자가 한 11만 뭐 좀 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 30개 정도 돼요.
1: 네.
5: 근데 공표 안 된 것도 있거든요. 후보나 캠프 정당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50번 정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네.
5: 그럼 한 사람이 막 뭐 7, 8번은 기본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1: 네.
5: 근데 그 한 번 할 때 한 번만 또 벨이 가진 않아요.
1: 네.
5: 여러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응답자들은 조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적극적 관여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어떤 정치적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영향을 주었다면

0: 약간 결과의 이제 엄밀성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초에 실시한 많은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과 달라요. 여야가 뒤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여당이 우세한 흐름들 보였거든요. 지금 조사들은 야당이 훨씬 우세한 흐름들이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 바뀔 수 있는 지표예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큰 틀로 확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응답자들 중에 너의 이념 성향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이 보수 성향이다, 이제 진보 성향이다 하는 것이, 그 5월 초만 하더라도 한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이 약간 많았어요. 뭐 1.5배. 근데 5월 말 조사들에서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1: 과표지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념 성향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 어떤 보수였어 재발견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이게 크게 바뀌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런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 구도의 중대한 변화, 한동훈 후보의 약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시선이 있는 거죠.
1: 그 과표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봐야
0: 있다고
1: 돼요?
0: 볼 근거들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2: 네.
1: 민주당에서 계속 과표집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막판에 뭐 하정 후보가 뭐 TV 토론 이후에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2: 근데 뭐 과표집이 되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표집
1: 역시 합리적이야.
2: 표본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1: 네.
2: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나는 뭐 누구 찍을 거야 응답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필요하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1: 네.
2: 이제 과표집까지도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한동훈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층, 지지 강도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지역에 온 하정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 강도가 엄청 강한 건 아니죠. 정당 지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 전개되는 방향상에 따라 이제 지지세를 더 붙여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깜깜이 기간 동안 외지에서 온 분들이 부산 북카페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한동훈 그 후보자의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현지에서 이게 되게 웅장하게 느끼느냐, 저 사람 무조건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지인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하게 느끼느냐, 왜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요게 되게 큰 당락을 결정하게 될 텐데, 여론은 팽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 박민식 후보도요 여론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당의 기본 조직이 있고 그래서는 이게 원래대로 하면 63이 넣어야 되거든요. 사전투표가 25면. 그런데 60이 넘으면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고
1: 네.
3: 그다음에 좀 투표율이 너무 낮다.
1: 네.
3: 그럼 한동훈 바람에 안 분다는 거거든요.
1: 네.
3: 그럼 하정우가 유리하다.
1: 네.
3: 이렇게 저는 투표율에 따라서 60이 분기점이 돼서 한동훈이냐 하정우냐 이렇게 보고, 다만 박민식도 조금 더 놓을 수는 있다.
4: 네, 어쨌든 부산 전체 사전 투표율 21%인데 북갑 사전 투표율 25%입니다. 그럼 선거 바람은 불었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4: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20%를 넘느냐 그렇지 않냐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니까 보수가 한 60, 진보로 한 40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퉁치고 보자고 한다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20%를 이제 방어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의 이제 1위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준일 변호사님,
4: 네.
1: 그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때문에 뭐 어떤 쪽에서는 뭐 고소고발했잖아요.
4: 네.
1: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4: 아 이게 뭐 판세에 영향을 주진 않죠.
1: 아, 네.
4: 사실 그냥 끝나고 나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1: 네.
4: 선관위에서 고발하느냐 어쩌냐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냐 조직적인 것에 말하자면 차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초반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자발성 팬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미약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른바 외부 세력 견제론이 민심을 어떻게 자극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3: 전에 영향 없을 겁니다.
1: 없어요?
3: 예.
1: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4: 서정욱 변호사님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1: 평택을 얘기 좀 해볼게요. 평택을 해서도 청년층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졌는데, 윤희용 대표님,
0: 네.
1: 이거 흔한 일이에요?

0: 흔한 일 아니죠.
1: 아니에요?
0: 예, 왜냐하면 뭐 한 천 샘플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채우기 힘든데 500 샘플이니까 사실은 약간 신경 쓰면 웬만한 데는 다 되긴 하거든요.
1: 네.
0: 국회의원 지역구 정도면은. 그런데 지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보게 되면 부산 북구가 아까 마찬가지로 평택을 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치러지는 선거보다도 지역보다도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오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리워드가 없어요. 응답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비중이 이제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령자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택을 뭐 시골 지역도 있다만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40대, 50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30대. 왜냐하면 그 아. 삼성전자 등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아마도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그쪽을 판단한 데는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한 20% 정도 인구 그 유권자 구성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근데 60대와 70세 이상은 14% 11%인 거야.
1: 네.
0: 유권자 구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고령자층 비중이 많으면 조사들이 수월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60, 70대 비율이 자체가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 사전투표율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율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세대별로 안 하고. 그럼 전체에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중이 있어서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30대가 높잖아요. 20, 30대는 투표율 자체가 좀 높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낮은 투표로 영향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 파이가 넓은 거예요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많이 뭐 과거에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고 많이 했겠지만 이 고령층 비율 자체가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2: 제가 오늘 윤희영 대표님 저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까 20, 30대 보수가 늘어났다고 하시고 지금은 30대가 투표를 늘어나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하시면
0: 아, 진보가 늘어나다는 얘기는 안 하고 투표율 사전 투표율 자체가 낮은 게
2: 네.
0: 30대 여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2: 그런 문제는 아니다
0: 예, 네. 투표 자체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 투표율 낮은 부분에도 영향을 줬다
2: 아.
0: 다른 데들은 40대나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3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낮은데 영향을
1: 알겠습니다.
0: 줬다는 아. 말씀입니다.
1: 서정 변호사님 이
3: 예.
1: 지역이요.
3: 예.
1: 하실 말씀 먼저 있어요?
3: 아.
1: 먼저 하세요.
3: 이 지역이요.
1: 네.
3: 사전투표 보고 저는 유희동한데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1: 네.
3: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전투표율이 거의 꼴찌예요. 달성 다음으로.
1: 네. 맞아요.
3: 그럼 이게 조국이든 김영남이든 찍을 사람이 없다.
1: 아.
3: 뭐 대부업체나
1: 네.
3: 뭐 이게 표창장 위조나
1: 네.
3: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 네.
3: 젊은 사람들이.
1: 네.
3: 그러면 이게 그 저는 유희동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1: 네.
3: 60대 이상의 비중은 적어도 그게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3: 토박이고.
1: 네.
3: 그리고 아까처럼 30대도 2, 3대가 많이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1: 네.
3: 저는 상당히 희망이 보이고 여기 중요한 게 황교안 대표인데
1: 그러니까요.
3: 아마 이게 유권자들이
1: 네.
3: 부산에서도 보세요. 박민식에서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 자발적으로 유권자 단일을 하잖아요.
1: 네.
3: 그럼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아마 황교안 대표 지지율 만큼 안 올 겁니다.
1: 네.
3: 그 유동 쪽으로 갑니다.
1: 네.
3: 왜냐하면 이게 조국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희동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황교안 득표율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김준회 정면 승부에서 황교안 대표가 서정욱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2: 잘못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네. 파트할 거다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3: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2: 아,
3: 저는 이게 오로지 우리가 보수가 조국을 막아야 되지 않냐. 조국을 막아야 된다. 저는 2등을 조국 보거든요. 김용남은 이제 뭐 좀 떨어졌다 봐요.
1: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평택을 네. 어떡해요.
4: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요.
1: 네.
4: 사실은 저도 이제 일이니까
1: 네.
4: 방송에서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희용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면 이제 끊게 되거든요. 이게
1: 네.
4: 또 왔냐 이렇게 하고 끊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선거 캠페인 서로 저렇게 네거티브하고 진흙탕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민심의 반응이 잘 안 온대요.
1: 네.
4: 그러니까 뭐냐면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1: 갈등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좀 안 좋은 진흙
4: 뭐
1: 사인 아니에요?
4: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지만 선거 캠페인 뒤로 갈수록 전부 다 뭐 네거티브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찍고 싶고
1: 네.
4: 이 사람도 찍기 싫고

0: 정당 보고 하자니 국민의힘은 사실 그 불법 비상계엄 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 찍을 수도 없고 어, 죄송합니다만 김재현 후보 찍을 자니 사표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되게 선거 캠페인 자체가 필요하게 전개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아까 이제 평택을이 세 번째로 낮아요. 두 번째로 낮은 게 아니라
2: 오, 세 번째.
1: 네, 14개 그 재보궐 중에 그래서 그 정정을 하고요. 또 진행자 평 여기서 돌아가지고 그 저기 마음을 못 정한 거죠. 예. 네, 보통은 그 경쟁이 붙으면 그 지금 공주 부여 청약은 30%예요. 충남은 22%인가 평균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붙고 있으면 서로 지지층을 끌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 저기 뭐 투표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원택 의원 지역구 엄청 지금 높아요. 40%대.
2: 그러니까요.
1: 지역 조직 빡빡 긁은 거예요. 그게 35%잖아요, 지금. 근데 광산은 오히려 20%대입니다. 광주 전남이 30%대. 이건 좀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낮아도 이렇게 재보궐이 있으면 조금 더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오직 황교안 대표 때문만에 낫냐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보수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민주당 쪽 지지층도 조국 대표 찍을까? 김용남 후보 찍을까? 혹시 그 사이에 뭔가 또 다른 변동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단일화는 없나? 혹시 더 네가티브는 더 튀어나오나 하면서 유보하면서 아, 오늘까지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있는 표를 같이 계산해야지 이 차이를 무조건 황교안 대표 덕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단선적일 수 있지 않나.
2: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 격전지 평택을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선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 연결해가지고 현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2: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3: 뭐,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네. 조국 후보가 우상향이다, 지지율이. 뭐, 요거는 좀 분명하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그,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전에 2008년에 노회찬, 홍정욱, 요때, 노회찬 의원이 11전 10승 1패였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고 본선거에서만 졌어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문학진 의원 대표 네, 차이 졌던 문세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네,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된다. 오, 이렇게
2: 그러면
3: 생각합니다.
2: 당력을 기울여가지고 투표 동력 캠페인 열심히 하고 계시겠군요.
3: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역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분들이.
2: 그러게요.
3: 동의하시는. 예, 네. 예.
2: 그 평택을 해서 민주당과 네. 조국혁신당 후보 난타전 감정 싸움. 아, 이거 좀 아찔아찔해요. 선거 네네. 이후에 양당 관계 회복 가능할까요?
3: 저는 이게 이제 양당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버렸어요.
2: 오, 그래요?
3: 예, 예. 처음에 네.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기 전까지 즉 이광재 후보가 이 나는 조국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할 때까지는 뭐 이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했고 소위 조국 저격수 역할을 했던 그리고 민주당 내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정체성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아직도 속옷이 빨간색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후보를 공천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그쪽 캠프에 뭐 합당 이슈가 나왔을 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향해서 엄청난 그 혐오 발언에 가까운 말들을 하셨던 분들이 그 캠프로 또 다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주류가 보수에서 민주진보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진보 진영이 어디에 가치와 정체성을 단단히 터를 잡고 어떻게 외연을 확대해 나갈 거냐에 대한 논쟁의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네. 선거가.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네. 당대당의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진성진 네.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은 거기 왜 공천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민주당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대당 문제가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에 둘 것이냐. 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 아니고요. 따라서 네. 그 문제는 차분하게 풀어야 된다. 네. 뭐 우리
2: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 아, 예, 예, 잘 안 들리세요?
2: 네,
3: 예, 예.
2: 네, 그 내용
3: 선거 때는 예, 예, 선거 때는 비 오는 날 뭐 뛰는 분들이 계시듯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건 좀 접어두고 네. 논의를 차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그

0: 경청 과정부터 지금 본선까지 치르시면서 아 요거는 좀 아깝다 나 요거는 아쉽다 아 요거는 요렇게 그때 판단했어야 한다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 아쉬운 거,
0: 네.
1: 정개특위
0: 정개특위?
1: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0: 네.
1: 최소로 손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라든지 결선투표제의 확대라,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반대 이 부분들을 뭐 민주당의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고요.
0: 네.
1: 뭔가 조국 혁신당이 더잘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저는 뼈아픕니다.
0: 아니 조국 후보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뭐 이렇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검증 의혹 제기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했다. 뭐 그래서 진영이 갈라졌다. 뭐 이런 생각도.
1: 그거는 이미 지나간 문제가 됐고요.
0: 네.
1: 저는 사실은 글쎄요. 뭐
0: 잘했어요, 그러면? 계속? 네.
1: 감정적인 부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 간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그 논쟁이 또 드러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3 이후에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오히려 먼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 6.3 이후를 보시면 제 말이 그 뜻이 어떤 건지 좀뭐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투표 독려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3표 모자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 그 3표의 소중함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소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투표하십시오. 예.
0: 아침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상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의원이 언급한 우상향 발언과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는요,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향임에도 우리가 우열을 갈 수는 없다. 접전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2: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착시를 갖게 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익숙해져요.
0: 네.
2: 그러면 그 비율이 자연스럽게 득표율이라는 걸로 연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0: 네.
2: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지율로 많이 보긴 하지만 거기서 한번 단절이 이루어진 후에
0: 네.
2: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그냥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득표율로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령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지지율 나오는
0: 그렇죠.
2: 거예요. 근데
0: 그러네.
2: 어느 연령대는 절반밖에 안 가고 어느
0: 맞아요.
2: 연령대는 뭐 70%, 80%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 참여한다는 놓고 얘기한 지지율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한 표가 부족하다, 세 표가 부족하다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준비, 이거 한달 정도 준비해야지 마지막에 이거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접전하는 곳에 마지막에 이것을 한 표, 두 표, 세 표를 끌어오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들은 접전하는 데서 웬만하면 이겨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이제 뒷심을 발휘 못하는 것이고 지는 경우가 현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한번
0: 알겠습니다.
2: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세 번째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투표 현장 분위기와 투표 동료를 위해 각 정당 선대위 관계자 인터뷰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론 가니까 평론을 해야죠. 예측도 해야 되고. 서 변호사님, 평택을 해서 누가 당선됩니까?
3: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유이동 쪽으로 갈것 같아요.
0: 아,
3: 그쪽은
0: 그냥
3: 진짜 희망이 아니고
0: 55% 60%
3: 객관적인 분석이.
0: 아니 투표율이 60% 넘어가면 어떡해요?
3: 아예 사전투표가 18%인데
0: 네.
3: 투표율 그건 낮을 겁니다.
0: 네. 근데 PD님이 예측하지 말라
3: 네.
0: 그러는데 예측을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예측인데 하지 마요?
4: 예측하면
0: 네.
4: PD님이 또
0: 네.
4: 가셔야 돼요. 어디 회의에.
0: PD님이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거야.
3: 방송에 취소하겠습니다.
4: 방송의 품질을 우선하기 위해서
2: 박빙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3: 박빙을 해도
2: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0: 네. 아. 누가 유리해 보여요?
5: 그 지난번 총선에 동탄에 보면 네.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

0: 예. 이준석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가 우상향으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평택은 어떠냐? 방금 신장식 의원께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했지만은 제가 감지하기로는 우상향이 아니라 김영남 후보자의 우하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골든클로스라고 안 하고 실버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판에 김영남 후보자의 어떤 대부업체 관련이나 뭐
1: 네.
0: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깎였어요. 깎였고 조국 후보자는 이제 답보 상태였고 그렇다가 이제 교차가 돼버린 여론조사가 나오고 블랙아웃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우리 장성철 앵커께서 아 민주당 공천 제대로 했어요 이러면은 방어를 하면서도 그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막상 여론조사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캐릭터 대 캐릭터 이렇게만 지금 놓고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대 당으로 지금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내에 들어왔을 때 민주 진영 혹은 민주당 그리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누가 들어왔을 때 이게 훼손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대 캐릭터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까운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선 이제 선거 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걱정돼요?
0: 안 됩니다. 네.
1: 김영남 후보 이긴다고 확신하세요?
0: 네,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 오, 김준호 변호사님.
2: 근데 이제 저는 그뭐 투표에 있어서 제가 평택 수치까지는 그렇게 안 봤지만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26대 25였나요? 그 비례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26이고 조국혁신당 25였나 그쯤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29구 조국당이 조금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24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호남, 부산, 세종에서 민주당보다 앞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더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당이냐 인물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대표가 김영남 후보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훨씬 높은 정치인이니까 인물 경쟁력으로 당 경쟁력을 높일 수 있냐. 그 차이였어요. 4% 차이였다고. 29대 25, 24 뭐 이 정도니까. 그런 차이에서의 그 여러 뭐 리스크, 대부업 관련된 이야기들,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평택을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문제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스윙부터 할 거냐 말 거냐.
1: 알겠습니다.
2: 아니 저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피디님을 계속 봐야 돼서 더 못 지르겠어요.
1: 잠깐만요. 또 여러분 출연료 드리려면 광고를 듣고 와야 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피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네, YTN 라디오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16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댓글로 박성진 님이 오늘 결과에 따라 방송 퇴출되는 패널들 많다. 아이, 그냥 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판단은 또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아유, 어떻게 이걸 퇴출된다고 표현하세요. 무시무시하게. 안 됩니다. 퇴출 아니고요. 그냥 또 틀리면 틀린 대로 댓글로 넌 틀렸다. 장성철 너는 맞추는 게 맨날 없어. 그렇게 욕해주세요. 아셨죠?
6: 할례 없다.
5: 네. 각당 선대 각당 선대 관계자와 연결해 판세와 분위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5: 네, 햄버거 많이 드셨어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7: 아,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많이 못 먹었어요. 차에서 막 먹고 이래가지고.
5: 바빠요?
7: 예. 예. 아, 저희가 막 전국에 후보들은 많고, 네. 뭐, 가야 될 때도 많고 이러니까, 뭐, 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살도 좀 빠졌어요.
5: 오, 예. 현장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의 표심, 관심, 얼마나 호응적이었어요?
7: 저희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김정철 후보 유세를 제가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네. 우선 김정철 후보가 뭐, 올해 한 오세훈 후보나 뭐, 대통령이 막 억지로 띄워주는 정원호 후보보다는 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TV 토론 과정에서 또 도망 달력 이런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꽤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서 좀 나름대로 보기가 좋았고, 사실 저희가 양당 심판론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내가 양당 다 싫어한다고 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에 더 싫어하는 쪽이 있잖아요.
5: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결집되는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무섭긴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혁신당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올 수 있게 좀 응원해 주십사. 그래서 도전자 필요성론을 이야기하니까 국민들도 꽤 그래도 호응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뼈아픈 거는 개혁신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 겸 질책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5: 아.
7: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 이번에 그래도 지방선거 치르면서 당원이 11만에서 15만으로 늘고,
5: 아, 그랬어요?
7: 한 200명 정도의 출마자들이 지금 생기고 해서 계속 좀 저는 살을 빼고 개혁신당은 덩어리를 키우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그러셨군요. 공천 네. 과정부터 본선까지 쭉 이제 반출을 해 보셨을 때 아쉽거나 아 요거는 좀 우리가 실수했네, 아 요건 좀 요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면 좋았었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7: 사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그 개혁신당만 갖고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기 쉽지 않으니까 연대론이나 단일화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일부러 좀 여지를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5: 아, 일부러 그랬어요?
7: 약간 뭐 관심을 받기 위한 또 전략들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이 조금 덜 보여졌던 거 아닌가라는 면도 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난 총선 대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다 단일화 할 거다. 뭐 너네가 뭐 독자 완주 할 수 있겠냐 하셨지만 뭐 저희 김정철, 조응천을 포함해서 전국에 정말 수많은 뭐 저희 개혁신당 후보들이 누구 하나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다 멋지게 완주한 것 저는 국민들께서 결국 평가해 주실 거다 하고 있습니다.
5: 위원장님 그 네. 단체장 선거도 주목을 받았지만 미니 뭐 총선급 재보선 네. 특히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가 살아 네. 돌아오냐 네. 아니면은 이번엔 실패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보수 진영 정치권에 네. 큰 좀 영향과 세력 재편이 있을 것 같아요.
7: 네.
5: 이런 권력 재편, 세력 재편 이루어지면 개혁신당은 독자 노선 계속 가져가요? 아니면은 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좀 하나로 뭉쳐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옆에서 네. 지금 천하람 위원장님 발언을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7: 아, 우리 뭐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뭐 늘 좋아하고요. 근데 예, 그런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도 15만으로 늘어나고 네. 저희 출마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그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저희 덩어리를 키우고 지키고 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이제 뭐 판짜기 같은 부분들이 아주 뭐 빡셀 겁니다. 아주 이제 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일단 저희는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어쨌든 그 1번, 2번 안 달고 선거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동훈 후보가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다 차치하고 그래도 굉장히 멋지고 또 본인의 존재감을 잘 보여준 선거 캠페인 하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저도 다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응원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5: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권자 여러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세요.
7: 예, 우리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뭐 투표 안 하시던 분들도 좀 투표해 주시고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른 선택도 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도록 한번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인터뷰 감사하고요. 끝까지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7: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5: 네, 이상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개혁신당 상당히 좀 열심히.
6: 아, 근데 천하람은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5: 하세요.
6: 조국 혁신당은요. 네. 광역 후보를 안 냈잖아요.
5: 네.
6: 그런데 왜 개혁신당 광역 서울 부산이나 중요적인 내가지고 만약에 2, 3% 얻어서 민주당 후보 되면 보수 분열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다 봐요.
5: 네.
8: 광역단체장을 7명을 냈죠.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낸 세 번째고. 근데 이제 조금 조응천 의원이 그나마 김정철 후보보다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네. 등판이 좀 늦었잖아요.
5: 그거 때문에 아쉬워하더라고요.
8: 그래서 개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진보당도 엄청 후보를 많이 냈지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건 실제로는 김재현 후보예요. 근데 그건 약간 운이죠. 그러네요. 평택이 이렇게 핫할 줄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그에 비해서 개혁신당 훨씬 덜 보였죠. 그러니까 뭔가 메인이 되는 후보가 누구다 이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실패였고 후보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천에 정승현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제 이삭줍기
5: 맞아요.
8: 이게 이제 개혁신당 정체성에 맞냐 국민의힘 이삭줍기를 꽤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흐릿해진 그래서 울산 남구도 어디서는 박빙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후보가 그 순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제 개혁신당이랑 새미래민주당 후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민주당 국민의힘이 깻잎 한 장 차이가 되면 여기서 또 이른바 이제 어떤 판세에 또 변화를 줄지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고 그래서 어쨌든 출마 후보자는 생각보다 많이 냈지만 선거 전략이 무엇이었냐 존재감을 드러냈냐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좀 팽창했다고 하지만 약간 좀 성과 지점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5: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대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꼭 하셔야 돼요?
9: 아닙니다. 네. 뭐 하면은 천하람한테 욕 먹을 것 같아서 네. 안 하는 게 낫다.
5: 하대변인님 네. 어제 김부겸 후보가 네. 오시더라고요 노래하시면서.
9: 예. 네. 그 김부겸 후보 아버님이 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었대요. 20살이 되기 전에 김부겸 후보를 낳아서 친구 같은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매 선거 때마다 뭐 공원 입구 이런 데서 담배꽁초 같은 거 줍고 있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저 노인은 누구냐 뭐 나중에 소문 나는 거죠. 김부겸 후보 아버지라고. 그리고 나서 뭐 막상 선거전 들어가면 경로당 돌면서 우리 부겸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역할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선거를 해보는데 아버님이 부재한 상태로 해보는 처음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5: 아, 그래요?
9: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초격전 상황에서 좀 복받치신 것 같아요.
5: 감정에 호소하는 이 선거 전략을 마지막에 필살기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9: 그 사실 선거는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를 너무 안 하는 후보라서 오히려 참모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추경호 후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 받으러 다니거든요. 후보 한 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 찍으면은 나중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보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겁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책으로 대구 상황이 어떤지, 대구 발전시키려면 어떤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구에서 도전했던 그 지난 날들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정이 좀 복받친 것 같고 그거 보는 그 지지자들도 같이 이제 복받치는 거죠.
5: 대표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9: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라는 건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뭐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 어쨌든 대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온 거다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많이 전달된 것 같더라고요.
5: 서정윤 변호사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뭐 저는 어제 유세는 감동적인 맞아요. 저도 이게 전선 야공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불렀고 뭐 김부겸 자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평가예요. 네. 그러나 이게 그 선택을 바꿀 만큼은 안 될 겁니다. 31년 동안 한 번도 이게 그 다른 진보가 한 적이 없어요. 대구는. 더군다나 이번에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가 괴멸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저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정치인가 본인이 오히려 대권 욕심이 없었는가 단순하게 대구시장으로 정치 생명 끝이 아니고 전 대구시장하고 다음에 대권의 징검다리로 아마 3일로 했던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게 넣었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5: 현장 분위기는 뭐 추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6: 뭐 현장은 모르겠고 저희 가족들 다 찍으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지팡이 짚고 전부 그 뭐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야 누구 찍으면 되냐? 뭐 다 아시니까 갔습니다.
9: 근데 이제 보수를 살린다라는 레토릭이 네. 현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5: 그러니까 그래요?
9: 대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인구유출이 너무 안 좋은데 보수의 심장을 살릴 것인가 대구의 심장을 살릴 것인가 이 구도로 맞붙기 시작하면 보수가 지금 그렇게 예쁜 상황은 아니죠.

0: 김부겸 후보도. 예를 들면 좀그 세대 보정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 그 경북고 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곧 뒷세대는 또 뺑뺑이 세대라서 지금 학교가 좀 다른데 그 위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경북고 아니면 대구시장 못 한다는 적이 근데 그게 다 10년 전 얘기거든요. 이제 요즘 분들은 안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공소 취소 안 된다. 제가 맞겠다라고 대구시장 후보가 얘기하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사후적으로 어제인가 그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드러난 게 하나가 있고요. 다만 또 역설적으로 15대 1까지 얘기하면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불리했는데 울산, 경남, 부산 다 경합이야? 야 그러면 15대 1 아니겠는데? 그러면 대구 김부겸 후보 찍어줘도 되겠네? 이러면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은기 대변인 얘기 못하지만 박완수, 김두겸, 박형준 화이팅 할수록 김부겸에게 오히려 오는 시너지와 베네핏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 유니웅 네. 소장님, 네. 센터장님인가? 네. 대표님 맞아요. 그 여론의 흐름, 이 초접전이잖아요.
3: 그렇죠.
2: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해야
3: 마지막에
2: 하는가?
3: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네. 뭐 좀 선전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자동답 조사 방식의 결과들은 추경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 면접원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경우는 이른바 이제 중도 성향층, 중간층 이런 분들의 응답 표집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부겸 후보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투표율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높아야
2: 돼요?
3: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던 대구에 있는 중도 중간 성향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2: 몇 프로로 보세요 그럼 그 선을?
3: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5% 이상이 넘어가야 사실은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고수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어쨌든 투표하려고 하는 기류가 더 강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투표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고령층 등 그러면 좀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2: 네.
3: 대구의 결과를 보실 때는 높아지는 투표율이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이 부분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긴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
3: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의미부여가 됐지만 이 정도 팽팽하게 한 흐름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2: 맞아요.
3: 어떤 균열이라는 것이 박살이 나야지만 균열된 건 아니잖아요.
2: 네.
3: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어떤 정치지의 강고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각자가 생각하는 제일 관심 지역 그것만 여쭤볼게요. 서 변호사님부터 한 15초씩.
4: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서울시.
2: 서울시?
4: 예, 오세훈 시장이 막판에 때 완전히 뭐 역전을 하지 않을까
2: 예.
4: 희망으로
2: 예.
4: 저는 제일 서울이 제일 중요해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입니다.
2: 알겠습니다. 윤희용.
3: 전 전북이 좀 궁금합니다.
2: 전북이요.
3: 예.
2: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뭐 김관영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3: 그래서 이제 당심과 인물론
2: 예.
3: 뭐 이제 정당론과 인물론 이것을 호남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2: 김준호 변호사님은요?
0: 저도 전북이 제일.
2: 전북이에요?
0: 처가가 전북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구를 나와서 지금
2: 네.
0: 대구 할까 전북 할까 지금.
2: 대구는 지금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뭘 어떻게 해도 뽑아주는 정당 그리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뽑아주니까 이제 서로 좀 외면하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가 침체했던 게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쟁을 해주셔야 정치인들이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쓸 것 같아서 전 대구 그래도 제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참 하은기 대변인님하고 선거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저렇게 진정성 있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여러분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좀 이따 9시부터 3부에서는 최고의 앵커 김준호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고 저 장성철이 패널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고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해줄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육식계 치킨.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낮 동안 투표소 향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고요. 갑자기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녁에 강원 영서, 영남 내륙, 충남과 호남에 소나기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김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한데 화성휴게소와 발안 사이 목포 방향으로 밀리고 바람 부근에서는 현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천 부근 2, 3,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군포와 반월터널 부근으로는 지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지방선거 특별 생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진행을 맡은 김준호 변호사고요. 3부는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소장님, 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0: 서영주 소장님,
2: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요. 3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